가야금 12줄에 1년 12달을 담고 오동나무 통에 하늘과 땅을 품고 있는 악기 명주실 가야금 소리 들으셨는데요. 취타 아명으로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곡이라는 뜻의 만파정식지곡 들으셨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어느 가난한 작가 지망생 부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고 글도 써야 하니 이 둘은 결혼을 하면서 하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사람이 글을 쓰는 동안 다른 사람은 취직해서 돈벌이를 하되 그 역할을 1년마다 바꿔서 하기로 했던 거죠. 부인이 그간 써오던 글이 있어서 먼저 1년간 열심히 글을 쓰기로 했죠. 겨울이면 아파트가 외풍이 심해서 도서관에서 주로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퇴근 후 돌아오면 하루 동안 쓴 글을 읽어주고 피드백도 받고 토론도 해가면서 계속 글을 써나가서 1년 후에는 소설 출간 계약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년이 돼서 서로의 역할을 바꿀 때가 됐지만 책 출간도 해야 하고 당분간 부인이 글을 계속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편은 일단 작가를 향한 꿈을 접고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요. 부인은 책을 출간했는데요. 당시 부인의 나이 23살이란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낸 책은 앙드레 지드로부터 미국의 기적이란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20세기 미국 문단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카슨 맥컬러스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을 다룬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이란 카슨 맥컬러스의 소설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1년마다 역할을 바꾸기로 했지만 남편은 부인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던 건데요. 위대한 소설의 탄생 뒤에는 이렇게 누군가의 따사로운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 산책길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 응원 문자도 좋고요.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남창 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얼락의 어는 지른다는 의미인데요. 또 락은 낚시조라 해서 지르는 낚시조의 음악을 얼락이라 부릅니다. 언자는 한자로는 말씀 언자로 표기합니다. 노래를 할 때 처음을 높은 음으로 질러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오늘 들으실 우조 얼락은 벽사창이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달빛 밝은 어느 날 푸른빛 비단으로 바른 창밖에 뭔가 그림자가 어른거리길래 이미 오셨나 하고 뛰어나가 보니 이미 아니라 봉황이 와서 깃 다듬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마침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사람들을 웃길 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랫말을 5장으로 나누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초장, 벽사창이 어른어른커늘. 2장,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3장,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헌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4장, 마초아. 5장, 밤일세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우일 뻔 하여라.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 이호규의 검은고, 사재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 거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헌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세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울뻔 하여라. 약간 허당 같긴 하지만 나름 매력적인 캐릭터의 주인공을 엿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곡이죠.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였고요. 이호규의 검은고 사제

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 11월 25일에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있었던 정악 검고 연주의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젊은 청년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죠. 이동규 명인이 33살 때의 연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보틀마을님께서 송지원님 날씨가 더워지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한일섬유 아쟁산주를 언제 부탁드립니다. 벽사창이 시조의 검은고 퉁김이 오늘따라 더 맛깔스럽게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네, 음악 저희가 준비해서 후반부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여밀락 령입니다. 여밀락 령은 줄여서 령 혹은 볼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볼령이란 이름은 여기에서 해령이 파생돼 나왔기 때문에 본래의 령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편종, 편경, 당피리가 편성되는 당악계 여밀락인데요. 아명으로 태평춘지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날에는 왕의 환궁악으로도 연주됐던 음악이죠. 오늘 여밀락 령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양산가는 이왕지 가학부에서 가사를 가르친 임기준 전창으로 오늘날까지

아버지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무언가 숙연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노랫말은 역사 속 여러 인물들, 모광, 항우와 우미인, 명황과 양귀비 같은 사연 있는 인물들이 나열되지만 곡의 마무리는 오늘같이 좋은 날 만나 아니 놀고 뭘 할 거냐 하면서 오늘을 긍정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가사 수양산가 듣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수양산가는 피리와 함께 노래하는데요. 피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수양산가의 매력, 음악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동영의 노래,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키리의 질감이 사람의 목소리와 만났을 때 마치 두 사람이 노래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목소리도 관악기의 발성 원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온도, 습도, 불변의 가죽 필이잖아요. 특히 사장이던가요? 구음으로 입타령을 할 때는 사람의 목소리와 피리 소리의 조화가 특히 잘 이루어졌죠. 피리와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들을 수 있는 연주,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준비했습니다. 오늘 앞서서 여밀락 령을 들려드렸습니다만 여밀락 령은 당피리가 편성되는 당악계 여밀락이고요. 이번에 들으실 여밀락은 향악계의 여밀락이라서 피리도 향피리가 연주되고요. 또 대금, 가야금, 거문고와 같은 향악기가 편성돼서 연주합니다. 여밀락 전곡을 들으려면 1시간 20여 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4장과 5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로아케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밀락 7장을 연주할 때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부분 들으셨습니다. 여밀락이 3장까지는 느린 20박 한 장단으로 연주하다가 바로 이 4장부터 한 장단 10박, 10박으로 속도를 조금 빠르게 연주하기 시작하죠. 오늘 바로 그 부분 4장부터 5장까지 들으셨는데요.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밀락의 악보를 연구해 보면 오늘 들으신 4장부터 7장까지가 이 속도가 비교적 빠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비교적 옛가락이 많이 간직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욱 고색 창연한 가락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들어보셨습니다. 윤혜성님께서 여러 곡의 음악을 동시에 신청곡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곡을 청해 주시고 또 여러 성격의 음악이 두루 섞여 있어서 저희가 이 곡들 중에서 골라서 차츰차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곡할 때에도 청해 주신 수많은 곡들 중에 골라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애정을 가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6944님께서 산지에서 바로 배송된 분이 나는 따끈한 수미감자를 먹으며 우리 음악을 감상하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지금이 요즘이 이제 하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지 감자 최고죠. 아, 그 분나는 감자 맛있겠는데요. 배가 고파지네요.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일섬유 아쟁산조 준비했습니다. 아쟁이란 악기는 고려시대에 이 땅에 당악기의 하나로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이 악기가 들어왔을 때에는 당악에만 쓰였지만 악학괴범이 만들어진 성종대에는 아쟁으로 향악도 연주했기 때문에 그 쓰임이 확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악기의 대변신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인데요. 산조아쟁이 만들어지고 아쟁으로 산조란 음악을 연주하는 역사와 함께 아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산조아쟁은 대아쟁보다 길이도 짧고요. 줄간 간격도 다소 좁게 만들어서 빠른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도 용이한 구조고요. 또 덮판을 대서 음향적인 면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산조아쟁으로 연주하는 아쟁산조 듣겠는데요. 한일섬유 아쟁산조입니다. 한일섭의 가락을 전수받은 그 제자 박종선의 아쟁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객석에서 박수를 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느라 애쓰는 모습이 소리로 들렸죠. 이 곡은 스승 한일섭의 가락을 17분 정도로 짧게 줄여서 연주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 12월 12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93 1호 명인 명창전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요즘 요리조리 미도리님이 안 보여요. 월하 독작하시는 길동무는 글동무님과 대작하셨나요? 다들 앞에서 잘 가고 있죠. 이혜진 작곡가는 무슨 곡을 작곡하나요? 감자 먹는 육구사사님이 지나가면 아카시아 꽃냄새가 나죠.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우리 출석반장님께서 산책길 가족들을 두루두루 챙기고 계시네요. 훌륭합니다. 그러고 보니 유리조리 미도리님, 글동무님, 이혜진 작곡가님 모두 바쁘신가 보네요. 소식이 궁금해지네요. 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살풀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살풀이는 살풀이 춤을 말하는데요. 살풀이 춤을 반주하는 음악은 바로 시나위죠. 시나위를 기악으로 연주만 하면 시나위라 하고요. 구음이 곁들여지면 구음 시나위, 춤 반주로 연주하면 살풀이 춤 반주 음악이 됩니다. 같은 음악이지만 이렇게 어떤 구성으로 또 어떤 용도로 연주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 있지만 모두 같은 음악입니다. 이 살풀이 춤 반주 음악은 지난날에는 현악기 없이 대금피리, 해금, 아쟁, 장구, 징 이런 악기로 주로 연주를 했는데요. 어느 무렵부터인가 현악기가 추가됐습니다. 또 살풀이 춤을 추는 이마다 악기를 별도로 지정해서 독주로 혹은 중주로 또 합주로도 다양하게 연주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살풀이 반주 음악 어떤 편성으로 꾸려나가는지 음악으로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한일섬유 아쟁산조 들으셨는데요. 박종선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

첫 시작 부분에서 장구와 징이 함께 장단을 시작했고요. 끝부분이 대금과 장구 징 연주로 마무리한 음악, 살풀이 반주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6년 12월 10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있었던 국립국악원 정기 무용 발표회 연주 실황 자료였는데요. 음악 들으시면서 아마도 이 음악이 춤 반주를 하는 음악이다라는 걸 금세 느끼셨을 겁니다. 당시 김천흥, 이흥구, 배정혜의 안무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오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당시 공연에는 여성 무용수 9명과 남성 무용수 6명, 도합 15명의 군무로 살풀이 춤이 추어졌고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살풀이 춤이었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 출두하는 대목입니다. 이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무렵은 바로 본관사또 생일잔치 자리 그 즈음이었는데요. 이도령이 초라한 행색으로 그 잔치 자리에 갔다가 간신히 자리 하나를 얻게 되죠. 그런데 운봉과 곡성현감이 이도령의 글을 읽고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고요. 이내 어사또 비간이 도착하자 잔치판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동헌이 들썩들썩하고 각 창고를 맡아보는 관리들은 옥에 가두어두고 온통 정신없는 현장이 연출되

0: 있는데요. 잔치자리에 있는 이들은 모두 눈치를 채게 되고요. 우리 남원이 절단 났다 하면서 서로 잔치판을 떠나려고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후 내용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 출두한 후 대목 듣겠습니다.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본관이 듣더니만은 그러시다니 문복 뜻대로시오만은 저런 사람은 하인청에서나 대답할 일이지 행칭찬할 일이오. 운동이 사령들을 호령하되 이라 이놈들 그냥 만 일이 무엇인가. 의사 또 자리를 하나 얻어서 앉았겠다. 본관이 보다 못해 젊은 것이 무식하리라 생각하고 좌중에 통을 말이소. 그란 수식 지어 만일 그를 못 짓는 자가 있으면은 곤장을 쳐서 내쫓기로 옵시다. 그때 의사또도 그란수 얼른지 운봉을 주시니 그걸에 하였으되 남원무사 징집 개택이라 하였거늘 또 대어번이 하였으되 본부수리 각창세 진올감색 착한 의수하고 그의 형이 성명을 사직 보내의 당사라.

사람을 불러서 갖고 하기제 초포서원 불러서 결정이구로 야샨대 동색 불러 수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목하가 먹고 육개개 불러서 군소원에 피고 군방을 불러서 재물을 단소 수루를 불러서 그의 도시인 책 사전

근데 귀에다 대고 썩은 이제 우리 남한한 철단 났다. 우리 여기 있다가는 산벼락 맞기 쉬울 테니 어서 떠납시다. 그때 어서 왔던 님은 아니었다. 일어서며 지기를 벌끈 잘 먹었다. 어찌리 좌석이 이렇게 선떠도. 여보, 공관장,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가 오만원 좌석이 이리 섬 뜨더니 원 이런다 그게 없어 그려. 번과 불생 모르고 그사 또전이 포항근다. 아, 이 사람 너무 인사야. 잘 가더니 못 가더니 이 난리통에 신사는 무슨 놈의 신사요. 예? 어사 너가 예의가 없어. 번관을 물을 끓어 해보면 그럴 일이요. 그러면 우리 조금 이따가 또 만나봅시다.

김세일을 하고 대령회의를 속였으와 국양군한테서 거터본 둠성 들어서 사고를 바라볼 때 그때 허사또님은 사문 밖으로 나가면서 누나를 보 번쩍 부채질 깠다 바람바 동구르니 정태엽둘이 눈치를 재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데 청상적을 입고 홍건대를 띠고 패랭이를 벗고 홍절립을 쓰고 사면을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철도야! 두세 번 해놓은 소리 하늘이 다 싹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난 듯 해질 등 육신동하고 여름 나올 우리부터 가슴이 나

입으로 물고 흙은 실근 달아날 때 운동량장 통이 일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부사 가설 일고 박서 쓰고 달아라 손자군수 당근 일고 화가 쓰고 달아라 일자와 임세련감은 창어 일고 뭉둥이 일고 달아나와 손찰도 사는 것도 나고 술도 취하여 달아들고 도망쳐 올라가 간 모자에다 오줌을 누니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줌 빼라가 나지면서 아프 아프 겹장 겨누어 말이 아이고 사이는 하나님이 비를 끓여서 날이나 보대요. 번광이 덕수를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쥐구멍에다가 상구를 받고 갓내여라 신고 가자 신발내라 쓰고 가자 말내여라 입고 가자 창을 잡아라 타고 가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다 쳐라 오강 마렵다고 좀 내려라 물마을의

지며 아이고 아이고 내가 삼대 독신이와 살주종 야이 몹쓸 아줌들아 좋은 구실은 너희가 하고 천하무

대통령 아주 갇혔다가 부러지고 징능동이 떠나갈지 발 못 끼고 발 삼은 채

토기쟁만 접시해야 없을 겁니다. 땅뚝땅 왠게런 쟁 그런 게요. 갈라금 양금 해금 생황단소 피리젓대 북장

달아나고 관빈 라상인 광 물덩어이고 들어오며 사돈님 세수 잡수시오. 광방 자리인 구멍성 알아여 베끼고 멍석인 줄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 이렇게 무겁다냐. 사우려보다 말린 부추목 주고 운봉 덕선인 고말을 거꾸로 잡으타고 왔던 급창아 이 말 좀 모아라. 이 말이 왜 운봉으로는 아니 하고 남은로 사또 계신 대로만 뽀두둥 뽀두둥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아맹사또께서 죽전 죽지 뻗던 나보다

사또님, 말을 거꾸로 다 싸우니 속히 내려서 옳게 타십시오. 왔다 이놈아, 이 난리통에 언제 말을 옳게 타더란 말이냐. 말 모아지를 선뜻 내어서 멍구통에다 돌려박아라, 돌려박아라.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참 시원하게 들렸죠.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 부분 묘사됐는데요. 서로들 도망하느라 정신없는 모습이 아주 해학적으로 묘사된 그런 내용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있었던 악기 목록 혹시 기억나시나요? 검은고, 가야금, 양금, 해금, 생황, 단소, 피리, 젓대, 북, 장구 이렇게 리듬에 맞추어서 노래했는데요. 중요한 악기가 잔치자리에 다 있었네요. 또 말을 거꾸로 탔으면서 말 모가지를 빼어서 둘러박으라 하는 내용 익숙하시죠? 적벽가에서 조조가 도망칠 때도 비슷한 모습 나왔습니다. 끝부분에서 집사 헌화 금 하랍신다 하고 외치는 부분도 익숙하시죠. 대취타 들으실 때 허라금 이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헌화 금, 떠드는 거 금지 이렇게 외치는 부분까지 들으셨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 출두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동초제 판소리를 전승한 분이죠.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솔개님께서 앞서서 살풀이춤 반주음악 들으시면서 춤곡이라 이렇게 흥겨웠나 봅니다 하고 새싹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서 이 춘향가가 어느 앨범에 수록됐는지 문의하셨는데요. 2000년에 서울음반에서 발매한 은희진 춘향가 앨범에 수록돼 있습니다. 솔개님 첫 방문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기악합주 남도사면 듣겠습니다. 남도사면의 사면이란 말은 원래 피리 두 대, 젓대, 해금, 장구, 북 이렇게 여섯 대 악기로 편성된 사면육각을 일컫는데요. 18세기 무렵에 현재와 같은

편성이 확립돼서 다양한 현장에서 사면육각 편성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남도 사면은 가야금이나 아쟁 이런 악기가 편성이 돼서 여타 지방의 것과 비교할 때 음악적으로 풍성한 편입니다. 이 남도 사면은 굿판에서 조상에게 잔을 바치는 헌작하는 절차 때도 연주가 됐고요. 거상악으로서의 용도도 있고요. 혹은 객사한 혼을 맞아들이는 행악의 일환으로도 연주됐습니다. 남도 사면 듣겠는데요. 변정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 사면 변정섭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에도 다양한 우리 음악과 함께 했는데요. 그림자가 창문으로 어른거려서 이미 오셨나 하는 마음에 펄쩍 뛰어나가는 이의 모습을 그린 가곡도 있었고요. 오늘같이 좋은 날 만나 아니 놀고 뭘 할 거냐 하고 노래하는 가사도 들어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우왕좌왕 도망가기 바쁜 지방 수령들의 해악적인 모습도 오늘 두루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음악의 노랫말 속에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다양한 서정과 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행복지수 높이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혼자 읽는 책이 배추라면 같이 읽는 책은 김치다. 같은 재료지만 전혀 다른 맛과 결을 가진다. 같은 책을 읽어도 10명이 모이면 10개의 책이 펼쳐진다. 혼자 읽을 때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진다. 이수영 작가의 책 선을 넘는 북클럽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할 때 혼자서는 닿을 수 없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 듣고 왔습니다. 아, 참고로 이 음악은요, 출판계 사람들과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진짜 같은 풍경을 봐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장면이 참 다릅니다.

다르죠. 책도 그렇습니다. 분명 같은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밑줄을 긋는 문장도 또 머릿속에 그리는 모습도 천차만별이니까요. 서로의 감상을 듣다 보면 저런 해석도 할수 있구나,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세상을 보는 눈은 다양할수록 더 넓어지곤 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 선물도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컨템포러리 공연 시즌 싱크 넥스트 26 개막작 관람권인데요.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아티스트 6명이 함께합니다. 사운드 아티스트 해미 클레멘센츠, 그리고 해금 연주자 김예지, 비올라 다모레 연주자 올리비에 마랭, 또 검은고 연주자 심은용, 중세 성악가 크리스티앙 팔루아, 정가 가객 조윤영이 서로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과정을 담은 흥미로운 공연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세종 S시어터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5분께 1인 2매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이봉근의 노래입니다. 향가.

이봉근의 향가 함께 들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이경옥님, 한 박사님의 평론과 책에 대한 깊은 사유 함께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제 앞에 와 계신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에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3주 만에 만나는데 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네. 뭐 비슷하게 보내고 네, 정기적으로 아침 방송을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좀 바쁘고
0: 네.
1: 네, 그다음에 제가 그저께 이제 대전에서 사유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네. 네, 지난달에 서울에서 했었는데 그저께 대전에서 그 공연을 또 하고 이제 왔습니다.
0: 아, 그 비슷한 형식으로
1: 네,
0: 진행하셨어요?
1: 네. 문학과 철학을 이제 주제로 해가지고 하는 콘서트. 국내 유일한 콘서트. 네.
0: 아니 전국을 다 돌면서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시?
1: 네. 다음 달 7월 11일 날 광주에서 합니다.
0: 아, 진짜 네. 그렇군요. 네. 네. 우리 함돈균 선생님의 이 사유를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네. 기억을 해두셨다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함께 읽어봤잖아요.
1: 네. 네,
0: 오늘도 역시 헤르만 헤세의 또 다른 작품 들고 와주셨죠?
1: 네.
0: 술의 바퀴 아래서입니다.
1: 네.
0: 자, 줄거리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뭐 줄거리는 사실 듣고 나면 요즘 들어보면 잘 평범한 얘기처럼 들려요.
0: 네.
1: 왜 평범한 얘기가 되냐면은 모두가 이렇게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좀 영특한 아이여가지고
0: 네.
1: 예, 동네 사람들이 얘는 우리가 천재기 때문에 예, 이 마을의 자랑이다.
0: 네.
1: 그래서 확실한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특하다는 이유로 마을의 프로젝트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0: 아.
1: 예, 그래서 당시에 그 독일에서는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그 가는 길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가는 거였거든요.
0: 네.
1: 니체 같은 사람도 그 신학교를 갔죠, 사실은. 그래서 그 외가 친가가 전부 다 그래서 그 목사 집안이었는데 사실 헤르만 헤세도 똑같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0: 아버지가?
1: 예.
0: 네.
1: 외가 친가 다 그래요.
0: 전부
1: 할아버지도.
0: 아.
1: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제 성장 자기의 자전적인 것도 여기 좀 투영이 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질문도 없이 그 아버지의 욕망과 마을 사람들의 욕망, 그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교장이 우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서울대학교 보내는 것처럼 명문 신학교 보내는 것이 아주 그 나,
1: 최대 목표, 예,
0: 지역의 자랑인 거예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 적성에도 맞지 않고 거기에서 또 좀 특이한 그 친구를 또 만나기도 되는데
1: 네.
0: 그 친구는 자기하고 좀 성격이 많이 다른 친구여서 그 친구와의 어떤 또 이제 우정에 관련된 얘기도 여기 있어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학교 생활에 결국 적응을 하지 못하고 퇴학 비슷하게 처분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데
1: 네, 네.
0: 마을 사람들이 실패한 천재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그 이짐에 왕따 네. 같은 걸 시키고.
1: 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프로젝트의 예. 실패 결과.
0: 예, 본인들의 프로젝트 실패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1: 아.
0: 본인들이 자존심을 상해하고
1: 네.
0: 이 아이가 거기 학교 간 것도 자기들의 욕망에 의해서 얘기를 키워진 면이 있고 돌아왔는데도 이때는 이제 옛탓을 막 하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래서 애가 이제 의기소침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학교의 과정에서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견습공이 돼가지고 이제 공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취직을 해서 사는데
1: 네.
0: 오히려 그런 삶을 살 때 약간의 기쁨 같은 걸 오히려 이 친구가 느껴요.
1: 네. 네.
0: 그런데 또
1: 기대감이 조금 내려져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0: 네. 그런 거겠죠. 네. 그리고 뭐 여튼 좀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 공장에서의 삶을 사는데도 거기서 또 사람들이 이제 이미 이건 또 20세기 초의 얘기니까 학교에 이렇게 진학하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때였는데 기대를 받고 가는데 얘가 이제 실패한 아이처럼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여기 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놈이 여기 와가지고 뭘 한다라는 식으로
1: 네.
0: 이렇게 하고
1: 네.
0: 먹물먹은 놈이 여기 와가지고 아. 뭘 한다고 이렇게 하냐 하면서 거기서 또 핀잔을 받고
1: 네.
0: 이런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가 약간의 그 이제 연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 어느 날 강에서 네. 사체로 떠오르는 거예요.
1: 어머.
0: 예, 그래서 이렇게 죽는 얘기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작품은 이 친구가 이 한스라는 친구인데
1: 네.
0: 한스라는 친구가 자살을 했는지 약간 좀 우울증 증세가 거기 나타나거든요.
1: 그래도
0: 자살을 했는지 아니면 발로트 돼서 익사를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1: 네.
0: 일부러 이제 그런 식의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실패하는 어떤 좀 개인적 비극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1: 네.
0: 예.
1: 와, 그냥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이
0: 네.
1: 들고 이 아까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0: 네.
1: 이 수레바퀴 아래서는 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아처럼
0: 네.
1: 자전적인 소설이다 그런
0: 네.
1: 얘기 해주셨는데 어쩌면 그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인 한스의
0: 네.
1: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겠네요. 그러면
0: 네.
1: 어떻게 그 성장 배경이 어땠기에 그랬을까요?
0: 이제 헤르만 헤세의 그 성장 소설이라고 하는 게 크게 세 편이 있는데 이제 이 수레바퀴 아래서 요즘 번역되는 책을 봤더니 수레바퀴 밑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1: 네.
0: 왠지 그 어감은 아래서가 좋은 것 같은데 밑에서
1: 네.
0: 요즘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타르타라고 하는 소설이 다 인간 성장에 대한 이제 소설이죠.
1: 네.
0: 다 어떤 개인적인 그 작가의 것이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수레바퀴 아래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신학교 어려워가지고 신학교에 갔다가 거기에서 오히려 공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1: 네.
0: 적성이 뭔지도 확인하지 못하고 간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였는데
1: 그렇죠.
0: 예, 거기에서 또 우울증을 앓게 되고 또 맨 끝에 보면 어떻게 죽는지 잘 좀 미묘하게 처리를 하긴 했는데 이 헤르만 헤세가 이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겪었고
1: 네.
0: 예, 그다음 본인도 우울증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게 됐던 그런
1: 네.
0: 작가란 말이에요. 사실은
1: 네.
0: 그 상당히 그 개인적인 성장 과정이 많이 반영돼 있는데 이건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에서 지금 보면 이게 끝에 나오는 그 비극적인 결말, 그 극단적인 결말을 제외하면 이거 뭐 우리가 많이 보는
1: 그러니까요.
0: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1: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0: 예, 예 그런 네. 이야기죠, 사실은.
1: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수레바퀴 아래서를 읽어도 이게 100여 년 전에 쓰여진
0: 네.
1: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0: 네.
1: 굉장히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아까 헤세의 성장소설 세 개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성장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0: 네.
1: 반성장소설이기도 하다 이렇게
0: 네.
1: 또 설명도 해 주셨는데
0: 네.
1: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이렇게 어려

0: 어린 친구가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서 겪는 어떤 성장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보통 성장소설 이렇게
1: 그렇죠.
0: 얘기를 하죠. 그래서
1: 네.
0: 특히 이런 성장소설이라고 하는 건 근대 소설의 하나의 그 장르화된 전통이 된 것이 있는데 이 성장소설이라고 하는 게 근대 소설의 전통이 되는데 독일 소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1: 네.
0: 특히 이제 괴테의 그 비렐름 마이스터의 그 시대 같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런 성장소설의 기본적인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성장소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독일어로는 빌둥스로만이라고 그러는데
1: 네.
0: 이 빌둥이라고 하는 게 성장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교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이게 빌둥, 빌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네.
0: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어른이 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장르적으로 성장소설이라고 하지만 이 앞에서 보였던 괴테의 소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데미안의 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 뭐야 그이저
1: 했어요.
0: 작가 헤세의 소설은
1: 예.
0: 그 데미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데미안의 내용하고 요 내용은 사실은 조금 반대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한데 보통 성장이라고 하면 어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고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사회화되는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1: 그렇죠.
0: 얘기를 하는 건데
1: 네.
0: 이 지금
1: 슬바키
0: 스레바키
1: 아래서 있는
0: 아래서라는
1: 네.
0: 소설도 보게 되면 어른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른이 되는 과정인데, 사회화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 나다운 게 뭔지,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 없이,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교장 선생님이 원하는,
1: 네.
0: 그 다음에 아버지가 원하는, 이런 결국 사회가 원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기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1: 그렇죠.
0: 실패를 겪는 인간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형적인 성장소설을 오히려 그 안티하는
1: 아.
0: 반성장소설이다. 이렇게
1: 네.
0: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헤르만 헤세 자신이 자기 자라는 과정 안에서 이런 고통의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 소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성장소설의 성격을
1: 네.
0: 띠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르를 얘기할 때는 성장소설처럼 이걸 보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예. 내용은
1: 왜냐면
0: 사실 반대예요.
1: 그러네요.
0: 예.
1: 이제 한참 성장기에 있을 지금 이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도 뭐 13세, 14세 그 정도로 묘사가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 그리고 뭐 데미안에서도 뭐 6세부터 시작해서
0: 그렇죠.
1: 성인의 과정이
0: 네.
1: 나오니까 성장소설로 읽히지만 사실은 설명하신 대로 과연 그 어른이 되어가는 사회화라는 과정이 과연 성장이고
0: 네.
1: 성숙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0: 그렇죠.
1: 측면에서 반성장소설로 읽힐 수 있다.
0: 그렇죠. 그게 인간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지 않고
1: 네.
0: 또그 완성이라는 건 과연 뭐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문학적인
1: 그러네요.
0: 질문이.
1: 네. 여기에 그 설명해 주신 주인공 한스가
0: 네.
1: 처음에는 막 천재라고 막
0: 네.
1: 진짜 이 지역에서 뭐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한명
0: 네.
1: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존재로서 막 어른들의 칭찬을 받는 존재로 등장하잖아요. 막
0: 네.
1: 똑똑하고
0: 네.
1: 모범적이고 굉장히 기준에 적합한.
0: 예.
1: 그 헤세는 왜 이런 모범생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0: 예. 그러니까 교육의 과정 안에서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과정 안에서 교육의 낙오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낙오자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모범생이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1: 네.
0: 이게 거꾸로 된 생각이죠. 그래서 낙오자라고 하는 건 어떤 완성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대부분 사회가 만들어 놓은 공통된 표준이나 기준이 있는데 그 표준과 기준을 맞추는 것이 성공되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자리를 갖게 되기도 하고 좋은 학교를 가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의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그 성공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사실은 드러낼 수 없는 파괴된 어떤 상처 같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1: 많죠.
0: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무슨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알고 내면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을 만약에 신처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게 다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문학은 오히려 거꾸로 된 질문을 많이 하죠.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파괴되는 것이 많은가. 그러니까 오히려 모범생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문학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술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마그리트 같은 사람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많이 그렸는데 늘 얼굴을 볼 때는 얼굴에다가 사과가 있다든가. 네, 네.

0: 피해가 있다든가 그래서 얼굴을 가려요.
1: 그렇죠.
0: 예, 뭐 좀 국제 도서전 같은 거 하는데 그 난다 출판사 같은 출판사 저 우리 아나운서님도 출판사의 사장님이시기도 하지만 네. 그 난다 출판사에서 예전에 그 황현산 선생님 돌아가신 황현산 선생님 책을 낼 때 보게 되면은 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등판이 있는 어떤 뒷모습, 사람의 뒷모습이 네. 있는 그런 네. 그림을 그리는 독일의 화가의 그림을 사와가지고 표지를 냈는데 그 사실 이렇게 얼굴을 그러면 이렇게 안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느냐 그런 화가들이 그렇게 하는 거냐
1: 네.
0: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게 성공한 사람의 얼굴을 쓰기 위해서 사회적 페르소나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것이 많은가
1: 네.
0: 오히려 그런 질문을 작가들은 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거나 등판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1: 네.
0: 여기 이제 모범성이 어떻게 보면 한스가 그 사회적 얼굴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코스를 가다가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진정한 내 얼굴이 뭔지에 대한 질문이 없이 물론 굉장히 어리기는 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희생자죠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예. 근데 한참 그럴 때 우리가 질풍노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가를 가장 고민하는
0: 네.
1: 혼동스러우면서
0: 네.
1: 고민하는 시기인데 이제 그 질문 그만하고 우리가
0: 그렇죠.
1: 원하는 대로 따라가.
0: 그렇죠.
1: 이런 거잖아요.
0: 예. 고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애초에 그 고민이 형성되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부모님이 교육을 뭐 교육에 개입을 많이 하고 학교라는 제도에서 개입을 많이 하고 뭘 하면서 방향을 자꾸 정해주는데 과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런 질문을 이제 20세기 초의 소설인데 이미 던졌다고 볼 수 있죠.
1: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문제네요.
0: 네. 네.
1: 지금도 뭐
0: 오히려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더 단단해졌다고 할 수 있죠.
1: 맞아요.
0: 네.
1: 지금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칠세고시라는 말까지 등장을
0: 그러니까요.
1: 했으니까요.
0: 끔찍하죠.
1: 끔찍한 네. 이야기죠.
0: 네.
1: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고 이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면 햇새는 20세기 초에 이런 식으로 기존 질서에 적응을 잘하는 그런 한스라는 모범생과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자율성이
0: 네.
1: 좀 강한 그 친구,
0: 네.
1: 그 친구를 이제 문제아로서
0: 네.
1: 이 소설에 등장시킨 네.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근대 교육을 좀 비판하기 위한 어떤 속뜻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0: 예, 늘 이제 인간 사회에서 보면 약간 삐딱선을 타는 놈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데미안에서도 보면은 그 싱클레어가 그 친구 데미안을 만나는 것도 뭔가 자기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예.
0: 이 학교에서도 역시 다른 사람하고 그냥 만나는 거죠. 그래서 타자하고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이 그 규율, 질서 이런 데에서 잘 적응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없이 어떻게 보면 사회가 원하는 질문에 응답을 잘하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대부분 이제 모범생이 되는데
1: 네.
0: 그런 모범생 유형과는 다른 형태의 삐딱선을 타는 친구가 하나 등장을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 데미안하고 요거하고의 그 차이는 뭐냐면은 싱클레어가 그 학교에서 만난 그 데미안 자라는 과정에서 만났던 데미안이라는 친구는 약간 좀 그 어떤 인간적 성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1: 네.
0: 친구지만 그를 이끌어줄 수 있는 약간 스승 역할 같은 것들을
1: 맞아요.
0: 한단 말이에요.
1: 멘토처럼.
0: 예. 네. 근데 여기서 만난 이 하일리라고 하는 친구는 자유분방하기는 한데 그냥 이제 삐딱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혼자 자기 파괴가 돼버리는. 그래서
1: 아.
0: 이놈도 학교에서 막 퇴학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1: 네.
0: 이제 그 두 개의 질문이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수레바퀴 아래서 다음에 데미안 같은 것이 나왔을 때에 그 이 햇새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것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좀 끌어주는 견인하는 인물이 나오긴 했는데 이건 초창기의 인물이어서 그런지
1: 아. 예,
0: 자기의 어떤 그거를 자기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1: 그거 재밌네요.
0: 예.
1: 그러니까 데미안보다 앞서서 쓰여진 이 수레바퀴 아래서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과 굉장히 다른 또
0: 네.
1: 다른 인물을 그냥 데미안에서는 뭔가 이끌어주는
0: 그렇죠.
1: 대상이었다면 여기는 자 너랑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삐딱선을 사는 타인이 이렇게 존재해.
0: 네.
1: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으로서
0: 네.
1: 느끼게 하는
0: 네.
1: 방식을 했나 봅니다.
0: 네, 네.
1: 네. 와 그러면 그 이 신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그 친구
0: 네.
1: 하일러인가요?
0: 네.
1: 이름이?
0: 네. 하일러.
1: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이제 그런 존재가 인간 세상에 있는 거죠.
1: 네. 네.
0: 근데 그 데미안에서는 싱클레어를 좀 이끌어줬던 조언자 역할을 했었던 그 이제 데미안이라고 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만
1: 네.
0: 이 존재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존재가 세상에는 있는데.

0: 근데 여기에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이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규칙과 질서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대조적인 유형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인간이 진동하기도 하고
1: 네.
0: 이런 것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인간이 진동하게 하는 어떤 인물이 내 주변에 살고 있다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0: 그
1: 이렇게
0: 안에서 어떤 것들을 자기가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첼로 가야금 연주 익스트랙션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510번 쓰시는 분께서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설명 들으니까 새롭고 다시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고전은 늘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지난 시간 데미안도 그랬듯이 오늘 햇새의 또 다른 책 수레바퀴 아래서도 역시 그런 것 같고요. 4921번 쓰시는 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햇새 수레바퀴 아래서의

0: 주인공 한스를 보면 그뭐 모든 뭐 가족, 뭐 아버지나 그 동네 주민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뭐 비롯한 그
1: 네.
0: 집단의 강요 속에서 살고 있긴 합니다만 한스가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 보내고 뭐 토끼도 키우던가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뭐 낚시하는 것도
1: 맞아요.
0: 즐기고 뭐 네. 이런 아이로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설정도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뭐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것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특히 이제 요거를 조금 뾰족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뭐 자연에 있기 때문에 뭐 편안하고 뭐 즐겁게 놀고 단순히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어느 시점에 이제 출연을 했냐면은
0: 네.
1: 그 유럽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 그 시점은 어떤 시기냐면 유럽이 이제 과학 혁명이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0: 네.
1: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주 생산력의 어떤 발전에 완전히 올인을 했던 때고 그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인간의 그 진보, 진화라고 생각했던 아주 굳건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때거든요.
0: 네, 네. 그러니까
1: 독일도 그때 가장 절정기에 있었을 때예요. 독일이 그 제국시대였을 때였는데 예, 근데 그런 결국 그렇게 어떤 생산력 중심으로 뭔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들이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0: 네.
1: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작가들은 그 시점에 출연하는 것이 제가 예전에 그 한석준 씨가 그 문화시대 하실 때도 한번 그 낭만주의 문학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0: 네.
1: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술운동이 거기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낭만주의라고 하는 게 무슨 뭐 그 감성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뭔가 생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학적으로는 아무튼 이성 중심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 문명화를 향해 가지고 나가는 것만이 그게 진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한 아주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것이 예술 운동이거든요.
0: 네, 네.
1: 이 지금 그 헤세가 쓴 이런 소설들도 그런 계열의 어떤 뉘앙스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0: 아.
1: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는 쉬고 있으면 내가 쉬고 있어도 돼?
0: 그렇죠.
1: 이런 생각하고
0: 네.
1: 밥 먹으면서도 한 일도 없이 내가 식충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0: 예.
1: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0: 아, 그렇군요.
1: 이게 근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 자체가
0: 네.
1: 인간의 시간을 굉장히 그냥 앞으로 그냥 끌어당기고 인간을 어떤 노동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생산성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뭔가 축적돼야 되고 무슨 GNP가 GDP가 올라가야만 사회가 진보한 것 같고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올라갈 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사회도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GDP가 뭐 떨어지게 되면 막 그냥 막 정부가 욕을 먹고 막 그러는데
0: 네.
1: 그래야 될 사실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그냥 딱 우리가 정향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들은 그런 어떤 생산이라든가 뭐 문명적인 어떤 그 규율이라든가 거기에 나를 꼭 맞추지 않고 특히 어떤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살지 않아도 된다. 아, 그럴 때 사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0: 네.
1: 하는 근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어떤 그런 방향성, 경향성에 대한 질문이 이 시대에 상당히 많았던 시점에 쓰여진 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0: 아, 네. 이게 단순히 한스라는 주인공이 정말 숨 막힐 정도의 삶을
1: 네.
0: 다른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화된
1: 사실 어린인데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런 네. 한스가 좀 안쓰러워서
1: 네.
0: 어쩌면 이렇게 자연 속에 놓아주는 설정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아주 일차원적으로 생각했었는데
1: 네.
0: 그 이상의 의미가 또
1: 네.
0: 있을 수 있겠네요. 이 한스한테 아까 삐딱선을 타는 그 친구
1: 네.
0: 하일러와의 만남이 사실은 굉장히 자신의 삶에 큰 균열을 일으키는
1: 네.
0: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럼 이 작품에서 이 둘의 만남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우정 관계인데
1: 네.
0: 이 우정은 또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1: 네, 뭐 그리고 보통 우정이 아니고 뭐 어떤 순간에 보면 뽀뽀도 하고 막
0: 네.
1: 그래요.
0: 네.
1: 그런 게 이제 특별한 어떤 자기한테 그 감각적으로 특별한 어떤 것들을 이제 갖게 만드는 건데 이 헤세의 이 성장 소설 엄밀하게 보면 반성장 소설이죠. 이런 데서 보면 늘 이런 어떤 우정을 나누는 어떤 친구들이 등장을 하는데 나하고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0: 네.
1: 같은 사람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등장시켜요.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간에. 그래서 그것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인간의 어떤 성숙과 이런 문제를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건 어떤 그 헤세가 가진 어떤 우리 철학으로 보면 타자성이라고 하는데
0: 네.
1: 예,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

0: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정이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우리가 연애도 그렇고 우정도 그렇고 일종의 옛날 그리스식으로 보면 똑같이 이거 다 사랑이거든. 사랑의 한 유형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같은 것끼리 만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학과 철학에서 의미 있는 이 어떤 사랑의 문제라고 하는 건 그게 남녀의 연애이든 간에 뭐 동성 간의 연애이든 간에 우정의 문제이든 간에 다른 것과 내가 어떻게 만나서 그 관계하게 되는가. 예,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을 얼마나 내 안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가.
1: 네. 예,
0: 그런 문제가 문학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사랑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학을 다시 읽어야 된다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 이유이기도 하죠. 네. 너무 서로 갈등이 심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니까.
0: 네. 그러니까 이제 우정이나 사랑을 통해서 이게 그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1: 네.
0: 같은 사람과 만나가지고 한패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1: 네. 네.
0: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똑같은 어떤 생각을 강요해가지고 그 사람까지 똑같이 만드는 그런 나르시즘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요즘은 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우정,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인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는 그 같아지는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것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1: 네. 네.
0: 다른 생각들을 어떻게 다른 것들이 들어와야 나도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1: 그렇죠. 예. 넓어지죠.
0: 예. 같은 네. 것은 확장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성장되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한다는 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스펙트럼이 커지는 것이 인간이 성장을 하는 것이지
1: 네.
0: 그냥 키가 커지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1: 네, 네.
0: 그런 질문이 헤세의 소설에는 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 아, 이 지점은 또 진짜 네. 요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요즘 뭐. 뭐 진영 논리부터
0: 그렇죠.
1: 시작해서 너무 심한 양극화,
0: 네, 그렇죠.
1: 세대 그리고 성 대결 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나와 전혀 다른 타인을 내 안에 얼마나 들일 것인가
0: 네.
1: 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수레바퀴 아래서가 되게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네. 하네요. 아 지금 이 이야기를 쭉 같이 상상하다 보면요, 수레바퀴 아래서를 쓰던 그 당시와
0: 네.
1: 지금 우리 시대의 이 교육 시스템
0: 네.
1: 이게 너무 닮아 있어서
0: 네.
1: 과연 독일에서도 이랬다고 입시 위주의 이렇게 강압적인 상태에서
0: 네.
1: 교육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0: 네.
1: 이게 우리 시대 교육을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 교육을 살펴볼 수도 있고 크게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하냐 하면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20세기 초의 근대 체제를 살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는 시대가 100년이 지났으니까
1: 네.
0: 뭐가 엄청나게 사회가 발전한 것처럼 이제 보여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적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 큰 차원으로 이렇게 달라진 지점이지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유럽은 이제 일찌감치 근대 모더니티라고 하는 걸 이제 이룩했고 이 현대라고 하는 거는 이 유럽적인 시스템이 보편화된 것이 현대 시대인데
1: 네.
0: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철저하게 보편화되고 더 보편화되는 이런 체제를 이제 살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한국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1: 네.
0: 이게 근대 사회인 거죠.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 개인 단위라기보다는 개인이 경치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회는 이 개인들을 얼마나 이 사회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딱 자리매김하는
1: 네.
0: 그러니까 옛날의 전통적인 형태의 가문이나 이런 건 사라졌지만 국가라고 하는 또 사회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한 개인이 거기 자리매김해가지고 말놀이처럼 쓰이게 된 것이 이제 근대 체제라고 비판적인 철학자는 생각을 하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9세기에서 20세기, 18세기를 우리 철학의 그 경로에서 보게 되면 이런 거를 이런 식의 역사의 변화라고 하는 걸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계몽주의 철학자라고 해요.
1: 네.
0: 계몽이란 말이 그게 영어로 그 빛을 거기에 비쳤다. 빛을 확산시켰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엔라이트먼트라는 게.
1: 네.
0: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 역사의 이런 체제 시스템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변화라고 하는 걸 발전적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좀 그 뭐가 발전이냐.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커지고 사회 전체의 부가 커지고
1: 네.
0: 그걸 통해서 사회의 상층부에서 그런 부를 이렇게 빨아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지배계급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런 걸
1: 성장단.
0: 본다고 해가지고 네. 이걸 보통 철학에서는 좀

0: 부르주아 계급의 철학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 근데 이런
1: 네.
0: 것들을 거꾸로 이게 정말 발전이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체 같은 사람이나 또 20세기 중후반의 철학자 중에서 그 이제 아주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중에서 미셸 푸코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것이 발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사회적 생산을 위해서 쓸수 있는 도구로 유용하게
1: 네.
0: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이 지금 근대의 사회다. 특히 학교, 뭐 군대, 종교 이런 것들이 사람을 오히려 딱 그냥 호명을 통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면서 하나의 그 도구로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이제는 학교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나다운 것을 정말 가능하게 하고 나다운 욕망을 확인하게 하고 나답게 사는 게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사회적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기준을 맞추게 되면은 나다운 것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이 사회가 원하는 어떤 삶의 방식대로 나를 맞춤으로써 사회의 생산을 가능하게 인간을
1: 그렇죠.
0: 부속품처럼 활용하게 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냐.
1: 네.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그 사회화 과정의
0: 그렇죠.
1: 부정적인 측면인
0: 네.
1: 거잖아요.
0: 그래서 뭐 핑크 플로이드 그 영, 저, 그거 보면은 저 뭐죠? 그 영상 보면은 월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이렇게 딱막 생산 뭔가 하는 그런 공장의 부품처럼 등장하는데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2026년에 대한민국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얼마나 멀리 있느냐.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살고 있는 것이냐. 그 시스템을 오히려 단단하고 공고한 시스템 속에서 오히려 살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이제 상반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1: 좀 갑자기 걱정이 막 되면서
0: 네.
1: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러면 다시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죠.
0: 네.
1: 혹시라도 해법이 있을지 모르니. 신학교 생활에 이제 한스가 적응을 못하고서는 결국 고향으로 아까 돌아온다고 얘기해
0: 네.
1: 주셨잖아요. 고향에서의 한스의 삶은 어땠을까요?
0: 고향에서 삶이라고 하는 건 되게 불행했죠. 예. 잠시 거기에서 막 쪼아대는 그런 어떤 삶.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학교에서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막 쪼아대는 삶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게 힘들기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저항을 하거나 이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갈 때도 보게 되면은 뭐 마찬가지로 어떤 뭐 내가 억지로 거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기대를 하니까 내가 뭐 이게 좋은 건가 보다
1: 예.
0: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죠.
1: 그건
0: 예.
1: 약간의 세뇌를 당해서 그런 건가요?
0: 일종의 이제 세뇌인데 그게
1: 네.
0: 이제 뭐라고 그걸 얘기를 우리가 좀 약간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책이니까 그걸 약간 심층적으로 얘기하면 그 인간의 그 욕망이라는 걸잘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참 알기가 어렵다. 이게
1: 그렇죠.
0: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원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부모님이 원했던 거야.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리고 내가 원했던 거를 성취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보면은 진짜 내가 이걸 내가 원했던 걸 성취한 게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어떤 기준을 성취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20세기에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을 만들었는데 우리 안에 있는지 무의식. 머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안의 욕망은 뭐냐.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학문이 정신분석인데 그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을 좀 발전시킨 사람 중에서 프랑스의 자크 라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좀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모든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욕망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그래서
1: 본질적으로요?
0: 인간은 늘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대체적으로. 그런데 다른 것을 욕망을 하는데 이 다른 것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타자가 그 타자라고 하는 건 어떤 게 부모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선망한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사회의 어떤 기준일 수도 있는데 그게 내 욕망이 뭔지 모르고 그 욕망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너무 드라이브가 걸리면 거기서 정신병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결국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이 환자가 뭐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하고 강박증이 있기도 하고 노이로제가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 증상이 있을 때그 바닥을 들여다보면 그게 뭐가 있냐면은 내 욕망과 타자의 욕망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욕망이 나를 너무나 아주 밀착시키면서 거기서 오히려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내 욕망이 아닌데 그 욕망을 내가 실현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패배감과 열패감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부모가 원하는 욕망인데 그 욕망을 내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0: 또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그래서 예, 그 정신분석 같은 학문에서는 최종적으로 이게 환자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걸 철학적으로 이제 보게 될 때는 최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종적으로 어떤 인간이 우리가 돼야 되느냐?
1: 네.
0: 너의 욕망을 따라라. 이게 그 정신분석의 최종적인 그 철학적인 그 윤리의 지침이에요. 예,
1: 네.
0: 그래서 나의 욕망과 타자 욕망을 구분해서 볼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 나를 완전히 그 밀착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억압을 하는 것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욕망과 저 타자의 욕망이라고 하는 걸 분리해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완전히 일치시키는 이렇게 페르소나를 쓰는 것이 내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요거를 그 동일시라고 얘기하는데 동일시도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동일시도 많이 되어 있는 것이죠.
1: 그러네요.
0: 예. 거기에서 이렇게 뭐 그 동네에서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아이가 되기도 했지만, 내가 또그 욕망이 내 욕망인 줄 알고 또 신나서 이렇게 하는데
1: 그렇죠.
0: 대부분 어릴 때는 그걸 구분하기도 어렵잖아요. 예,
1: 어렵습니다.
0: 틈을 주질 않으니까.
1: 네.
0: 예.
1: 아니, 그렇다면 내 욕망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0: 예. 그 틈을 가질 수 있게끔 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건 사회의 문제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이거 교육의 문제를 보게 되면은 좀 두는 거예요, 사실은. 예.
1: 그좀 여유를
0: 예, 여유를
1: 내게.
0: 두는 거예요. 아까 그 낚시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 최근에 한국에서 그 책을 많이 내시는 분 중에 한국인이지만 독일어로 써가지고 오히려 번역을 하는 분 중에 한병철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1: 네.
0: 그 한병철 선생의 책의 전부의 대부분 핵심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책이 벌써 한국 책으로도 한 20권 정도가 나왔는데 가장 그분 책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휘 중에 하나가 그 성과사회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과사회라는 게 뭐냐면 그 성과라고 하는 걸내 성과, 내 욕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가 원하는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 안에 사회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나를 막 들볶는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소위 그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인간 진짜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스스로 막 들볶는 그러니까 사회와의 나의 동일시가 완전히 이루어져가지고 이 페르소나를 가면을 썼는데 그게 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고통을 겪고 오히려 우울증을 앓게 되는 이런 어떤 문제들
1: 그것이 삶의 실패라고
0: 예,
1: 생각하게 되고.
0: 그걸 이제 성과사회라고 하는데 이 우울증 사회이기도 하고 성과사회이기도 하고 이것은 그 사회와 나의 어떤 동일시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하여튼 이제 이그뭐좀 많이 나가긴 했지만 이 헤세가 이 성장 반성장 소설 그런 성장 소설의 외관을 통해 가지고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
1: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진 않죠, 여기서.
0: 예. 문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1: 대안을
0: 아니라
1: 제시하지 않고
0: 예, 질문을 제기하고. 예.
1: 그렇죠,
0: 근데 이
1: 그렇죠.
0: 질문을 제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의 설정 자체를 사회는 하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0: 그냥 이게 하나의 상식적이고 올바른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질문의 설정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문학이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이게. 예.
1: 자, 그러면 이 우리 소설에서는 사실 해답을 각자의 해답을 찾는 것이고
0: 네.
1: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 저는 이제 해답을 여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0: 네.
1: 그러면 교육의 목적이 어때야 할 것인가? 이제
0: 네.
1: 선생님 계속 또이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잠시 나눠주신다면요.
0: 교육을 누구의 단위에서 보느냐에 따라 참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을 시스템으로 보게 되면 국가가 원하는 그 목적이 있거든요. 인간 성장을 시키고 학교를 만드는 이런 목적, 세금을 투자하는 목적이 여기에 대해서 뭐 인류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모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단위 안에서 보는 교육의 시스템으로서의 교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그러나 개인의 차원에서는 그럼 그것을 꼭 따라갈 것이냐, 그걸 통해서 희생돼야 되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또 본질적으로 내 개인의 차원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은 국가가 원하는 목표하고 내가 원하는 목표하고 같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나다워지는 게 뭐냐, 나와 친해지는 거. 그 우리 이제 피아노 치던 이민찬 씨가 한국 교육에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그게 나를 배반하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나를 점점 멀어지는 교육 속에 있다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친해지는 교육,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교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0: 사람 중에
1: 네.
0: 학교라는 제도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서양에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학교 제도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분이 리케이온이라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학교 교육이라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좋은 삶,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 좋은 삶에 다가가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근데 그때
1: 네.
0: 얘기하는 좋은 삶은 사회가 어떤 뭐 성장을 하고 이런 거하고 그때도
1: 전혀
0: 그
1: 다른 얘기겠죠.
0: 공동체는 다 있었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좀그 순리에 맞는 삶을 우리가 훈련시키는 거 그거를 교육의 목표, 학교 교육의 목표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1: 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0: 네.
1: 다음 책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0: 네. 그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 그
1: 네.
0: 프랑스의 프레드릭 르누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참 어려운데 이게 종교 철학자라고 할수 있는데 이분이 쓴책 중에 그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
1: 네.
0: 네, 이렇게 된 책이 판미동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됐는데 책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한국에서 거의 아는 책이 없어요. 이 출판사에 좀 책을 좀 팔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좋은 책이거든요. 네,
1: 네.
0: 그래서 이세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교사의 관점에서 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인간을 교육시키는 이분들의 스킬이 뭐였는가.
1: 오.
0: 네,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성장소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그 말씀을 좀, 그 책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1: 다음 주에는 소크라테스, 예수, 부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함께 읽어봤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제발 지치지는 말게. 안 그러면 수레바퀴 아래 깔리게 될 테니까.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리 마이더스의 XX 익스페리언스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한창 기말고사로 분주할 대학간데요. 요즘 청춘들은요, 시험이 끝나도 마음 놓고 웃지를 못한대요.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 때문에 방학이 학기보다 더 숨가쁘다는 서글픈 말도 덜어하는데요. 배낭 하나 메고 해방감을 만끽하던 예전의 종강 풍경과는 다르게 청춘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면 가만히 다가가서 등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져요. 하지만 원하는 꿈을 향해서 묵묵히 내딛는 그 걸음걸음은 이미 가장 눈부신 성장의 정점을 지나고 있겠죠? 이 여름날을 통과하는 우리 청춘들의 푸른 기백을 마음 가득 담아 응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이러리 저고리의 노래와 연주로 풀어라 첫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0: 날씨
1: 잠이 살은 카톡 차단으로 막고
0: 내 집 마련 주식 코인 잘 풀리게 해주시고 아 흡수 삼재 팔란 다 막아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분들
1: 직장인도
0: 취준생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1: 안과 태평하시고

아니라고 해도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해도 짐작 거시는 이가 몇

필구세 노래와 연주로 청춘 놀다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설님, 토닥토닥 해주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출석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저희 음악마루가 토닥토닥 등 두드리듯이 좋은 음악, 위로하는 음악 전해드릴게요. 6642님께서 덥다는 말이 노래되어 곁에 오는 요즘 날씨입니다. 한낮에 가장 마음 시원한 행복 쉼터 음악마루 즐겁게 같이 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7208님께서도 참석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오늘도 이 더위 좀 덥긴 하잖아요. 뭐 한여름 더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름이 시작됐으니까 살짝 지친 마음 이곳에서 쉬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악들, 좋은 글 전해드릴게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함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문갑순의 행복한 콩 이야기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콩에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 덩달아 행복해지는 콩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만나봐야죠.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춘향집 경치부터 방자가 춘향집의 이도령 편지 전하는 대목까지를 최승희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고의 북장단으로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메시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강원도 아리랑의 언머리 장단을 소재로 해서

맥의 연주로 크로우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만큼이나 모두가 원하는 일, 정말 그 하늘 높이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시원하게 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좀 펼쳐가는 나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쌓여서 그렇게 이제 계단으로 점프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자, 음악 이르는 하루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두꺼비님께서 오늘도 청취자님들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근히 감싸주며 방송해 주시는 마루님 토닥토닥 쓰담쓰담 렛츠고 하셨는데 아, 또 저를 이렇게 쓰담쓰담 토닥토닥 해주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 진행하는 두 시간이 참 가볍고 즐겁고 행복하다니까요. 자, 여러분은 방송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들으실 수 있는 청취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 보이실 텐데요.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진도 아리랑의 청년들의 생활 모습을 담아서 노래한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샵 청년 생활 백서 아리랑인데요. 정다은, 이성현의 노래 곽찬욱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김인설님께서 처음 듣는 날이랑 좋아요 라고 하셨는데 청년들의 생활 모습을 담아서 노래한 곡이었죠. 정다은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샵 청년생활백서 아리랑 전해드렸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찻집 나는 콩입니다. 콩깍지 속에서 형제 자매들과 꼭 붙어 앉아 콩콩콩 하고 내 이름을 불러봅니다. 촌스러운 듯

따뜻하면서도 참 다정한 이름입니다. 나는 순수한 보라색 꽃을 피우고 가을이 깊어가면 깍지 속에서 동그란 모양새를 가다듬습니다. 하도 오래되어 내가 어디서 이 한반도까지 오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태양빛을 마음껏 받으며 나는 나대로의 삶의 찬가를 불렀죠. 그때 나와 함께 그 지역에 살던 백이민족. 선량하고 현명하던 그 백이민족은 나를 발견한 기쁨에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냈고 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점점 굵은 열매로 결실을 맺었답니다. 나는 더 열심히 결구하기 위해 공기 속의 질소를 모으는 박테리아를 유혹하여 내 뿌리에 가두었죠.

꽃투리 안에서 우리는 정답게 대화를 나눕니다. 잘 연결어 각자 무엇이 될 거냐고. 좀 멋을 아는 한 자매는 바이오 연료가 되어 몸값을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저 끝에 자리한 형제는 우주 정거장에 심어지는 먼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자이반, 타이반, 유럽으로, 미 대륙으로 흩어져서 콩기름이 되고 의약품이 되고 심지어 자동차 연료가 되었으니까요. 꽃투리 속에서 두런두런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들이 들립니까? 어떤 식물학자들은 우리들의 대화를 알아들으려고 주의를 기다린다죠. 우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한민족과 함께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나는 내 박테리아로 인해 녹비로 사용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자동차에 꿀꺽꿀꺽 삼키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딸인 이 민족과 함께 살아온 세월을 지금도 사랑합니다. 아니, 이 민족이 나를 여전히 가장 귀하게 대접해주는 그 마음을 사랑합니다. 이 민족은 나를 귀히 여깁니다.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을까요? 이들은 된장 청국장찌개로 나날의 식탁에 나를 올립니다. 나는 두부도 되고 콩나물도 되어 서민 가정의 식탁을 어루만집니다. 이 민족은 나와 함께 놀라운 역사를 만들더니 지금은 한류가 되어 세계인의 가슴에 별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현명한 사람들은 심지어 나를 넣은 콩밥으로 죄수들의 식사를 삼으니 그 지혜와 인류 사랑의 높은 철학에 대시시 웃음이 나옵니다. 나는 행복한 콩입니다.

김상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플레음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문갑순의 행복한 콩 이야기 중에 일부분 들려드렸는데요. 읽는 저도 읽는 내내 입가에 다정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콩의 입장에서 정말 예쁜 생각들을 하는구나 싶어서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흔한 콩 한 알에 이렇게 귀엽고도 위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우주 정거장에 심어지는 꿈도 꾸고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형제 자매들을 부러워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보글보글 청국장이 되고 따끈한 두부가 돼서 우리 식탁을 어루만져 줄때 가장 행복하다는 콩의 고백이 참 귀엽고도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심지어 죄수들의 콩밥에서조차 인류 사랑의 철학을 읽어내는 콩의 넉넉한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주변의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로부터 행복을

을 발견해내는 그런 현명한 하루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글. 문갑순의 행복한 콩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철원 지역 콩 농사 소리 준비했는데요. 밭을 파면서 땅을 일구어 나가며 부르는 소리인 콩밭 땅 파는 소리. 그리고 땅을 다 파고 콩을 심으면서 흥겹게 빠른 곳거리로 부르는 소리인 콩씨 뿌리는 소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이유라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만나보시죠.

0: 강원도 철원 지역 콩농사 소리 가운데 콩밭 땅 파는 소리 그리고 콩씨 뿌리는 소리까지 듣고 오셨어요. 이유라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는데요. 원래는 11분여의 긴 소리예요. 오늘은 그중에 일부만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콩 김매는 소리, 콩거지 소리, 타작 소리 이후에 이어지는 이 소리들은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꺼비님께서 저도 잡곡밥 좋아해요. 특히 강낭콩밥이요. 오늘 저녁에 강낭콩밥 해놓으라고 문자해야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콩콩콩 뛰네요. 또 콩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강낭콩도 있고 완두콩, 뭐 렌틸콩, 병아리콩, 작두콩 이런 콩들은 밥에 넣어서 같이 지으면 고소하기도 하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콩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용택의 시를 퓨전 국악으로 풍류가 노래하고 연주한 콩 너는 죽었다 전해드릴 텐데요. 지유진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이해랑의 피처링이 더해진 곡 지금 전해드립니다.
1: 아, 올해도 콩이 잘 익었구나. 콩 타작을 하여 볼까나?

구멍으로 쏙 들어가네. 콩도는 죽었다. 아이 괘씸한 콩 같으니라고. 그래도 한때는 내 자식처럼 키운 콩인 게 제가 한번 곡을 해보겠습니다.

퓨전 국악 그룹 풍요의 노래와 연주로 콩 너는 죽었다 듣고 오셨어요. 김인설님께서 저는 가끔 검은콩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검은콩 자주 밥에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은 김선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방아타령 준비했어요. 1부 끝곡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죠.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학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바야흐 앙상블 담현의 연주로 천안 삼거리 주제에 의한 꿈을 바라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2부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오늘 수요일이죠.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춘향집 경치부터 방자가 춘향집의 이도령 편지 전하는 대목까지를 최승희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음악 들으시다가 또 글 들으시다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 하시면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셔도 언제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1부에서 콩 얘기했었잖아요. 9653님께서 저도 서리태, 질금콩, 쥐눈이, 병아리, 하지, 넝쿨콩, 흰콩, 양대콩 농사 지어봤네요. 녹두, 팥도요 하셨는데 허, 와 이렇게 다양한 콩을 저는 처음 듣는 콩 이름도 많아요. 근데 서리태는 이제 그 검은콩의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질금콩은 찾아보니까 이게 강낭콩? 아니야. 양대콩이 강낭콩의 다른 말이었어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질금콩은 그 콩나물 키우는 콩. 맞아요. 아 그리고 하지콩은 하지에만 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딱 지금 즉 곧 하지 다가오잖아요. 이때 심는 콩이 있고 여름에. 아 그리고 또 병아리콩은 이게 조그만 그거 있잖아요. 쥐눈이콩도 이렇게 작은 콩이고 노란색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 그 참 콩의 종류가 많네요. 콩 박사님이신데요, 9653님께서는. 근데 직접 이렇게 재배해서 드시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콩 하면 어렸을 때 완두콩 있잖아요. 초록색으로 길다랗게 껍질째 엄마가 이렇게 쪄주시면 그거 까서 이렇게 꺼내 먹던 기억 나는데. 차례로 줄지어서 있는 콩들 까먹는 그 재미가 사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과자들보다는 사실 맛이 이제 덜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과자가 막 입맛에 이렇게 자극적으로 딱 맞으니까. 하지만 그 까먹는 재미, 그 재미 때문에 아 완두콩 꽤나 좀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근데 콩 하면 좀 워낙에 좋은 그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밥에 넣어서도 드시고 그렇게 또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 좋겠네요. 고성호 교회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장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고성욱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장터 노래 듣고 오셨어요. 오일장에 가면 정말 없는 게 없죠. 여기저기 다 둘러보다가 제철 과일도 한 바구니 사오게 되는데 지금은 뭐가 제철일까요? 뭐 수박, 복숭아도 슬슬 나오고 참외는 한참 전부터 나왔죠. 근데 요즘 K푸드가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요. 이제는 우리 참외의 매력이 아주 푹 빠졌다고 하네요. 이 노란 껍질에 흰 줄무늬가 있는 한국 참외가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 가면 꼭 먹어야 할 필수 식품으로 아주 핫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참외는 영어로 오리엔탈 멜론이라고 불릴 만큼 해외에서는 보기 드문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과채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일본은 부드러운 멜론을 선택해서 키웠고요. 우리는 아삭한 식감과 단맛을 살려

지금의 참외를 완성해낸 건데요. 멜론만 먹던 외국인들이 우리의 한국 참외를 처음 한입 딱 베어 물고는 그 특유의 아삭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달잖아요. 그 아삭함과 깊은 당도에 눈이 번쩍 띄어서 감탄을 쏟아낸다고 하네요. 뭐 여름철 갈증 해소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면역력에도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름 길목마다 참외를 챙겨 먹었던 그 지혜가 참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죠. 과육은 물론이고 항암작용에 좋은 그 껍질까지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답니다. 이 복덩이, 우리 참외, 가족들과 나눠 먹어도 좋겠는데요. 과일만큼이나 달콤한 악기 연주 감상해 보실까요? 스위트 플루트 전해드릴 텐데요. 리딩톤의 연주예요.

리딩톤의 연주로 스위트 플루트 전해드렸습니다. 참외하니까 또 지역 상주가 생각나죠. 그 참외랑은 상관없는데요. 상주 아리랑 준비해봤습니다. 웅산의 노래 꽃별 외 여러분의 연주예요.

아아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바탕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몽룡과 춘향의 풋풋한 첫사랑의 설렘, 그리고 유쾌한 해학이 살아있는 대목, 춘향집 경치부터 방자가 춘향집에 이도령 편지 전하는 대목까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죠. 단오날 광활로에 구경을 나온 이몽룡은 저 멀리서 그네를 타는 춘향의 자태를 보고 그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눈이 마주친 춘향이 부끄러워 급히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몽룡은 안절부절 못하며 방자에게 춘향의 집을 물어보는데요. 눈치 빠른 방자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죠. 도련님을 골려줄 생각으로 소인보다 키가 작으시니 높은 곳에 올라가 엄지발가락을 괴고 서보십시오 라며 짓궂은 장난을 칩니다. 몽룡이 사랑의 눈이 멀어 까치발로 서서 애타게 바라보자 방자는 진양조 장단에 맞춰 춘향의 집을 가리킵니다.
1: 저 건너 저 건너 봉황대 밑에 다리 건너 큰 대문이요. 연당가에 벌들 서고 대나무 숲 사이로 아슴풀해 보이는 곳이 바로 춘향의 집이로소이다.
0: 책방으로 돌아온 몽룡은 그때부터 글공부도 눈에 안 들어오고 눈을 감으나 뜨나 온통 춘향이 생각뿐인 깊은 상사병에 걸리고 맙니다. 잠다 못한 몽룡은 두 무릎을 꿇고 정성스레 편지를 써서 방자에게 전하는데요. 편지를 받아든 방자는 춘향의 집으로 가면서도 새침하고 까탈스러운 월매가 알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하지만 몽룡의 애타는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어 문 앞까지 가니 마침 향단이가 나오고 있었죠. 방자는 향단이에게 너와 나 두 사람 손에 이 일에 성패가 달렸다며 은근슬쩍 마음을 흔들고 향단이도 솔깃하여 편지를 받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이라는 열병 앞에 양반의 채통도 내려놓고 까치발을 드는 이몽룡의 인간적인 모습과 이를 은근히 놀려대며 사랑의 가교 역할을 해내는 방자의 재치가 들을수록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집 경치부터 방자가 춘향집에 이도령 편지 전하는 대목,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만나보시죠.
2: 하묘야이 걷는

어련히 대를 건너 보이지 아니하니 형인 신선은 동천으로 돌아들어 자지

0: 웃음을 자아내는데요.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집 경치부터 방자가 춘향집의 이도령 편지 전하는 대목, 최승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만나보시죠.
1: 예, 춘향이 가고 없다. 가고 없은 게 어쩌란 말씀이오. 춘향 집이나 좀 일러다오. 방자놈이 도련님을 은연중 골리는 디 도련님이 소인놈 보다 키가 적으신 게 저기 저 높은 데 올라서서 엄지발로 괴고 서시오. 도련님이 춘향집 볼 욕심으로 방자놈 시키는 대로 허겄다. 도련님이 엄지발로 서서 있을 지음 방자놈이 춘향집을 가르치는디.

0: 철기 저기 저 건너
1: 다 어리시고
0: 하이 자식아 저 건너 어디란 말이냐 아직 멀었어
1: 어리시고

0: 양육이변 변백헌디라.
1: 다 어리시오.
0: 다리건 너 근대문이요.
1: 다 이제 그
0: 아프 연당 있고
1: 다
0: 연당가 퍼들 쓰고
1: 좋다
0: 들중직백천나무는
1: 시원
0: 침

0: 하지.
1: 마시고. 하이, 좋지.
0: 단장 밖으로.
1: 하이,
0: 쏘.
1: 좋지.
0: 소사. 동편에는 중임이요.
1: 알시고.
0: 서편에는 송정이라.
1: 다 알시고.
0: 중임 송정 두 사이로.
1: 알시고.
0: 어슬

눈 어디서 은연히 춘향을 대하는 눈 감으면 곁에 있고 눈만 뜨면 간곳 없네 깊은 상사 희진병 어린 초

도련님이 춘향을 잘 보더니 춘향의 집도 잘 보겄다. 예, 하고 사는 것도 한다는 사대부 때 같구나. 도련님 그 시부터 구경해도 뜻이 없고 그리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르는 듯이 섭섭이 돌아와 동원에 잠깐 다녀 내 아우 피운 후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모두 벗어 그 짐금을 빗겨 놓으니 몸은 광활

0: 예. 편지 한 장 전해다오. 도련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편지 써 주어보시오.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연분이 없고 말 듣고 안 듣기는 춘향의 마음이 없고 편지 전하고 안 전하기는 소인놈 생각이오니 편지 써줘보시오. 도련님이 두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앉아 편지를 쓰겄다. 방자 보더니 도련님 그 편이 앉아 쓰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다. 성심소도에 금석을 갖추라는 문자가 있느니라. 정성 없이 써 되겠느냐? 도련님이 편지 써주시니 방자 받아가지고 춘향의 집을 건너가며 인가 생각을 두루한다. 내가 평생 아니 다니던 집인데 뜻밖으로 가면 세수 없는 춘향 보친 너 어찌 왔느냐? 못 거두면 무슨 말로 대답하리? 아니 가자 하니 도련님이 못 살겠고 가자 하니 난처로다. 일초일 생각하며 춘향 문제를 당도하니 장단이 마침 나오거랄 방자 내렴. 야 이거 무슨 서기지망이 있을라나 보다.
1: 좋지.
0: 장단아 너 마침맞게 잘 나왔다. 편지 내어 향단이 주며 너 이 속 알겄냐? 그 속을 내가 어찌한단 말이냐? 아까 너 그 애기 씨오고 그네 뛰러 나왔지야? 그랬다. 광한루에 누가 있더냐? 도련님 오고 너 오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그 속이다. 향단이 깜짝 놀래요. 우리 마나님 아시면 큰일 난다. 어서 갖고 가거라. 향단아 너 그 마나님 모르시게 살짝 겨누고 일만 되게 하면 남은 권리는 너고 나고 우리 두 사람에게 맸다. 향단이도 마음이 솔깃해요. 편지 받아가지고 들어갔겄다. 방자 돌아와. 편지 전어였소. 답장은 아니 해주더냐? 답장 인자 곧 올 것이오.
2: 눈을 뜨나 감으나 춘향이 생각만 나는 이도령은 상사병에 제대로 걸렸네요.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춘향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대중적인 사랑을 받는 소리 가운데 하나예요. 방금 들으신 대목은 춘향이와 이도령. 두 청춘이 본격적으로 마주하기 직전에 다리 역할을 하는 방자와 향단이의 존재감이 빛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까치발로 서서 조바심을 내는 이도령의 모습이나 나 못 살겠네 외치면서 정성스레 편지를 쓰는 장면은 양반가의 도련님 역시도 사랑 앞에서는 한낱 순수한 소년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아주 익살스러운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대목 바로 앞에는 광한루의 빼어난 풍경을 노래한 적성가가 흐르고요. 오늘 대목의 바로 뒤에는 마침내 깊은 밤 춘향의 집을 찾아가는 설레는 첫 만남의 순간과 극적인 긴장감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풋풋한 편지 한 장으로 시작된 인연이 훗날 신분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로 어떻게 이어질지 그 첫 단추를 채우는 설렘이 이 짧은 소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죠. 채통보다 마음이 앞서던 시절에 순수한 열정 그리고 해학과 웃음이

주일날 우리에게도 아주 기분 좋은 미소를 선물하는 것 같네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춘향집 경치에서 방자가 춘향집의 이도령 편지 전하는 대목까지를 최승희 명창의 소리, 김명환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720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지금 준비했는데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만나보시죠. 이주연 외 여러분의 연주예요.

이주연 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전해드렸어요. 720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는데요. 막 사랑을 시작할 때는 서로가 없으면 정말 못 살 것만 같잖아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그린 곡 함께 들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사랑 꽃이 피고 지듯 준비했어요. 에라의 노래와 연주예요.

같이 고운님을 열매같이 맺어두고 가지 가지 많은 정은 뿌리같이 깊었건만은 언제나 그립고 그 못 보는 그리움을 오늘이 달빛에 띄워 보내는디.

이맘때쯤 되면 시로든 음악으로든 종종 듣게 되는 구절이 있어요. 모라는 화중왕이요, 향일환

충신이로다. 연화는 군자요, 행화는 소인이라. 국화는 은일사요, 매화는 한사로다. 조선시대 문인 김수장의 시조인데요. 옛 시조 한 수만 가만히 읊어봐도 꽃 한 송이마다 깊은 의미를 부여해온 동양의 멋을 느낄 수가 있죠. 유려하고 아름다운 문장 덕분인지 우리 국악뿐만 아니라 서양 가곡으로도 만들어져서 불리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아, 저 꽃이 꽃 중의 왕이라는 화중왕이구나 하고 눈길 한번 더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연희를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이 공연에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국악원 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 지역의 전통 예술을 현대적인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공연인데요. 만화경 속 조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듯 경기의 민요와 연희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담긴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선보입니다. 무대엔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성악팀과 연희팀이 함께 참여하고요. 소리꾼과 연희꾼의 경계를 넘어 노래와 연주, 몸짓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 대표 민요와 작가인 제비가 박물가, 매화타령, 오봉산타령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과 창작곡 만화경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익숙한 민요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경기 소리 만화경과 함께 경기 전통예술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보시고요. 예매와 공연 관련 정보는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 우리 전통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국립국악원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6월 21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가야금 명인 이재숙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재숙 명인은 국악교육의 제도화와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가야금 연주자이자 교육자인데요. 이번 독주회는 오랜만에 마련되는 무대로 연주자의 추억이 담긴 음악들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흐름과 시대적 변천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 저녁 7시에는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한국춤 150년 3대, 4대를 이어온 춤축제 제115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이 펼쳐집니다. 1990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막을 올린 한국의 명인 명무전은 어느덧 37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우리 춤의 전통과 맥을 기록해온 대표적인 무대인데요. 자, 이번 공연 한성준, 최승희, 조태권, 김천흥, 임해방, 전황, 조용자, 장홍심, 김수학 등 한국 무용사의 전설적인 거장들의 춤을 계승해온 보유자와 이수자 그리고 현역 명무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6월 21일 일요일 국립국악원에서 명인과 명무가 전하는 깊은 울림과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세요. 국악 관현악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난다면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문학 콘서트 공존이 6월 26일 금요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요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예술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로봇 지휘자를 선보인 부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관현악의 기원 같은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죠. 이번 공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실제 창작 과정에 참여한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관객들의 감정 데이터를 학습해 만든 오프닝곡 데이터의 바라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아리랑을 AI가 분석하고 재구성한 알고리즘 아리랑,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인간이 발전시켜 완성한 공존의 울림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AI 페르소나 지음이 공동진행을 맡아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과 기술은 어떤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국립국악관현악단 인문학 콘서트 공존에서 그 특별한 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냐?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여러분 달걀은 냉장고에서 보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시장이나 마트에서는 상온에 진열해 두고 파는 걸까요?
1: 저도 가끔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이유를 알고 봤더니 달걀은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온에 진열해 둔다고 합니다.
2: 냉장 보관된 달걀을 구매한 뒤 이동하는 길에 외부 공기에 노출되면 차가운 달걀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수분이 달걀의 품질 저하와 신선도 유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 진열해서 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참 이것도 처음부터 알았었을까요? 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알아내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2: 그렇습니다. 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수요일 오후입니다. 달걀은 냉장고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이 더위를 식히고
1: 말을 해. 괜찮아요.
2: 계신지.
1: 말씀하세요.
2: 여러분 정답 아시죠? 문자로 남겨주세요.
1: 직접 말씀하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남원산성 듣고 왔습니다.
1: 참 이런 거 보면 제가 좀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민하다 그래야 되나? 예, 관찰력이 좀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마트에서는 그래 상온에서 판다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마트에서 상온에 진열하는 것이 집으로 가져갔을 때 그 온도 변화가 일어나면은 오히려 품질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온도 유지를 위해서는 위에서 마트에서는 상온에 그리고 집에서는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0: 냉장고에.
1: 참 무뎌요 제가.
0: 아니요, 보통 사람들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유튜브로 지금 신청하시는 김순자님께서도 네. 아 달걀이 그런 이유로 마트에서는 바깥에 그냥 뒀군요. 새로운 상식이라고 감사하다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1: 아 저와 같이 그거를 좀 민감하게 못 보신 분들도 좀 계시네요.
0: 아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고 바쁜데
1: 그렇죠. 네, 네. 네,
0: 이런 건 저희가 챙겨 드려야죠.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달걀 이야기 좀 시작을 해봤지만
0: 네.
1: 이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민감도?
0: 민감도?
1: 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에 좀 민감한 편이신지 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떤 한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0: 사람마다 그 민감도가 켜지는 순간들이 있죠.

0: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1: 뭐 솔직히 말해서 어떤 분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죠. 더위에 민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날씨에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일상 속에서 나는 이거에 굉장히 조금 민망하다. 예, 네. 민감하다.
0: 민망하다 말고. 어, 그럴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죠.
1: 그럴 수도 있고. 냄새. 네.
0: 냄새에 민감할
1: 향수 수 있고. 향수 진한 거 되게 맞아요. 좀 민감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0: 누군가는 아, 내 소문이 누군가 입에 오르내리는 게 민감해. 나는 그런 거 싫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1: 그럴 수 있죠.
0: 자, 각자가 느끼는 그 민감한 것들. 나는 네. 이 분야에 좀 예민해. 네네. 내 감각이 깨어나 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자, 민감도 체크 문자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나는 일상 속에서 이것에 민감하다. 다채로운 여러분들의 생각, 민감도 메시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됩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2: 용왕이 우연득 병하야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기로 별주부가 용을 듣고 토끼를 구하러 세상을 나가는디 토끼의 얼굴을 모르는지라 화공을 불러 토끼의 화상을 한번 그려보란디.

성을 들어가서 용왕에게 배를 꼭 딸게 되었는디 이놈이 어찌 꾀가 많던지 웬가 개교를 부려 용왕을 속이고 세상을 다시 살아 나오는디 자라등이 엎여

0: 김민정의 더 랜드 오브 머니 캄 듣고 왔습니다.
1: 네, 여러분들이 나 이런 거에 참 민감해.
0: 민감하죠.
1: 이런 거에 참 난 예민한 편이야 하는 문자가 다채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0: 제가 사랑하는 우리 김봉영 씨는
1: 네.
0: 뭐랄까요? 이런 거 오프닝이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1: 어떤 거요?
0: 되게 자신감 많아 보이는 사람인데.
1: 아, 네.
0: 되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공기청정제,
1: 네.
0: 밭 위에 상사되어 이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1: 좀 네. 예민해요.
0: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툭툭.
1: 그냥 하면 되는데.
0: 그냥 하면 돼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1: 아, 네. 그러면 되는데, 막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잘하죠? 막 이런 느낌.
0: 그냥 안녕하세요.
1: 나 좀 보세요.
0: 아니야.
1: 막 이런 느낌.
0: 그냥 안녕하세요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1: 인사말이라고.
0: 식사하셨어요?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1: 알겠습니다.
0: 네, 될 것 같아요.
1: 자, 여러분들은 뭐에 민감하십니까? 보겠습니다. 3814님. 네. 저는 물 맛이요. 물 갈아 먹으면 탈납니다.
0: 어?
1: 물 맛.
0: 죄송해요. 저 이 개념을 아예 모르겠어요.
1: 모르시겠죠.
0: 갈아 먹는다는 개념을 모르겠어요.
1: 그러니까 물을 마시던 걸 바꾸면.
0: 아, 저기 믹서기에 가는 게 아니라.
1: 그 가는 거 아니고.
0: 아,
1: 네, 교체. 교체.
0: 죄송합니다.
1: 네, 갈아탔다. 죄송합니다. 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냐면 저는 네. 아예 물 맛의 1도 모르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네. 어느 날인가 네. 물 맛이 다르대요.
0: 그러시더라고요, 여성분들.
1: 생수.
0: 정수기들도 다 다르다 그러대요.
1: 네, 정수랑 생수랑 수돗물. 아니 수돗물은 다른지 알겠어요.
0: 그럴 수 있죠. 그건.
1: 그리고 이제 에비땡이라든지 좀
0: 프랑스.
1: 프랑스인가요, 그거? 하여간 그건 또 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건 알겠어요.
0: 미네랄.
1: 근데 이제 제주에서 나오는 물들이 꽤
0: 땡.
1: 있잖아요.
0: 네.
1: 그 물들도 다르다는 거예요.
0: 그래요?
1: 그래서 안 되겠다.
0: 모르겠던데?
1: 한번 눈 가리고 한번 해보자.
0: 해서 했어요?
1: 했어요.
0: 맞춰요?
1: 맞추더라고.
0: 야.
1: 제가 온도까지도
0: 그래요.
1: 일부러 상온에 두고 이렇게 했는데도 알아맞추더라고요.
0: 굉장히 민감하군요.
1: 네. 그래서 3814님의 메시지 공감합니다.
0: 네.
1: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있어요. 걸 인정해야 돼요.
0: 네. 3999님께서 오늘 이 프로그램 처음 들어요. 저는 아이들의 주사바늘에 민감합니다. 우리 애들이 문제성 피부라서 엄청 울거든요. 주사 맞을... 진짜요? 피부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제 주사를 맞출 수밖에 없는데 애들이 이제 우니까 고생이시다.
1: 이 주사바늘 애들 아프게 하려고 놓는 거 아니잖아요.
0: 그쵸.
1: 아프지 말라고 놓는 건데 아들은 아이들은 울고 그러면 또 부모 마음에서는 막 또 이렇게 좀 그렇고
0: 찢어지지.
1: 이게 참 딜레마가 있지만. 그래도 주사를 맞을 일이 있으면 맞아야 되고
0: 그 빨리 완치가 되면 좋겠네요.
1: 맞을 진짜. 일이 없게끔 되면 더더욱 좋겠죠. 자, 응원하는 차원에서 김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피부는 결국에 결과고 피부가 그렇게 발현되는 것은 내장기관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저는 이제 피부로 결국엔 발현이 된다. 그쵸. 라고 이제 개념을 잡고 있는데
1: 표피의 현상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문제에서 발현되는 거죠.
0: 아토피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래서 속을 조금 잘 파악하시고 좀 치료해 보시면 어떨까
1: 맞아요.
0: 싶은 생각이 듭니다.
1: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0: 같은 부모 마음으로서 너무 이해가 됩니다.
1: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모들은 이게

0: 내 탓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잖아요.
1: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더라고.
0: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6748님 냉장고 문 열고 오래 있는다 싶으면 아주 민감해요. 우리 애들이 노이로제 걸리겠다고 하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셨어요.
2: 냉장고 문을 열고 한 5초 뒤 지나면은 빨리 닫아요. 아니 엄마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조금만 봐줘요, 진짜로.
0: 아니 근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또 그 안에 있는 음식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야, 빨리 열고 훅 스캔한 다음에 빨리 찾아서 꺼내서
2: 음식이
0: 해야지.
2: 중요해. 아니면 우리 애들이 맛있게 먹을 게 더 중요해요.
0: 음식 상하면 애들도 큰일 나지.
2: 아니 그래도 애들이 찾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0: 뭐 억울한 일 있었어요?
1: 없어요.
0: 감정이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2: 행복하죠 오늘.
0: 자, 또 보겠습니다. 네. 1966님 저는 찬 공기가 싫은데 남편이 퇴근하면 에어컨을 켜요. 그런데 저는 민감하게 문 닫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2: 아, 친구 싫어하시는구나.
0: 아하.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 그리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자식과 부모간에도 그렇고 누구는 춥다 누구는 덥다 막 이러다 보니까.
0: 네. 1966님은 지금 굉장히 천사세요. 보통의 경우에는 나 추워 꺼 라고 얘기하기 십상인데
2: 명령처럼
0: 남편이 틀고 싶구나. 그래 그럼 나는 방으로 들어갈게.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2: 그렇죠.
0: 네. 1966님 멋지신데.
2: 그러니까.
0: 네. 네.
2: 훌륭하십니다 진짜.
0: 네.
2: 5238님께서 우리 언니는 요즘 주름과 기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화장품이며 기기를 사더라고요. 석 달 뒤면은 이제 저 기계가 제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0: 저도 믿습니다.
2: 아,
0: 내가 저런 기기 사고 1년 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2: 약간 언니가 얼리어답터까지는 아니지만 뭐 좋다한다 그러면은 또 구매해서 써보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0: 물론 이제 고심 끝에 좋은 걸 사시겠죠.
2: 네네.
0: 근데 그걸 이제 꾸준히 쓰는 거랑 이건 다른 문제죠.
2: 그렇죠.
0: 네, 좀만 기다리세요. 예, 네, 득템하시겠네요.
2: 축하드리고요. 아, 유산균 선물 보내드릴게요. 언니와 함께 나눠 드십시오. 5238님.
0: 근데 이런 기기 꾸준히 쓰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2: 그렇긴 그래요.
0: 네. 네. 네. 네. 그래서 중고 물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2: 네. 네. 7082님께서 저는 싼 악기를 쓸 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뭐 악기를 좀 사용하시나 보네요. 악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비싼 악기를 사고 나니까 집에 애들이 근처에 가는 것도 신경이 곤두섭니다.
0: 아, 이거 당연하죠.
2: 아,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0: 그렇죠.
2: 악기뿐만 아니라
0: 네.
2: 좀 고가의 전자제품이랄지 고가의 어떤 물건
0: 네.
2: 뭐 도자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조금 예민해지죠.
0: 그렇죠. 악기가 비싸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기는 또 한번 고장나면 망가지면 이거 수리도 쉽지 않고
2: 쉽지 않죠.
0: 네, 그래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2: 그쵸.
0: 우리 자동차 처음에 신차 샀을 때 와 문콕 안에 막 가슴이 막 쓰라리고
2: 그 처음 차 사면은 네. 먼지 한 톨도 차 안에 맞아요. 들이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바닥에 막 신문지 깔고
0: 그쵸.
2: 심지어는 신발을 텅텅텅 벗고 다시 와가지고
0: 아, 그거는 당연히 그려야 되는
2: 실내화 네. 이렇게 실내화까지 실내화로 실내화로 막 집이야 집
0: 네.
2: 아, 그렇게 갈아서 또 신문지
0: 그런 것도 봤습니다. 저희 우리 동네에 항상 차 커버를 씌워놓더라고요.
2: 아
0: 매일매일 그걸 씌워놓으시나 봐.
2: 그거 그러다가 잔 그 상처?
0: 잔 상처.
2: 아, 잔 상처가 나기 쉽다고 그러던데.
0: 하, 차는 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네.
0: 악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잘 보관해야죠. 보관함 같은 거 뭐 이렇게 따로 하나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네. 그리고 악기 같은 경우는 또 온도 습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장 하나를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잘 보관하시면 뭐 여러모로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2: 네. 8318님께서 저는 앱테크에 굉장히 좀 민감한 편입니다.
0: 앱테크?
2: 네. 만보기 같은 거나 좋은 앱이 있으면 친구를 초대하면 서로 포인트를 더 받아서 상품권 기프트콘으로 교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0: 이런 분들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2: 알뜰하시네.
0: 알뜰하게.
2: 이거 부지런해야 되는데.
0: 맞아요. 제가 아는 분도 뭐 하루에 몇 킬로씩을 걸으시더라고요.
2: 맞아요.
0: 근데 이제 이걸 포인트 받아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2: 겸사겸사.
0: 네, 요것도 받고
2: 네.
0: 그럼 좋지 하시면서 하시던데 동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네.
2: 부지런해야 돼요. 진짜.
0: 그러니까요.

0: 8920님께서 저는 물건이 있던 자리에 물건이 없으면 민감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과자랄지 음료수를 먹고 창틀에 놔두면은 민감도가 300%입니다.
1: 아 이거 근데 너무 깔끔하신 분이라 저는 좋네요.
0: 음료수 창틀? 아 벌레가 꼬여서 그러시나 보다.
1: 저는 이런 분들을 약간 동경하는 마음이 동경. 있어요. 저는 하고 싶은데 저는 안 돼서 네.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저는 좀 물건을 깜빡깜빡하잖아요. 어디다 뒀더라? 이거 찾는 게 저는 좀 흔한 일인데. 좀,
0: 예,
1: 그렇죠. 예, 좀 그런 편인데.
0: 자주 그렇죠.
1: 그거의 어떤 유일한 해결책은 이렇게 물건 자리를 정해놓고 예. 그 자리에 두는 것.
0: 맞아요.
1: 이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0: 나는 우리 봉영 씨가 그래도 집을 잘 찾아가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진짜.
1: 그거 아세요?
0: 뭐요?
1: 집도 내가 가야지 한 게 아니라, 와 있네.
0: 뭐야 지금? 무의식 뭐 거예요?
1: 무의식 중에 가는 거예요.
0: 아 그랬어요?
1: 상원 씨는 그거 다 생각하면서 가요?
0: 아니 그냥 가다 기억하니까. 아 워낙 좀 잘 깜빡.
1: 그래서 물건도 무의식 중에 깜빡하는 거예요.
0: 잘했어, 잘했어.
1: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런 거에 좀 예민하다. 나는 이런 거에 좀 민감한 편이야 하는 다채로운 여러분들의 메시지. 계속 보내주시고 신한별의 음악으로 그래도 괜찮아 듣고 오겠습니다.

0: 신한별님의 그래도 괜찮아 듣고 왔습니다.
1: 자, 민감한 것들 예민한 것들 네. 보겠습니다. 4121. 네네. 저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언어 사용에 굉장히 민감해요.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은 항상 빤스라는 옛날 말을 쓰는데
0: 빤스 예. 팬티 말하는 거죠. 네. 여보 팬티 어디 있어 이렇게 안 하고
1: 아무리 말을 해도 팬티라고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입만 열면 자기 미국에서 10년 산 것을 맨날 자랑하면서도 아, 왜 계속 발음은 빤스라고 하는지 죽어도 그거 못 고치는 걸까요? 들을 때마다 죽겠어요 하셨어요.
0: 한인타운에 사셨나 보다. 10년간 나갈 일 없이 빤스. 이너웨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1: 그럴 수도 있고. 네.
0: 올고드시네. 올고드셔. 네. 한번 입력된 것은 예. 절대로 고치지 않고.
1: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빤스라는 말 자체가 그 일본
0: 전제인
1: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꼭 그것과 상관없더라도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0: 그죠.
1: 단어 선택에 있어서 그 뉘앙스. 네. 그 어감이 좀 불편하신 거잖아요.
0: 네네네.
1: 이런 거는 조금 신경 써서 하면 바꿀 수는 있는데
0: 있죠
1: 사실 솔직하게 지금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청개구리처럼 더 하는 건가?
0: 더 하실 수도 있지.
1: 아 여보 제발 그냥 팬티라고 해 속옷이라고 하고 알았어 빤스 어디지 계속 빤스.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닐까.
0: 설마 이런 분들이 꼭 바지라고 안 하고 수봉이라고 하고 약간
1: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진짜.
0: 그런 느낌 좀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1: 네.
0: 2390님이 저는 옛날 사람이라 더 그런지 몰라도 물, 전기 등등 에너지 절약 나아가서는 자연 보호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1: 네.
0: 남의 집에 가서도 노는 전기 불을 보면 꼭 꺼야 하고요. 각 티슈 한 장도 용도에 따라 한 장 다 안 쓰고 반 장 정도 잘라 쓸 수도 있지요. 이렇게 김종국 씨 같은 느낌이네요. 굉장히 예. 검소하시더라고요.
1: 예. 사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아낀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불필요하게 소진되는 것들
0: 네.
1: 어쨌든 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도 언젠가는 다 뭔가 에너지를 다 발현하는 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0: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네. 나 하나부터 라는 마인드로 지금 살아내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1: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0: 아 그럼요.
1: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걸 남에게 이렇게 강요. 해야 돼 하는 순간 사실 이제 마찰이 생기는 건데
0: 그렇습니다.
1: 저도 약간 예전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안 쓰는 물 바로바로 꺼야 되고 뭐 이런 것들
0: 네.
1: 근데 약간 피곤해요 본인이.
0: 피곤했어.
1: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내려놓으니까 네.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0: 네.
1: 적당히.
0: 네.
1: 적당히. 7416님 일상생활에서 민감한 부분은요. 저는 습도에 예민합니다.
0: 습도.
1: 서울 낮 기온은 31도에 습도가 45%예요. 습도가 올라가면 피부에 끈적함이 느껴지면서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곧 다가올 장마철이 너무 두려워요 맞아. 하셨어요.
0: 진짜.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보다 우리나라가 더 덥다 그러잖아요. 습도 네. 때문에.
1: 우리는 습도가 네. 높죠.
0: 너무 버티기 힘들죠 진짜.
1: 근데 습도에 예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인지를 못할 뿐이지 우리 습도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불쾌감도 그렇고 네. 그런 불안감도 어떻게 보면 습도랑 연결되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0: 네.
1: 장마철 역시 제습기가 꼭 필요합니다.
0: 네. 4017님께서 저는요 사람들 말투에 조금 예민합니다. 그냥 뭐라고 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좀 무시하는 말투? 건성으로 듣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등등등 그런 말투가 느껴지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민감하시다고. 이런 분들 많죠. 좀 정성스레 듣는다는 에너지가 아니라
1: 네.
0: 내가 지금 벽 보고 얘기하나? 약간 이럴 때
1: 맞아요.
0: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분들도 계시죠, 진짜.
1: 그리고 무시하는 말투 뭐가 있을까요? 약간 상대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무시. 누군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0: 그거 아니고
1: 그 얘기할 때 맞아. 아, 그건 아니지. 끝을 꼭 이렇게

0: 빼버리자.
1: 아 맞아 맞아. 추임새. 네. 추임새. 네. 에 그거 아니지. 네. 이런 식으로.
0: 그거는 또 너무 과하고. 아. 아이 그건 아니야. 뚝 잘라버린 느낌 있잖아요. 어, 뭐지? 내가 의견 낸 게 너무 별로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1: 네. 네. 맞아.
0: 그것도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1: 그 꼭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으나.
0: 의도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맞아요.
1: 상대방이 듣기에는 네. 어, 나를 완전히 무시하네.
0: 왜 무시하지?
1: 오, 오. 맞아요.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0: 에이. 이런 거. 어, 네.

0: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1: 작은 소리에도 깨죠. 네. 귀가 밝으신 분들은 시계 똑딱거리는 초침 소리에도 맞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0: 그래서 저희 집이 그 무침 소리 그걸 시계로 네. 하고 있거든요.
1: 괜찮죠. 네. 저도 전자시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런 거 진짜 피곤합니다. 귀마개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그 쉰내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1: 근데 꼭 그게 아니어도 여름철에는 다 누구나 좀 땀이 나잖아요.
0: 나죠.
1: 그럼 냄새가 이제 안 날 수는 없는데 그 냄새 나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안 맡고 싶은데 막 맡아지니까.
0: 그 땀 냄새 플러스 향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1: 근데 꼭 그게 아니어도 여름철에는 다 누구나 좀 땀이 나잖아요.
0: 나죠.
1: 그럼 냄새가 이제 안 날 수는 없는데 그 냄새 나는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냥 그게 괴로운 거예요. 나는 안 맡고 싶은데 막 맡아지니까.
0: 그 땀 냄새 플러스 향수 섞인 거.
1: 아유, 야, 진짜.
0: 알죠, 뭔지.
1: 아, 그
0: 알죠.
1: 예.
0: 땀 냄새를 가려보고자
1: 예.
0: 향수를 뿌렸는데 그 완전히 그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냄새.
1: 냄새는 믹스되는 순간 더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커담 이런 거 있잖아요.
0: 아, 맞아. 맞아.
1: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0: 진짜.
1: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에서 네. 막 다른 사람 진심이 막 읽어지고 생각이 읽어질 때
0: 아, 네네네.
1: 너무 과도한 정보들이 오면 막 그 주인공들 굉장히 괴롭잖아요.
0: 맞아요.
1: 약간 2379님도 후각적으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0: 네.
1: 틀어막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마스크?
0: 그
1: 아, 마스크도 뚫고 들어오지.
0: 싱크로나이즈 이거. 이거.
1: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0: 방법 없지. 네.
1: 아, 괴로우시겠다 진짜 이건. 네.
0: 잘 들었습니다.
1: 네.
0: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싱싱의 청춘가 듣고 올게요.

0: 커피콜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트의 상사디아.
5: 장금아, 날이 더우니 저녁엔 메밀국수를 준비하자꾸나.
6: 숙수 어르신, 알겠사옵니다. 고려시대에 밀가루가 들어오긴 했지만 조선시대엔 밀이 귀해서 주로 메밀가루로 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5: 그렇지. 그래서 조선시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과 주방문에는 메밀국수를 면으로 쓰고 있지.
6: 맞사옵니다. 국수는 무척 귀한 음식이라 손님들에게 면을 대접하기도 했다지요.
5: 그렇지 그렇지. 세종실록에 따르면 태조 이성계도 손님에게 만두와 면 같은 사치스러운 음식을 대접했다 기록돼 있고, 왕실의 제사와 사대부들의 가례에서도 국수를 올렸다고 하는구나.
6: 그렇사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에서는 메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5: 그렇지 그렇지. 메밀을 국수로 만들려면 맷돌로 껍질을 제거한 뒤 알곡을 조금씩 더 갈아야 한단다.
6: 잘 알고 있사옵니다.
5: 그래 그래.
6: 고운 채로 걸러서 더운 물에 익반죽해서 메밀국수를 뽑겠습니다.
5: 메밀은 식탁 위에 생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건강에 좋은데,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글루텐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부담없이 먹을 수 있다네.
6: 뿐만 아니라 혈당 관리에도 좋아서 공복 인슐린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사옵니다.
5: 좋구나. 어여 맷돌을 돌리시기. 메밀국수를 메밀국수를 만들자꾸나.

0: 유지숙의 방아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이 조선시대부터 등장한 이 메밀국수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0: 네.
1: 혈당 관리도 좋고 식물성 단백질도 풍부하고 글루텐 프리라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여름에는 또 메밀국수 아니겠습니까?
0: 네.
1: 네. 다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8920님께서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쭙니다. 바투가 무슨 뜻인가요? 하시면서 물어봐 주셨어요. 순 우리말로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바투하다. 바투하다라는 순 우리말로 좀 여러분 곁으로 가까이 가겠다라는 저희의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똑딱이 퀴즈 가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요즘 후식이나 간식으로 빙수 혹은 뭐 차가운 음료 찾는 분들 많은데요. 찬 음료나 음식을 급하게 먹다가 머리가 띵 했던 적 다들 있으실 텐데 차가운 기운이 혀 뒷부분부터 식도 사이에 위치한 인두 부위와 입천장을 자극해서 국소혈관이 빠르게 수축했다 확장했다 반복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두통이라고 합니다. 찬 음료나 음식을 먹은 후 생기는 일시적 두통을 가리켜서 이것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아이스크림 두통, 2번 얼음 두통, 3번 편두통.
0: 네.
1: 자, 정답이 뭘까요?
0: 두 개 중에 헷갈릴 것 같네요.
1: 그렇죠.
0: 네.
1: 자, 아이스크림 두통, 얼음 두통, 편두통 중에 찬 음료나 음식을 먹은 후에 생기는 일시적 두통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저는
0: 네.
1: 제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0: 안 좋아하시죠?
1: 거의 안 먹습니다.
0: 네.
1: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0: 맞아요.
1: 먹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0: 어차피 뭐 세 개 중에 하나는 네. 알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쳐내시면 될 것 같고.
1: 너무 머리가 아파요.
0: 둘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이제 이 두 개는 다 먹는 거니까.
1: 이럴 정도로.
0: 근데 커피는 꼭 따뜻한 거 안 드시고
1: 달라요.
0: 네.
1: 그 어떤 차가움의
0: 네.
1: 강도가 저한테는

0: 그렇게 아, 다가오나 봐요.
1: 예.
0: 예, 그렇더라고요.
1: 그 아까 뭐 문자에도 피부 얘기가 있었으니까
0: 네.
1: 이제 뭐 눈가 쪽이나
0: 네.
1: 어떤 주름을 잡기 위해서
0: 네.
1: 로션 말고
0: 네.
1: 기초 화장품 대신
0: 아, 기초 두 자로 가나요?
1: 그렇죠. 아니 네자죠 네자.
0: 네자인가요?
1: 네. 기초 화장품에 덧대서 추가로 뭔가 더 이렇게 관리해줄 때 바르는 그것. 아,
0: 네.
1: 그것이 무엇이냐?
0: 아 그걸로.
1: 눈가 네. 쪽이에요. 눈가 오케이. 쪽. 네.
0: 하, 저는 이거 광고 음악들이 떠올라요.
1: 아 어떤 건가요?
0: 근데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많잖아요.
1: 카메라 보고 있어.
0: 결정 나서게 이거도 있었고.
1: 네, 네, 어, 맞아요.
0: 그다음 또 함께 그것도 있었고. 그렇죠.
1: 많이 불편한가 봐요.
0: 아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1: 네,
0: 또 뭐 있었지? 되게 많은데. 네,
1: 함께 먹는 것도 있고 그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거 방금
1: 함께 네, 먹는 게 그런 거.
0: 그렇죠, 그렇죠. 있고. 아무튼 그 이제
1: 뭐 사냥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커피 맛.
0: 어, 그건 노래가 없었던 것 같은데?
1: 없었나?
0: 예.
1: 아니면 이제 또 뭐가 있지? 노래 중에?
0: 아, 아무튼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이 두 개가 생각나는데.
1: 아, 근데 괜찮은 힌트 같았어요.
0: 예. 아무튼 그쪽으로. 예. 예. 예.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가 네. 또 국악 방송이고.
1: 어떻게 그 하드 쪽을 좋아하세요? 아니면 소프트 쪽을 좋아하세요?
0: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런
1: 거. 아.
0: 부드러움을 좀 좋아합니다.
1: 소프트 쪽으로.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네요.
0: 네.
1: 자, 여러분들 정답이 무엇인지 일시적으로 그 찬 음료나 음식을 먹은 후에 생기는 두통을 뭐라고 하는지.
0: 네.
1: 자, 아이스크림 두통, 얼음 두통, 편 두통 중에
0: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1번.
0: 아이스크림 두통이 정답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두통.
0: 네.
1: 보통 수초 후 혹은 1분 내에 이 두통은 사라지죠.
0: 네.
1: 자, 아이스크림 두통을 방지하고 싶다면은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이든 차가운 간식을 한 번에 크게 먹기보다는 천천히 천천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1: 네. 자, 요 정도 드리겠고요.
0: 네.
1: 정답을 많은 분들이 맞히셨습니다. 김치 선물의 주인공은 8920님께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김치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요.
1: 두 번째 퀴즈 갈게요.
0: 하!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나 포도, 수박은 모두 그 씨에도 아주 풍부한 영양이 있어서 씨를 먹어도 되는 과일이에요. 특히 이 과일의 씨는 식물성 단백질이 많다고 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고요. 철분, 아연, 인, 칼륨, 망간, 엽산, 필수 지방산 등 각종 영양소가 많아가지고요. 슈퍼푸드로 불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씨를 씹어 먹어도 좋고 씹어 먹게 되면은 영양소를 골고루 이제 흡수할 수 있겠죠. 이 과일은 무엇일까요?
0: 씨를 먹어도 된다.
1: 네. 씹어서 드셔도 된다.
0: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자, 보기 드릴게요. 저는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1번 참외, 2번 수박, 3번 포도.
1: 네.
0: 네. 근데 씨를 먹습니다. 이게 핵심은 아니죠.
1: 그건 이제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0: 네.
1: 철분, 아연, 인, 칼륨, 망간, 엽산, 필수 지방산, 네. 단백질 등이 각종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
0: 여기에
1: 포인트를 좀 맞출 필요가 있죠.
0: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뱉었었죠.
1: 그렇죠.
0: 네, 일반적으로는.
1: 네. 네.
0: 자, 참외, 수박, 포도 중에 저는 힌트로 국세청, 조달청, 병무청과 같이
1: 네.
0: 청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청아. 청을 좀 붙여보겠습니다. 자,
1: 네.
0: 참외청, 수박청, 포도청.
1: 네.
0: 딱 어울리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요거를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또 뒤집어 보겠습니다.
0: 네.
1: 한복에서 남자가 입는 한복인데.
0: 네.
1: 두루마기 말고
0: 네.
1: 이것저것 뭐 휘날린다 하지 않습니까?
0: 네.
1: 네, 뒤집어 보시면 됩니다. 외참 자락

0: 박수자락 도포자락. 아 그래요. 좋네요. 요것 자락을 휘날린다.
1: 아 요것 자락을.
0: 예 그렇습니다. 네,
1: 그렇습니다.
0: 무슨 자락을 휘날리는지.
1: 네. 일단 참외, 수박, 포도 중에 여기 씨에도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있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0: 저는 사실 이거 먹을 때는 언제나 이 씨를 뱉는 게 귀찮아 가지고
1: 네.
0: 좀 큰 걸로. 네. 큰 거는 씨가 없는 것들이죠.
1: 씨 없는 애들.
0: 네. 그런 애들을 좀 좋아했었는데.
1: 근데
0: 이제는
1: 헛거 네. 드셨네요.
0: 씨도 이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1: 네네네.
0: 드셔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네. 아.
1: 응?
0: 응? 잠시만요. 저희가 크나큰 오류점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1: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0: 지금 생방인데요.
1: 저희가 정답을 바꿀게요. 자.
0: 야, 살다 이런 경우가 다
1: 있는데. 자, 다시 합니다. 자, 앞에 거는 다 잊어주세요. 자, 잊어주시고, 잠깐만. 아! 자, 여러분, 힌트 다시 드릴게요, 힌트.
0: 잠깐만요.
1: 이거 여보. 여보래. 여러분. 이거.
0: 죄송한데요. 저희가 생방 중에 했던 힌트는 다 잊어주세요. 에이.
1: 이게 바로 반전 아니겠습니까? 에이. 네. 자, 참외, 수박, 포도 중에 죄송해요, 여러분.
0: 아니, 죄송해요. 지금 다 그 정답을 포도로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1: 에이.
0: 그 보기에서 포도를 뺄게요.
1: 어떡해.
0: 포도를 뺄게요.
1: 여러분, 죄송해요.
0: 다른 게 정답이었어요. 아, 너무 죄송합니다.
1: 아 너무 죄송해요.
0: 아 이제 정정에서 지금 다시 정답을 네. 보내주신 분들 계십니다. 자 힌트로 이거 드리겠습니다. 자
1: 그러니까
0: 힌트. 네.
1: 자 뒤집어 보세요. 외참 박수. 여러분 죄송해요.
0: 아.
1: 네 방송 사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0: 예 요거는 진짜 네. 정식으로 여러분께
1: 사과
0: 사죄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사과드립니다.
0: 예. 네. 아 힌트가 잘못 나갔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1: 맞습니다.
0: 예,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아 정답을 급하게 바꾸시면서 크크크 잊어 볼게요 하신 분이 계시고
1: 충격이 크시죠.
0: 예.
1: 여러분 죄송해요.
0: 죄송합니다.
1: 네.
0: 야 이게 생방이다 보니까 이게 다 노출이 아이고. 되네.
1: 네.
0: 아 죄송합니다.
1: 아이고. 아. 자 일단은 정답 발표하고 선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오늘 또 2부에서
0: 예.
1: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오늘도 두 팀 만나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그래서 저희가 힌트를 드렸던 그 정답 하나 네. 그리고 진짜 정답 하나 이렇게 두 분을
1: 네.
0: 선정해서 선물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정답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1: 정답은 2번 수박이었고요.
0: 다들 포도라고 생각하셨죠? 죄송합니다.
1: 죄송합니다.
0: 수박 드실 때 씨를 귀찮아서 이제 씹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잘하신 선택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비타민, 단백질, 칼슘 등의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습니다.
1: 자, 이제 선물은 8800님, 8215님 두 분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하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0: 한 분은 포도라고 맞춰주셨고 한 분은 수박이라고 맞춰주셔서 네. 한 분씩
1: 네.
0: 꼽았고요.
1: 이런 실수가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0: 참외로 네. 또 뒤늦게 보내신 분들도 많네요.
1: 네.
0: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 네. 자 이제 1부 그래도 마무리
0: 네.
1: 하고요.
0: 네.
1: 2부에 또 우리 뮤지션 분들 만나봐야겠죠.
0: 네.
1: 김주리 밴드의 연주입니다. 노마드 듣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 미리 보기. 총 64팀이 지원해 치열한 1, 2차 예선을 거쳐서 최종 10팀이 본선에 진출을 한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 다음 주 목요일 6월 25일 국립과학원 예약당에서 본선 경연을 겨룰 예정입니다.
1: 대통령상 승격으로 국내 유일의 창작 국악 경연 대회로서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진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미리보기. 자, 오늘은 참가번호 4번 조선 버전 팀 두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참가번호
2: 4번
3: 조선 버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어유, 인사를 서로 호흡을 딱딱 맞추시네요. 네. 역시.
0: 자, 조선 버전이라는 팀이고요. 참가 번호는 4번이시고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이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인사 말씀. 어떻게? 예, 네, 먼저 하시겠습니까?
1: 자기 소개. 네.
2: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는 조선 버전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는 김새벽입니다.
1: 네. 새벽 씨. 예.
3: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 버전에서 작곡가 건반을 맡은 변재벽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네,
3: 저희 팀 소개를 드리자면 네. 저희 조선 버전은 조선시대의 음악의 현대 버전 그리고 현대 음악의 조선 버전을 뜻합니다.
1: 네,
3: 그래서 현대와 전통 양쪽 모두를 아우르는 음악을 지향하는 의미에서 만든 팀입니다.
0: 조선 버전.
1: 네. 현대와 전통을 네. 아우른다. 네. 모두를 품고 가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고요.
0: 공통 질문들을 쭉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월요일부터 지금 두 팀씩 두 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모니터해 보셨었어요? 혹시 아니요. 앞에. 아, 못 보셨었어요? 그래서 네. 공통 질문을 좀 드리면 일단은 멤버 구성? 멤버 구성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3: 네. 네, 저희 팀은 저희 26살부터 31살까지 또래로 구성돼 있는 팀이고요.
1: 네네.
3: 이번 악기 구성은 대금, 거문고, 건반, 그리고 타악 이렇게 4명인데요.
1: 네 분이세요.
3: 네, 원래는 저희가 기획 과 대표를 맡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고요.
1: 네.
3: 그리고 해금 연주자까지 해서 총 6명인 팀입니다.
0: 원래는
3: 네.
0: 그리고 이번에는 6 분이 안 올라.
3: 이번에는 곡의 그
1: 특성상
3: 네, 특성상 이렇게

0: 편성을 하였고요.
1: 네 분이.
0: 네 그리고 저희는 주로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뭐 이런 영남권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 당일치기로 지금 네. 올라오신 거죠?
1: 네. 피곤하시겠다.
2: 힘드시 새벽에 올라오셨겠네요.
3: 네, KTX 타고 이제.
1: 아이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어,
3: 괜찮습니다.
1: 그래요?
2: 아이고. 그리고 제가 전에 듣기로 전원에 따르면 새벽 씨가 또 바투의 상사디아 애청자이시라고 아, 네. 들었는데 맞습니까?
3: 맞습니다.
1: 아 진짜? 감사합니다.
3: 가끔 즐겨 봤습니다.
1: 아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아니 어떤 매력이 있어서 이 방송을 들으셨을까요?
3: 아 일단 너무 두 분이서 재밌게 진행해 주셔서 그 개그 센스에 일단 감탄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그래요? 있습니다.
2: 근데 막상 여기 출연하는 건 약간 고민하셨다면서요?
3: 네, 네 저는 이제 연주하는 건 괜찮은데 네. 말하는 것에 대해 크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망설였지만 예. 오늘 답변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보겠습니다.
1: 아니 그러면 망설였잖아요. 네. 망설였고 이번 본선에는 네 명 친구가 나가니까
3: 네.
1: 오빠 나 내 내 말고 다른 애 네. 보내 그럴 수 있잖아요.
3: 정말 끝까지 그렇게 빌어봤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1: 재벽 오빠예요. 재벽 오빠.
3: 네네 오빠예요.
1: 재벽 오빠가 안 된다. 네 가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3: 이제 다른 팀원들이 시간이 정말 시간이. 불가해서
2: 아 네. 네. 어쩔 그래서 수 지금 없이. 심정은 어떠세요? 아 괜히 왔다?
3: 반반.
2: 이제 방송 시작했는데.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네. 또 달라질 테고.
1: 네.
2: 자 조선 버전 팀 이름은 그럼 누가 지으신 거예요? 누가 처음 아이디어를 딱 내셨습니까?
0: 조선 버전은 네. 원래 저희 그 팀 대표이자 기획자인 김용호 씨가 3년 네. 전에 저희 네. 유튜브 채널 만들면서 네. 지은. 이름이었거든요.
1: 네. 네. 그분이 그럼 만드신 거네요.
0: 네.
1: 사업자도 그분이 내고.
0: 네. 그래서 컨셉도 뚜렷하고 의미도 네. 좋았어 가지고 저희가 기억에도 확실히 남잖아요.
1: 알겠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되었어요.
1: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에 이미 팀은 만들어졌었었고
0: 네.
1: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 영남권이랄지 이렇게 대구 경북 뭐 부산 이런 곳에서 이를테면 활동을 했는데
0: 네.
1: 어떻게 하다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나가보자 네. 라고 마음을 결심을 하신 겁니까?
0: 사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예전부터 저희가 나가고 싶은 네네네. 마음이 있었고요.
1: 네.
0: 저희가 제가 일단 대학 초부터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좀
1: 눈여겨보고 계셨어요?
0: 네, 잘 챙겨보는 애청자였습니다.
2: 예. 아, 예, 예.
0: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영감도 얻고 저런 무대 저도 올리고 싶다, 저런 곡도 쓰고 싶다 이런 동기부여도 얻고
1: 작곡을 또 하시니까
0: 네, 네 그래서 그런 꿈의 무대였기 때문에 도전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2: 지금은 이제 참가자이시지만 예. 예전에는 이제 지켜보셨다 그랬잖아요. 사실 참가하고 있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이 있고
0: 예.
2: 그냥 지켜봤을 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0: 예.
2: 그 전에 이렇게 딱 지켜볼 때 한음프는 약간 어떤 모습으로 좀 보였어요? 아 이런 곡들 저런 곡들이 좀 잘 되겠다 이런 그쵸.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1: 분석을 하셨을 것
2: 같아요.
1: 그럼요.
0: 저는 매년 심사위원분들이 바뀌시니까
2: 맞아요.
0: 매년 좀 올라오는 곡들이 스타일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에 대한 거는 딱 확정 짓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음악을 오히려 더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0: 예.
2: 어허.
1: 그러면 이번에 본선에 나가실 때의 곡 작업은 우리 재벽 씨가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틀은 잡되 공동 창작의 개념으로 가셨습니까?
0: 거의 제가 작곡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2: 네. 아, 네.
0: 근데 이제 그
1: 파트마다의 그런
0: 파트마다
1: 거는.
0: 네 디테일한 주법이나. 네. 뭐 추가적으로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의 네. 의견을 좀 수용하는 편으로 갔습니다.
1: 새벽 씨 지금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졸리신 거 아니시죠?
3: 아, 네 아니. 아,
1: 괜찮죠?
2: 네. 네. 순간 조신 것 같아요.
1: 순간 난 누구?
2: 야, 꾸벅.
1: 여긴 어디?
2: 어디 다녀오신 것 같았었어요 순간.
1: 아니 이제 그러면 네. 곡 작업에 대한 이제 과정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재벽 오빠가 이제 곡을 거의 틀을 잡아서 완성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연주의 어떤 디테일은 이제 새벽 씨가 검은 곡 파트는 아마 조금 더 하셨을 것 같고
3: 네.
1: 어떠셨습니까? 이 첫 번째 곡을 딱 만났을 때
2: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여러모로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새벽 씨에게는 불편한 자리예요. 예,
1: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딱 만났고 이 곡으로

0: 본선에 갈 것 같다. 뭐 이런 판단 좀 드셨습니까? 어땠었어요?
1: 곡 받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자유롭게.
2: 받을 때. 네. 일단 느낌은 좋았고요.
0: 괜찮았었어요. 네.
2: 근데 딱 처음 리딩했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1: 아, 힘들고 어렵네. 어떤 테크닉적으로 아니면 분석적으로?
0: 네. 아니면 연주자에 대한 배려가 좀 없던가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
1: 저희가 너무 몰아붙인다 싶으면 좀 멀어지셔도 돼요.
0: 궁금했었어요. 네. 비하인드가.
2: 이제 검은고는 예. 좀 빠르고 테크닉적인 주법을 요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1: 네.
2: 대점도 많이 나오고 이제 특히 개방연을 이제 내리치거나 이제 긁어 올리는 주법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제 힘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1: 예, 예, 예, 예.
2: 그래서 합주한 다음 날이면 이제 팔이 저려서 이제 파스를 도배를 하고 이제 부상 톤으로 그렇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1: 네. 그러면은 재벽 씨가 검은고에 대한 네.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3: 예, 맞습니다.
1: 그럼 곡을 쓸 때 그렇게 어쨌든 작곡가가 힘을 주는 이유는
3: 네.
1: 거기에 뭔가를 담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3: 예.
1: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검은고에게 이렇게 화려한 혹은 힘든 기술을 부여한 이유?
3: 저는 일단 검은고가 백악지장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3: 네. 그래서 검은고가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싶었는데
1: 아하.
3: 검은고가 저는 일단 국악기 중에서 제일 멋진 악기 베스트 3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저도 그런데
0: 저도 예. 그렇습니다.
1: 근데 꼭 합주에서는 검은고가 예. 배제되기가 쉽거든요.
0: 맞아요. 사운드적인 예. 면 때문에 예. 약간
3: 그래서 저희 팀에 검은고가 있는 만큼
1: 네.
3: 다른 악기들은 그냥 가만히 아무거나 해줘도 예. 눈에 튀니까 예. 검은고를 최대한 튀게 해주자 그런 마인드로.
0: 재벽 씨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네요.
3: 예, 제일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1: 근데 재벽 씨가 가만 보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잘 배려해 주시는 스타일이에요. 방금도 마이크 딱 가까우니까 새벽 씨 그거 조정을 해 주시더라고.
0: 연주는 네. 바스 정도는 바스는 붙여야지. 그러면서 엄청 어렵겠어.
1: 갑자기?
0: 아니 그러면 이번에 완성하신 곡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3: 네, 곡 이름은 저희가 청은이라는 곡이고요.
0: 네? 청은?
3: 청흔이라는 곡입니다.
1: 아, 청혼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 점 없어요. 청흔.
0: 이게 네. 어떤 뜻이죠?
3: 네, 푸를 청자에 네. 흔적 흔자를 써서요.
0: 푸른 흔적?
3: 네, 푸른 흔적이라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0: 무엇을 네. 뜻하는, 네, 무엇을 그래서 상징하는 겁니까?
1: 네.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3: 네, 이면에는 저희가 네.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푸른 달빛에 일렁이는 윤슬처럼 붙잡을 수 없는 순간들이 마음에 남긴 흔적을 그린 작품입니다.
0: 그러면은 네. 연주곡 스타일일까요?
3: 네, 아니요. 저희가 그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0: 네.
1: 네.
3: 네. 저희가 푸른 어두운 바다 위에 바다. 푸른 달이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에, 에,
1: 에. 일단은 그린, 거기는 망망대해일 것 같아요.
3: 네, 망망대해. 네.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푸른 달이 떠 있고
1: 네.
3: 거기에서 이제 윤슬이 일렁일렁거리는데
1: 표면은 그, 아름다워요.
3: 네, 표면이 아름답고
1: 네.
3: 그 윤슬은 흔적이 남지 않잖아요.
1: 네. 그렇죠.
3: 하지만 그걸 본 저희들의 마음 속에는 흔적이 남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들어간 곡이고요.
1: 그 바다에서 예. 있었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3: 예.
1: 그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나의 뭐 정서라든지 예. 이런 걸 약간
3: 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0: 그래서 네. 제 질문은 연주곡이냐 노래곡이냐가
3: 연주곡입니다.
0: 연주곡. 네.
1: 이미지를 그린다고 네. 하셨어요.
3: 네. 그래서 우리 네. 곁을 떠나도 잊을 수 없고
1: 네.
3: 잊어선 안 될 존재들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자 한 그런 음악입니다.
1: 모르겠어요. 의도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떠오르는 건
3: 네.
1: 세월호가
3: 예.
1: 떠오르거든요.
3: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좀 네. 그래가지고
1: 네, 저, 네. 그건 저의 해석이에요.
3: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석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 어허.
0: 바흐 이즈 쿨님께서 부산의 자랑 조선 버전 화이팅 하세요. 지인이실까요?
3: 바흐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0: 그러니까 아이디를 네. 이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3: 예.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청흔 저희들이 1분 미리 듣기를 할 겁니다.
3: 네.
0: 일단은 곡 러닝 타임은 어떻게 되죠?
3: 곡 러닝 타임은 저희가 5분 50초 정도
0: 꽤 나옵니다. 기네요.
3: 네.
0: 그러면 오늘 들려주고자 하시는 부분은
3: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곡은
0: 초반 중반
3: 후반입니다.
0: 후반.
3: 네, 저희 음악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었어서
1: 네.
3: 네, 이 곡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후반부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1: 혹시 그러면 그 부분이 새벽 씨가 고생하는 부분인가요?
3: 아, 네, 나옵니다.

0: 그래요. 파스 부원 그렇죠. 부산 투원까지 막
1: 새벽시 울지 마세요. 네. 편하게 계시면 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버전의 1분 미리 듣기 청흔 들어볼게요.

0: 와,
1: 새벽 쇼 진짜 잘한다.
2: 감사합니다.
0: 죄송한데 대금 보시는 분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1: 왜요?
0: 대금이 튀고 이제 메인 선율이지 일반적으로 딱 네. 대금 속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검은 것만 듣기 있었어.
1: 아니 근데 전 대금도 들렸는데 그냥 저의 느낌은 두 분 다 다 좀 안쓰러웠어.
0: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터벌이 인터벌이 되게 크게
1: 곡을 좀 어렵게 쓰시네. 그러니까 네. 어렵다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바트게. 네. 네. 네. 뭔가 끌어올릴 수 있게
0: 간격이 크게 왜 그랬어요?
1: 그거는 새벽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심정이셨어요?
2: 나는 긴장과 부담이 굉장히
0: 그럴
2: 많이
0: 그럴 것
2: 같아요. 네.
0: 저는 들으면서 이거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이 세게 타야 되고 막 이래서 검은 거 줄이 혹시나 본선 때 막 이렇게 되진 않습니까? 물론 줄 갈고 하시겠지만
2: 네, 그렇죠.
0: 만반의 준비를 하시겠지만
2: 그 전날 갈면 상관없긴 한데
1: 저는 네. 그것보다도 그 원래 술대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 때문에 줄에 잘 걸리거든요. 이 술대가 요거는 그런 부담은 없어요?
0: 없어요?
2: 많죠.
1: 그러니까
2: 네. 그래서 랜덤으로 이제
0: 근데 멋있기는
1: 진짜
0: 멋있어요.
1: 아, 맞아요.
2: 감사합니다.
0: 그게 느껴져요.
1: 네. 처음에 딱 듣는 순간 바로 추임새 했잖아요 저희가. 오 네. 잘한다 이러면서
0: 와 오빠 뿌듯해합니다.
1: 내가 원하던 그림
0: 내가 이거 내가 썼어.
1: 맞아.
0: 기대가 되고요. 이번 어떻습니까? 두 분께 각자 여쭤보고 싶은데 그냥 솔직하게 이번에 첫 출연 그거죠 본선 올라가신
3: 참가.
0: 처음이죠?
1: 첫 참가
3: 본선은 네 처음입니다.
0: 참가는 여러 번 했었습니까 그러면?
3: 도전은 네 번째입니다.
1: 아 진짜요?
3: 네.
0: 본선 올라간 건 처음이시고.
3: 네, 본선 올라간
0: 그러면
3: 건 처음이고요.
0: 솔직히
3: 네.
0: 목표라고
3: 네.
0: 할까요?
3: 네.
0: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십니까? 먼저 재벽 씨께서.
3: 아유, 뭐 일단 소박하게 금상 이상이면 좋겠지만
1: 네.
3: 금상 같은 대상.
1: 금상 같은 대상.
0: 2인분 뭐, 같은 1인분.
1: 대상 같은 금상이면 모를까?
0: 대짜 같은 소짜 주세요. 뭐 이런 거.
3: 네.
1: 알겠습니다. 어때요 새벽 씨는?
2: 전 사실 수상 목표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었는데 이제 팀원 분들께서 소소하게 네. 대상 가자 대상 가야 된다
1: 소소하게 대상
2: 네, 말씀 네. 많이 해주셔서 좀 대상 라이팅이
1: 팀워크 좋네요. 네. 그리고 저는 새벽 씨한테 느꼈던 게 이 음악을 잠깐 들으면서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떠세요? 맞습니까?
3: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럼에도 아,
3: 네.
1: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3: 아무래도 실제 연주자가 낼 수 있는 퍼포먼스를 100% 끌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 이 정도가 지금 아직 만족을 네. 못한다는 얘기예요?
0: 새벽 씨 네. 큰일 났어요. 어떻게 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1: 그게 끝이 아니래요.
0: 어떻게까지 해야 끌어낸 겁니까? 재벽 씨가 이해하고 있는
3: 그러니까 연주자만이 생각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1: 네.
3: 나온 곡들이 많잖아요.
0: 예, 네.
3: 네.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곡들에서 나오는 주법들을 100%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0: 혹시
3: 들어서.
0: 새벽 씨의 얼굴 표정도 보고 말씀하시는.
1: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0: 동생이 막 어두워져가지고 지금 다크서클이 네. 턱 밑까지 지금.
1: 그리고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네 번째 도전이시고.
0: 아
3: 네.
0: 그러시구나.
1: 이제 네 번째 만에 드디어 본선 진출을 네. 하셨어요. 그럼 그 세 번과 이 한 번을
3: 네.
1: 약간 비교해 봤을 것 같거든요.
3: 네.
1: 어떤

0: 요인에서 그전엔 예선을 네, 통과를 못했고 이번에 어떻게 본선까지 왔나에 네. 대한 분석 결과 있습니까?
1: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 앞전에 세 번이?
1: 네, 그 앞전에 세 번이 네. 제가 찍었던 영상을 다시 들어보면은 네. 많이 어설프다고 느껴집니다.
0: 아, 네. 그래요? 본인 스스로?
1: 네, 본인 스스로 예. 어설프다고 느껴지고 음악도 그렇고 연주도 그렇고 둘 다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하지만 이번에는 목표가 금상 같은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1: 예.
0: 자신감이 지금 붙은 네. 상태이신 거죠?
1: 예.
0: 예. 좋습니다. 새벽 씨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못다 하신 얘기?
2: 없습니다.
0: 그래요?
3: 집에 가고 싶죠.
0: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견뎌.
3: 5분만 기다리죠. 5분만.
0: 아니야. 4분 3분 30초만 기다리세요. 보내 드릴게요.
3: 상금은 공통된 질문으로 좀 드리고 네. 있는 편이에요.
1: 네. 네.
3: 뭐 사실 상금 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그럼 사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상금 받으면 뭐 운영비로 쓰겠다. 앨범 제작이랄지 뭐 악기 구매랄지 뭐 아니면 나머지는 뭐 N분의 1로 하겠다. 뭐 사실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1: 네.
3: 그래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1: 네.
3: 네.
1: 뭐 저희도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은데
3: 그죠?
1: 부산 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경비가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3: 그러실 것 같아요.
1: 네, 일단 그 경비 충당 먼저 하고 남은 거를 저희가 이제 나눠 가지고 뭐 팀비로도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네네.
0: 비용 처리 먼저 하겠다.
3: 네.
0: 이런 말씀이죠.
3: 새벽 씨는 어때요? 이제 상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2: 새벽 선배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3: 그래요. 알겠습니다.
0: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새벽 씨의 매력에 약간 빠진 것 같아요.
3: 네. 네. 그 소개해드려요.
0: 네. 새벽 씨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이사인이. 근데 이런 재미가 있어요. 이제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뵙고
3: 네.
0: 6월 25일에 이제 본선 무대를 많은 분들이 지켜볼 거예요.
3: 맞아요.
0: 그럴 때 어머 그 방송에서 계속 수줍어하시던 새벽 씨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간극에서 오는 매력 이런 게 느껴질 것 같아요.
3: 근데 연주자분들 진짜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새벽 씨뿐만 아니라 평상시 말은 그냥 네. 약간 좀 뭐랄까 내성적인 그렇게 했는데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어마어마한 약간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0: 무대 위에서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딱 서십니까? 지금 방송이랑 다를 것 같아요.
3: 그래요. 이번 본선의 마인드 새벽 씨부터 여쭤볼게요.
0: 뭐 각오여도 괜찮습니다.
3: 네.
2: 지금 말 다 못한 것을 악기로 이제 열심히 풀어내겠습니다.
3: 그렇죠. 네. 멋있습니다.
0: 오, 이제 보내드려야겠다. 지금 많이 괴로워하시고. 하지만 새벽 씨 하실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네. 출사표. 네, 각오.
3: 지금 네 번째 만에 되셨다니 가고. 더 마인드가 다르실 것 같은데요?
1: 그냥 하던 대로 잘 하자는 생각입니다. 네.
3: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네. 뭐 이런 것처럼.
0: 네.
3: 알겠습니다.
0: 네.
3: 구호가 있나요? 팀 구호? 뭐 정하신 거 있을까요?
1: 뭐 저희가 대단한 걸 준비한 건 아닌데
3: 네.
1: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너무 기대된다. 새벽 씨가 어떻게 할까?
3: 새벽 씨.
0: 자 가볼까요?
3: 네.
1: 전통을
2: 새롭게 조선 버전.
0: 우는 거 아니야 지금? 나 구호가 이렇게 개면조인 거 처음 봤네.
3: 새롭게 이 전통을 새롭게.
0: 자 저희가 이제 네. 모든 팀들에게 좋아요. 신청곡을 받고 있어요.
3: 네.
0: 어떤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까?
1: 아 네, 저희가 신청드린 곡은
3: 네.
1: 버드의 블루마블이라는 곡입니다.
0: 어허, 네. 버드를 꼽아 주신 이유는
1: 네. 2017년도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1: 제가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라서 제 독단으로 신청을 넣었습니다.
3: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이 곡 띄워드리면서 응원하겠습니다.
1: 네. 네,
3: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오늘 출연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새벽 씨 조심히 가세요.
2: 그리고
3: 푹 주무시고
0: 가면서 푹 주무세요. 오늘 잘하셨어요.
3: 안기로
0: 네. 네. 새벽 씨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버드의 블루 마블 띄워드립니다.

0: 버드의 블루마블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참가 번호 6번을 만나볼 텐데요. 네. 팀명이 242입니다. 자, 이 이름에 또 어떤 뜻이 있을지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1: 자,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242에서 이제 경서도 민요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어보원입니다.
1: 어보원님,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2에서 가야금 연주하고 있는 조희영입니다.
1: 네, 희영씨까지 이렇게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0: 242? 242는 무엇의 사이 뭐 이런 뜻일까요?
2: 네, 처음에는 이제 좀 팀 이름을 네. 쉽게 정해보자 해서 한글말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세 글자 아니면 다섯 글자였으면 좋겠다.
1: 홀수를 좋아하시나 보네요.
2: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좀 뭔가 하나의 장르에 좀 국한되지 않는 그렇게 어떤 말이 좋을까 했을 때 사이라는 말이 있던 것 같고.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쉽게 생각한 거는 이제 이것과 저것 사이라는 이런 뜻에서 이제 이 사이를 가지고 왔는데 아하. 이제 그때 이제 이것과 저것이 뭐 전통과 현대가 될 수도 있고 국악과 전자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 사이 경계에서 이제 음악을 좀 탐구해 나가는 아. 팀입니다.
0: 이 사이. 네. 이 사이는 멤버 구성, 악기 구성 어떻게 될까요?
3: 네, 일단은 여기 옆에 있는 보원 씨가 경서도 이제 맡고 있고 네. 저는 이제 가야금 그다음에 이제 또 밖에서 같이 또 와가지고 듣고 있는데 네, 이제 네. 그 작곡과 전자음악들 같이 이제 연주하는 이제 최은아 씨까지 네. 해서 총 세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 그러면
1: 세 분이시구나.
0: 신디사이저 하나와 가야금 그다음에 경서도 보컬.
2: 네.
0: 세
2: 네,
0: 분인 거네요.
2: 네, 네 그렇죠.
1: 그 저희가 이제 많은 팀들을 계속 만나 오는데 보통은 대학 동기들끼리 네. 이제 합이 잘 맞아서 그쵸.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팀 결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2: 네.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이는 고등학교 동창이 만나서 지금 팀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0: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돈독하셨군요.
2: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사실 고등학교 때는 서로 거의 몰랐다시피 할 정도로
1: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2: 서로를 잘 몰랐고
3: 저희 세 명 다 같은 반에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그러니까 친하고 안 친하고의 어떤 기준도 없어.
3: 그냥 이름만 네. 아는
0: 그냥
3: 이름이야.
0: 그냥 예. 눈빛 싸움 정도. 쟤 뭐야?
1: 네. 눈빛 교류 정도. 네.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은 다시 뭉치게 되신 거예요?
2: 네, 그렇게 고등학교 때는 잘 모르다가 네. 또 이제 대학도 아예 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1: 네.
2: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우연히 이제 다원예술 프로젝트를 이제 함께 하게 되면서 그때 좀 친해졌는데
1: 네.
2: 이제 애초에 그 다원예술에 관심을 갖는 이제 국악인들이 막 처음에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음악적으로도 좀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25년도에 제가 독창회 했는데 네. 이제 그때 뭔가 전통만 보여주기보다 그래도 좀 창작과 그리고 또 이제 전자음악 이렇게 좀 해서 좀 다른 그런 경기민요 독창회를 하고 싶어서
1: 네.
2: 이제 그때 이제 은하 씨랑 희영 씨를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1: 아~
2: 그때 이제 시작된 작업이 약간 저희의 처음 작업이었고요. 근데
0: 아~
2: 네, 이걸 이제 발전시켜서 이제 이사이라는 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0: 네. 어버원님 아니었으면 이사이는 결성이 안 됐네요.
2: 맞나요?
3: 그쵸?
0: 아니, 그러니까 그때 독창회라는 네. 그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2: 그랬을 그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러면 뭐야 잘 맞네. 그래서 만났다가 우리 만났으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까지 나가 볼까?
2: 아,
0: 이렇게
2: 맞아요.
0: 연결이 된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0: 곡을 쓸 수 있는 친구도 있으니
2: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2: 맞아요,
0: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신 곡은 경서도 위주의 어떤 테마겠네요.
2: 네, 이번 곡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보컬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0: 네.
2: 저희 이제 노래 곡을 준비를 했고요.
0: 네.
2: 네, 저희 곡의 제목이 감돌아든다.

0: 전자음악과 접목을 시켜서 조금 더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조금 네, 다양한 뭔가 음향적인 효과를 추가하고 그렇게 이제 만든 곡입니다.
1: 추구함은 요건데. 그 궁금한 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운드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갖고 싶어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0: 맞아요.
1: 그러기에는 악기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타악도 들어오고
0: 맞아요.
1: 뭐 전자라고 한다면 뭐 베이스도 들어오고 약간 그럴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었어요?
0: 고민했죠. 네.
2: 일단은 그 은하 씨가 전자 음악을 또 이제 배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전자 음악에도 막 약간 타악기 쪽으로 저희가 타악기가 없다 보니까
1: 미디를 말씀하시는
2: 약간
1: 거죠?
2: 미디요. 네. 약간 그런 거를 이제 타악기 쪽으로 뭔가 이렇게 찍어낸다던가 아니면 뭔가 가야금 이제 저 선율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이제 뭔가 자연적인 음향 뭐 새소리라든지 종소리라든지 이제 박연폭포 약간 뭐 같은 폭포 소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들도 약간 다 이제 음향 쪽으로 다 이제 넣어서 뭔가 좀더 음향을 풍부하게 네, 만들었습니다.
0: 아 네. 근데 또 그게 이제 미디를 저희가 재생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 신디사이저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하면서 진짜 타악기는 아니지만 타악기 연주를 하는 것처럼
1: 그러면
0: 같이
1: 신디를 몇 대를 두고 해요?
0: 신디는 한 대긴 한데 이제 계속 그 세팅을 바꿔가지고
1: 와, 그게 돼요?
0: 이제 베이스도 피아노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럼도 이렇게 연주하고 이렇게
3: 야,
0: 해서
3: 그러면은
1: 제일
0: 네, 되게
1: 정신없는
0: 바빠요.
1: 그러면 은하 씨가 들어와서 앉아야 되는
0: 맞아.
1: 그러면 세 분이 있는데 오늘 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는 거는 두 분이 들어왔잖아요. 저희
2: 그렇죠.
1: 환경상 두 분밖에 안 됐었는데
0: 네.
1: 어떻게 결정했어요? 뭐 가위바위보로 했어요? 아니면
0: 아, 원래는 저랑 이제 은하 씨가 들어오려고는
1: 아,
0: 했는데,
1: 원래는
0: 네. 근데 이제 은하 씨가 사실 저희 팀의 개그 담당이거든요.
1: 누가요?
0: 여기.
3: 은하 씨, 희영 씨가
1: 희영 씨가
3: 네.
1: 말씀을 재밌게 잘하셔.
0: 아니, 근데
2: 재밌게
0: 아니, 약간 아는 사람만 좀 웃긴 그런
3: 아, 그
0: 개그가
3: 뭔지
0: 필요해요.
3: 알아요.
0: 약간 캐릭터가 저희 팀 안에서는 그 혹시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그
1: 네.
0: 감정들 중에 약간
1: 네.
0: 버럭이
1: 아 버럭이
3: 아, 버럭이 아 뭔지 알아요
0: 이렇게 소리
1: 아 그래서
0: 이런 캐릭터라 나오면 좀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 버럭이보다는 앵그리버드에 좀
2: 너무 나쁘지 않은데요?
3: 네, 이미지랑도 좀 어울리시는 것 같고 귀여움이
1: 깜찍이 같지 않아요?
2: 깜찍이요?
1: 깜찍이
3: 알겠습니다.
0: 약간, 네.
3: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음악 자체가 궁금합니다. 지금
0: 네.
3: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음악 이제 1분 미리 듣기를 함께 해봐야 되는데
1: 네.
3: 어떤 부분을 어떤 구간을 좀 결정을 하셨어요?
2: 아, 저희가 이제 전체 곡 분수로는 이제 5분 한 48초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거의 앞부분인 한 1분 8초부터 이제 1분까지 이제 듣는 걸로 정했습니다.
3: 아, 네. 전주 이제 들려 보내놓고
2: 네, 거의
3: 초반부
2: 네.
1: 노래곡이라고 해서 송폼이면은 4분 이내로 만드셨을 것 같은데. 5분 몇 초요?
2: 5분 48초입니다.
0: 저희가 조금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그 이제 심사 기준 중에 하나가 또 대중성인데
1: 그쵸?
0: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컬이 들어가면 사실 한 3분 30초?
1: 그쵸?
0: 약간 이 정도가 조금 적절하기는 한데
1: 맞아요.
0: 그렇게 뭔가 그 너무 정해져 있는 송폼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뭔가 우리만의 어쨌든 전자음악이 있으니까 또 한 명씩 솔로 파트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도 일단 우리 팀이 할수 있는 최대한을 다 보여주자
1: 아, 다.
0: 해서 이 6분 이내가 아마 아. 곡의 그 기준이었을 텐데
3: 네.
0: 거의 끝까지 다 쓰고 네, 그리고
2: 치웠습니다.
0: 이제 곡의 송폼을 굳이 이제 얘기를 하면 A, B, C, D, E 이렇게 이제 다섯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 지금 현재 곡에
0: 네 그래서 앞에가 이제 인트로 마지막에 아우트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인트로 끝나고 B 파트 부분이 오늘 이제 미리 듣기로
1: 아,
0: 네, 저희가 선정한 부분입니다.
1: 그냥 찍긴데 새 1분 안 들어가고 새가 네, 폭포
3: 아.
1: 들어가고
3: 아. 네. 어떻게 앵그리버드 들어갑니까?
2: 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쉽네요. 이게 곡이 너무 단 너무 약간 서정적이어서
0: 넣으려고 했어요 사실.
3: 아.
0: 저희가
3: 아.
0: 녹음할 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1: 아,
3: 예,
1: 그럼요.
0: 아, 그 녹음할 때 이제 노래가 사실 좀 기니까
3: 네.
0: 물론 이제 5분 내내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3: 예.
0: 그래도 저희가 메인 선율도 하고 코러스도 해야 되는데
3: 네.
0: 아 살짝 이제 코러스쯤에 이제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3: 아, 보아 씨가
0: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제 그 권성희 감독님이 이제 멘토링 오셔가지고
3: 네.
0: 아 그럼 혹시 나오시고 이제
3: 네.
0: 멤버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3: 코러스를
0: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근데
3: 네.
0: 원래도 사실 희영 씨가 연습하면

0: 네, 계속 제 파트를 탐냈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못 들고 있으십니다, 계속.
0: 계속 가야금 명창을 하듯이 계속 혼자 거의 왕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노래를 계속 이렇게 했었어서.
2: 그럼 이제 희영 씨가 해야지.
0: 네, 코러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네. 이제 삑사리가 나가지고.
3: 음이탈.
1: 세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예. 세 번 다 음이탈이 나가지고.
0: 네, 그래서 이제 권소희 감독님 이제 나오세요.
3: 아, 나오세요.
2: 네. 아, 개그감이 있으시네. 네. 팀을 아니, 즐겁게 만들어 주셨어.
3: 레코딩을 하신 다는 거는 이제 뭔가 AR 뭐 홍보하거나 할 때 하려고 쓴 것 같고 라이브 이제, 무대
2: 이거 프로젝트에서 있어요 녹음 그러니까 단계가
3: 라이브 네. 본선 때는 다 라이브로 해야 되잖아요 코러스도
0: 아 코러스는 네 약간 그 음향적인 효과를 넣어가지고 조금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편으로 쓰고 있고 저는 이제 메인 멜로디 부릅니다
3: 궁금한 건 그럼 본선 때도 그럼 MR을 틀 수가 있는 거예요?
0: 그 전자음악 사운드에 내 같이 들어가는
3: 넣을 수가
0: 거라서.
3: 있어요. 네. 네.
2: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아직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네. 코러스 희영 씨가 이제 삑사리가 났고 음이탈이.
0: 네네.
2: 대체 그 코러스는 그래서 누가 한 겁니까?
0: 그래서 이제 은하 씨가.
3: 아. 네. 근데 밖에 있어. 근데 밖에 있어.
2: 일이 진짜 많네.
3: 아, 자리 하나 더 깔아주지.
0: 세 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2: 근데 오늘은 삑사리가 오셨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1분 미리 듣기 1분 조금 넘는 그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감돌아든다 잘 들어보시죠.

0: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공간감이 느껴지네요.
1: 네, 약간 그런 거를 내 목표로 했어요.
2: 가야금에도 뭐 이펙터를 걸었나요?
3: 살짝 네, 은하 씨가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제가 이제 연주를 할 때 뭔가 약간 조금 더 소리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음향을 네, 확대를 시켰습니다. 네, 네, 네, 네.
2: 뭔가를 딱 FX를 걸고 나서 하는
3: 네, 맞아요.
2: 그 연주더라고요. 지금 네. ABCD 2중에 지금 B파트잖아요. 네. 초입부 중간에 맞아요. 조금 직전인데 초입은 그러면 이렇게 풀고 뒤로 갈수록 이제 템포 네, 변화가 있는 거예요?
1: 뒤로 갈수록 네, 이제 앵그리버드로 가는
2: 아, 네. 함께 즐겨요 네.
0: 앵그리버드로 네. 아하. 네. 희영 씨의 활약이 네, 도드라지겠네요.
1: 맞아요. 진짜 쉬지를 않아서 가야금이
0: 어허.
3: 이제 뭐 한 가지 뭐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인트로 때는 사실 예. 안 나오거든요. 이제 약간의 스포라기 예. 보다면 이제 예. 구원 씨가 약간 조금 더 음악적으로 음향을 보컬로 이제 내세우고 이제 네. 제가 B 파트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아. 쭉 연주합니다.
0: 예. 네. 아 거기 코러스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3: 그러니까요. 네. 핀 마이크 차야 되는데.
0: 아니 그러면 파트가 이렇게 세분화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가야금은 어떻게 한 대 가지고 그거 다 가능해요?
3: 네, 그렇죠. 그냥 25연으로 그냥 완전 다 네. 해결하는 네, 선에서 가고 있습니다.
0: 그럼 처음에 작곡할 때부터 그렇게 악기 변화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3: 아, 원래는 뭐 좀 뭔가 한 대로만 연주하면은 그래도 약간 좀 단조로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다른 뭐 산조 12연 산조 가야금이라던가 아니면 네. 진짜 25연 두 대를 써서 뭐 이렇게 약간 좀 더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줄까 라도 생각을 하다가 네. 그냥 25연 한 대로 그냥 진짜 음악에 아.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네 25연 하나로만 연주 네 하게 됐습니다.
2: 퍼포먼스가 있나요?
1: 저희 약간 퍼포먼스는 이제 음악에 집중하는 퍼포먼스?
2: 네? 그건 알겠고 그건 알겠고
0: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2: 계속 남봉가였으면 뒤에 뭐 사설라 뭐야 좀 빠른 템포 뭐가
1: 아 저희가 이제 BPM이 한 120으로 가다가 이제 네. C, D 정도 이제 중반부에서 130으로 조금 더 빨라지기는 하고요. 예. 근데 이제 거의 이제 가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그 개성난몽가의 원곡을 많이 차용을 해서 네. 그래도 이제 뒤로 갈수록 그래도 극대화는 시켜야 되니까 이제 가사나 선율을 이제 변형

0: 하는 식으로의 이제 그런 창작을 했습니다.
1: 근데 이제 이 설명 듣기에는 네. 이 그 곡 자체가 도약 자체가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2: 그러면 이 컨셉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1: 파트가 있으니까
0: 조금 이제 네, 바꾸려고 많이 네, 했어요. 네, 그게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죠. 저희도 근데 약간 처음 목표가 네. 조금 더 이지 리스닝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냥 계속 듣기 좋은 식으로 이제 가서 네. 가려고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연대회다 보니까
1: 대중성
0: 네 마지막에 관계 호응 터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많이 이제 바꾸려고 그래서 아마 이창 예선 때랑 조금 달라졌어요 음악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극대화 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네.
1: 근데 이제 막 현장 분위기도 어쨌든 심사에 네. 영향을 안 줄 수 없으니까 그걸 또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네, 숙제 같은 네, 느낌도 네,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좋고 나쁨 꼭 그걸로만 판단되는 건 아니라서 그죠?
2: 네. 참 그런 게 어려울 것 같아. 네. 이게 만약에 이 사이에 콘서트면
0: 맞아요.
2: 한 시간 반짜리면 어떨 때는 서정적인
1: 그렇죠.
0: 맞아요.
2: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막말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회니까
1: 네.
2: 5분이면 5분 이 안에 기승전결을 다 만들어서 맞아요. 빵 맞아요. 터뜨려야 되니까
0: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하시나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심사랑 전혀 관련이 없기 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2: 일도 우리랑 네. 관련이 없으니까
1: 근데 어쨌든 이 사이에는 뭔가 막 다이나믹을 추구해가지고 이런
0: 맞아요.
1: 추구하는 단체가 맞아요. 아니다라는
0: 맞아요.
1: 건
0: 맞아요.
1: 아마 이 방송도 심사위원선생님들도 보실 거거든요.
2: 네, 맞아요. 네,
1: 많이들 보신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2: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목표.
0: 목표가 좀 팀 안에서 약간 다르긴 한데.
2: 아 누구는 뭐고
1: 의견이 궁금해요.
2: 일단은 이 자리에 없는
0: 네.
2: 은하 씨
0: 네.
2: 작곡 담당.
0: 은하 씨, 네. 은하 씨 몇 등 원하세요?
2: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0: 저도 근데 대통령상 타고 싶습니다.
2: 그쵸. 네. 솔직한 마음으로.
1: 진짜 마음이에요. 네. 네.
3: 저는 장려상만 면하면 됩니다.
1: 아 장려상만 아니면 뭐든지 만족할 수 있다.
2: 상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3: 그냥 장려상만 면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2: 그 이상이지만
3: 네, 네, 그냥 금상, 은상, 동상 이제 대상 중에 하나.
2: 네.
0: 아 근데 또 저희가 많이 찾아봤는데
1: 네.
0: 그 장려상을 받으셔도 이제 활동 많이 하시고 네, 다 이렇게 열심히
2: 맞아요.
0: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막 그렇게 상이 중요하진
2: 맞아요.
0: 않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2: 맞아요. 네. 그 이후가 중요하지.
0: 맞아요. 맞아요.
2: 네, 꾸준하게
0: 맞아요.
2: 활동하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상금을 받았어요.
0: 네.
2: 정말 희망적인 꿈을 꿔봅시다.
0: 네, 네.
2: 그래서 1등을 받았어요.
0: 네.
2: 그게 1,500으로 알고 있는데
0: 네, 네.
2: 세 분이니까 딱 떨어지네요.
3: 너무 좋아요.
2: 네. 네. 세금 떼더라도
3: 그렇죠. 네. 거의 400 이상 가져가지 않나요?
1: 앵그리버드 또 나온다 이제.
2: 계산이
1: 400!
2: 계산이
1: 400!
2: 정확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네. 명당 그냥 뭐그 정도가 네, 네, 네, 네.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팀비로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30% 빼서 그건 놔두고.
0: 근데 저희가 뭐, 정하긴 했죠.
3: 맞아요.
0: 기준을.
3: 자, 저희가 이제 대통령상 받았다. 그럼 일단 해외여행. 저희
2: 누가요?
3: 워크샵.
1: 해외여행. 잠깐만요.
2: 해외에서 워크샵 합니까?
1: 워크샵은 달라요.
2: 상공부라고 칩시다.
0: 그래요, 네. 네. 해외 상공부.
3: 네, 새해 상공부.
0: 해외 상공부.
3: 해외 상공부.
2: 가야금을 이고지고 비행기를 탄다고요, 하드 케이스에?
3: 이거 그거는 이제 한번 받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2: 아, 받고.
1: 점점 네. 목소리도 앵그리버드가 되는 느낌인데. 아, 근데 꼭 워크숍에 악기 안 가져가도 돼요.
0: 그렇죠, 이제
1: 아, 생각만 가지고
0: 하면 되겠다.
3: 약간 이제
0: 가서.
1: 코러스.
3: 좋은데요.
0: 네.
3: 그런 이제 해외에 나가서 또 다른 또 다양한 경험을 할 하니까.
1: 뭘 한다고요? 경험을 한다.
3: 경험을.
2: 경험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니까.
3: 경험을.
2: 약주 한잔 하시고 오신 거 아니죠? 네. 아니 또 건반은 또 이렇게 마는 것도 있어. 돌돌돌돌 놀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있어서 아무튼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0: 1등 하면 이제 네. 해외 상공부를 네, 생각하고 2등 하면 이제 국내 상공부.
1: 아,
0: 네.
1: 아니 근데 두 분도 그렇고 사실 느껴지는 건 진짜 솔직하고 순수하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상화 씨가 자 만약에 1등이에요 1,500이에요 할 때 보원 씨 표정 봤어요? 씨 웃더라고. 벌써 예, 네, 감추지를 못하시더라고. 그러면 보원 씨 같은 경우 아까 목소리도 진짜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0: 감사합니다.
1: 언제부터 수리를 배우셨어요?
0: 저는 원래 초등학생 때부터는
1: 네.
0: 동요를 이제 하다가
1: 네,
0: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국악 동요를 접하고 자연스럽게 국악으로 이제 갔습니다.
2: 어린이 합창단 출신이에요, 그러면?

0: 그런 건 아니에요?
1: 그 교회 안에 있는 아, 네, 어린이 네, 합창단 뭐, 네, 이런 네, 그런 거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국립국악원에서도 어린이 국악 동요 대회가 있어서
2: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1: 네네, 네. 지금까지도 아마 있는데
2: 매년
1: 네,
2: 하고 있어요.
1: 그거 네, 하면서 이제 국악을 접하게 돼가지고
2: 그러신 거구나.
1: 네, 그때 시작했습니다.
2: 그 키즈의 세대가 드디어 네. 이제 이렇게 컸어요. 네.
0: 희영 씨는 가야금 언제부터 했어요?
3: 아,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그 라디오에서 이제 맘마미아 OST 그 가야금 상주로 연주하는 곡을 이제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거에 약간 매료돼가지고 아 가야금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국악학원에서 이제 취미로 배우다가 이제 어쩌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0: 국악학원에서 맘마미아 안 가르치죠?
2: 거기서 이제 상주 배웠어요.
0: 가르치잖아요.
3: 좀 웃긴 거는 제가 정말 그 맘마미아 OST를 삼중주로 해보고 싶어서 가야금을 배웠는데 어허. 지금까지도 그 맘마미아 OST 연주한 적이 없어요.
0: 화가 난다. 맘마미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2: 해야 되는데.
0: 맨날 뭐 김병호류 타 최옥삼류 타 성금연유 노연이 그게 뭐야 뭐 이렇게
3: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대중적인 걸 하고 싶었는데 아, 이제 네. 약간 진짜 그 전공의 이제 길로 오다 보니까 아, 네. 뭘 이렇게 돼버렸어요.
2: 슬프네요. 자 이제 이렇게만 마무리가 되면 조금 아쉽죠. 네. 산조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깊고 깊은 산조. 네.
3: 산조면 배움의 끝이 없다?
2: 아, 아하 끝이 없는
1: 계속해서 자기 네. 자신을 갈고 닦는
3: 배워도 너무 어려운 그래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네. 그
0: 보원 씨
2: 깊은 곡이다.
0: 맘마미아 하나 해줘요. 불러주고 은하 씨도 저 편곡 빨리 하나 해주고 한번 해보자 해서
3: 네,
0: 사람 소원 네. 네. 좀 들어주세요.
2: 아니 그나저나 이번에 본선 무대에서 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0: 의상 뭐 이런 거 무대 관련돼서
3: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의상을 이제 또 보원 씨가 약간의 또 미적 감각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2: 아, 네,
3: 그리고 저희의 또 팀에 이제 미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 네.
3: 그래서 저희 의상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하나 저희의 스타일을 다 봐주면서 너는 이게 어때? 너는 저거 어때? 막 신발은 어때? 뭐 액세서리는 어때? 막 이러면서 네. 다 모든 거를 이제 스타일링. 약간 총괄해주는 그런 아. 스타일리스트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아, 네. 아 그래요? 네.
0: 그게 또 재밌어요. 그렇게 하는 게.
1: 맞아요.
0: 또.
2: 그 재미를 아신다고요?
0: 야, 나 진짜 너무 지금 끊을 수가 없어.
2: 스타일링의 재미를 안다고? 오, 몰랐네.
0: 아, 행복하다.
2: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두 분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랄까요?
0: 네.
2: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못다 네. 하신 얘기 있으면 덧붙이셔도 되고요.
1: 네.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2: 네.
1: 이제 어제도 연습을 이제 네. 어느 날과 같이 이제 했는데
2: 네.
1: 아 이제 갑자기 이제 바퀴벌레가 나타난 거예요.
2: 아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바퀴벌레다 이랬는데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주변에 보이는 걸 이용해서 이제 1차로 대응을 하고
2: 네. 아.
1: 네 그리고 이제 은하 씨가 2차로 휴지를 갖고 와서 잡고
2: 예.
1: 옆에 있는 희영 씨가
3: 비명 담당.
1: 네 아. 3차로 S.
2: 예 그래가지고요.
1: 이렇게 이제 각자의 역할 분담이 예. 이게 뭔가 말하지 않아도
2: 예.
1: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아. 있고 이제 음악에서도 있고 그래서
2: 네.
1: 저희 팀이 뭔가 이제 21세기를 이제 처음 하면서 만들어진 팀이긴 하지만
2: 네.
1: 네, 그래도 이제 각자의 역할과 그런 부분에서 너무 또 잘 맞는 것 같고
2: 아.
1: 그래서 이제 21세기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네. 앞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 네. 네.
1: 인스타를 지금 1시간 전에 개설을 했어요.
2: 아, 네. 네. 네. 1시간 전에
1: 네 그래서 예. 따끈따끈한 인스타도 네. 구독해 주시면 아니 팔로우 해 주시면
2: 팔로우 해야죠.
1: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희영 씨에게 바퀴벌레란
3: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에 있으면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2: 근데 각오의 바퀴벌레가 나올 줄 몰랐다.
0: 이게 웃고 가는 건지 에피소드.
2: 기억에 확실히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0: 자, 두 분께서 신청곡으로 둥당둥당 앙상블 신화의 둥당둥당 신청해 주셨어요. 요거 네. 신청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3: 사실 이 저희 셋이서 의논해서 뭐 정하긴 했지만 거의
2: 네.
3: 저의 의견이 더 치우친 곡이고 제가
2: 네.
3: 개인적으로 이 곡을 좀 좋아해서
0: 네,
3: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각 악기들이 약간 시나위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그런 선율들과 이제
2: 네.
3: 점점 레이어가 쌓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2: 네.
3: 좀 인상 깊고
2: 아, 네.
3: 약간 나중에 저도 이런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오. 조금 생각이 들어서 네 선택하게 오. 되었습니다.
0: 좋습니다.
2: 맘마미아가 아니네요.
3: 네, 그러니까요.

0: 이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네.
1: 자 끝으로 구호 구호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호 준비하셨죠?
2: 네. 네.
1: 아, 자
2: 네.
1: 구호.
3: 아, 잠시만요. 음정 튜닝 좀.
1: 갑니다.
3: 오케이. 둘 셋. 이 사이로 단돌아 단돌아 단돌아 이 사이 화이팅!
4: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둥당둥당 듣겠습니다. 네.

0: 앙상블 신화위의 둥당둥당 오늘의 끝곡으로 함께했습니다.
1: 네, 이사이의 신청곡이었고요.
0: 네.
1: 2242님께서 오늘 너무 재밌다고 코미디 프로 같다고 얘기. 얼씨구 좋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0: 자, 내일도 두 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릴게요. 지금은 파투의 시대.
1: 파투의 상사입니다. 내배우. 네,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감정의 정확한 뜻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외부나 내부의 자극에 반응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때로는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생길 때도 있고 뒤돌아선 뒤에야 느껴지는 때늦은 감정도 있고 또 누가 이야기해 줘야 아는 감정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드라마에 등장했던 이 감정 워치라도 있어서 내 마음을 정확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슬픈 소리와 밝은 소리, 꿋꿋한 소리 등이 연결되어서 한편의 판소리가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들 일상 역시 다양한 감정이 어우러져야 완성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을 판소리 명창들처럼 잘 풀어내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봉술의 소리로 춘향가중 어사출도 대목 보내드립니다.
1: 아니 이거 큰일 나구나. 어서 떠납시다. 글리끼지든 마든 피를 쓴 역조라나 질척누르고 비와서 무슨 부서를 내야 하노며 의사 또 비관이라. 비관을 받아들고 동원을 빨리 가서 의사 또 비관이오. 좌상수령들이 보도다 황급하고 본관이 겁을 내야 비관을 때려하는데 수정증이 나는구나. 오부술의 행과 정세의 진열감세 작한 의수하고 그의 형리 생명을 보호하년 후에 삼양수 부르고 삼고정 불러라 위선고량 신치가고 동원의 수대자로 감색을 촬영하라. 공연이 불러서 갖고 소고 불러서 길총이 고르냐 전대동색 불러 수미가 줄이고 구색을 불러서 군목과 감하고 육지기 불러서 큰소를 잡히고 공방을 불러 금식을 단속 수로 불러 그 행을 단속하라. 경수를 불러 기생을 단속 예방을 불러 공인을 단속 사정이 불러 옥쇄를 단속하라. 그저 우군우군우군남은 성균이 진없는구나. 좌상수령들이 혼불부신 나야 서로 입을 대고 소근소근소근 남은 이제 절단이오. 우리가 여기 있다는 초설이 막기 전에 정령 큰일 났소. 뜰 아래로

0: 그때 의사돈한테 아래로 내려서서 의사 화면을 눌러보니 청백역졸 수십 명이 규정군에 섞여 듬듬성 늘어서 의사돈 눈치를 보는데 그때 의사돈은 눈 한 끔적 바람 부르고 부채찍 갔다 건 의사 화면 의욕졸들이 수십 명이 좌우에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내가 지드러매고 사면 너 우르르르르르르르르 창문을 바닥딱 해면 어사 철도야 철도야 철도하옵신다. 두세 번은 한 소리 하나리 또거르르르르르르르 무너지고 땡이 툭 꺼진 난더 백일정이 진동하고 공중에 불이 붙어 가슴이 따뜻해진다. 가긋 수랭이 거벌레야 당근 바라 보손발 대수 풀어 달아나고 본관은 거벌레야 골방으로 달아나고 동이나 날 살려라. 역돌이 쳐들어오며 고형공방 딱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는 3대 독신이오. 살려주오 살려주오. 상하다 관로사령 눈 빠지고 흩떨어지고 흩떨어지고 덜미지어 엎어지고 상투지고 달아나며 난리 났네. 깨지나니 북장구요 풍구나니 술병이로다. 춤추던 기생들은 발 벌린 채 달아나고 관비나 밥상이고 물통이고 들어오며 사또님 시수잡수시오. 공방은 자리에 길곤봉성 말아 옆에 찌고 들어오며 어따니 여로 자리 너는 어찌 이리 무거우냐. 사적은 나발질고 주먹쥐고 웅행웅행웅행웅행웅행 군복은 말을 거꾸로 타고 어따 이놈의 말이 되굴려지오니 되야 운봉으로 너라니 가고 남원으로 만 뿌두둥 뿌두둥 들어가니 함양의사가 죽전 축제 벌어나 보다. 어따 사또님이 말을 거꾸로 태겠소. 운봉 듣고 그 반대로 언제 올게 탄단 말이냐. 말 무가지만 쑥 빼다가 군옥동에다 박아라 박아라 박아라 박아라 박아라. 아이고 나 죽겠다 어서가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춘향가중 어사출도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우리의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5살짜리 둘째 딸아이와 항상 이야기하다 보면 그 5살짜리가 쏟아내는 화를 받아주는 게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는데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자기가 문 열려고 했는데 아빠가 먼저 열었다고 화를 내고 자기가 먼저 일어났다고 아빠보다 그것도 화를 내고 도대체 너는 화를 안 내는 게 뭘까를 고민하게 만들 정도인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 화날 때 화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넌 참 팔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들 하잖아요. 화가 날 때 화를 좀 내고 슬플 때 좀 울고 이렇게 해야 마음의 응어리가 풀린다는 이야기 하는데 세상 살다 보면 그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하다가는 혼자서 살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나더라도 좀 참고 슬픈데 다른 사람 웃고 있으니까 같이 좀 웃어주고 이런 거가 사회생활인 것 같다라는 사실을 요즘도 많이 깨닫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한 번씩 그 쌓인 어떤 그 화, 어떤 감정의 상태 요거를 풀어낼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많이 풀어내는 편이고 그때 이제 엄청 막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면서 많이 풀어내는 편이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또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 노래가 좋다처럼 라디오 들으면서 뭔가 마음의 평온을 찾는 시간 가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오늘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뭔가 마음에 쌓인 어떤 응어리 같은 것들이 좀 있다면 좀 이렇게 배출해내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익명이니까 예, 문자 사연 잘 활용해서 남 욕까지는 아니고 예, 남 걱정도 예,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09님께서 출첵 인사드립니다. 노래가 좋다 황디님과 일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 씨, 오늘은 비 온 뒤에 텃밭에 일하면서 노래가 좋다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 온 뒤면 좀 그래도 선선하니까 일하시기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비슷한 지역이죠. 6186님께서 황민왕님 보성인데요 비가 조금씩 오네요 바람도 불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오늘 출근하기 전에 비를 진짜 딱 한 방울 떨어지는 걸 하필 또 제 앞에 그게 떨어져서 비가 좀 오겠거니 했는데 아직 서울은 비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8920님께서 황민왕님 아침부터 에 자진 방아를 돌려라 이 부분만 생각나는데요. 제발 이 노래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자진 방아를 돌려라 해 자진방아 타령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후렴을 잘 찾아서 보내드리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면 저희의 어떤 그 노래를 찾는 능력 예, 피디님의 노래를 찾는 능력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남원농악 판굿 중에서 영산굿 들어볼 텐데요. 제 기억으로는 꽹과리 두 대가 서로 주고받는 가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류명철의 꽹과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김영철의 꽹과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남원농악 판꽃 중에서 영산굿 보내드렸습니다. 제 기억이 맞죠, 여러분? 네, 꽹과리 두 대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점점 빨라지는 가락이고 아마 남원농악의 전체 판꽃 대목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치밀하면서도 신명이 나는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1716님께서도 장구와 꽹과리 소리는 언제 들어도 신명이 납니다. 저희도 지난주에 대구시 행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하시면서 대구에는 햇볕이 쨍하네요 라고 날씨도 보내주셨습니다. 대학 때 배운 가락이라 그런지 더 어렸을 때 배웠으면 몸에 이렇게 문신처럼 새겨져 있을 텐데 수업받기 싫을 때 배우는 거라 그런지 그때 그 류명철 명예인께서 수업하러 오시면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정갈한 정장 차림에 수업하시면서도 다른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탁 음악 얘기, 가락 이야기, 이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습 기억나고 들어보시면 꽹과리 소리도 그래서 그 여느 농악에 나오는 꽹과리 소리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들립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0: 번갈하고 빈틈없이 들리는 그런 특징이 또 있죠.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가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시죠. 배현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2346님께서 문자 사연 주셨는데 예전에 배 선생님께서 꾀꼬리를 잡으려다 놓쳐서 울었다라는 말씀이 마치 소설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소년의 모습이 상상이 돼서 애틋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문자 남기네요 하시면서 네,
2: 고맙습니다.
0: 네, 주셨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 선생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머리가 하얗게 이렇게 백발이신 스타일입니다만 이제 흰머리가 성성하다, 백발이 성성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년의 모습을 거울 보시면서 약간 이렇게 옛 생각이 나실 때가 있으세요, 선생님?
2: 제 얼굴을 제가 보면 네. 제 어릴 때 생각은 안 나고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거울 속에 계신 것 같아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0: 그래서 보면 백발과 같은 사설을 들어보면 나도 엊그제 청춘이라니 어느덧 늙었구나 이렇게 검던 머리 휘어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2: 근데 어릴 때 친구 만나면 네. 옛날 생각 그대로 나죠.
0: 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네. 이렇게 친구들이랑 연습하면 지금이 대학교 1학년 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서로 장난을 치고 심하면 뭐 이렇게 예전에 하던 약간 비속어 같은 것도 막 쓰고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이렇게 심장이 뛰는 듯한 느낌?
2: 네, 행복해져요. 네. 저는 뭐 어릴 때 산골에서 이맘때쯤 되면 이제 그냥 또랑에서 살잖아요. 냇가에서 그냥 네. 하루 종일 물고기 잡고 뭐 물장난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그립죠.
0: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승 타령을 들을 텐데 장승도 선생님 이렇게 본 사람과 네.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부르는 장승타령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2: 아마 지금 장승은 뭐 민속촌이라든지 네. 기타 관광지 같은 데에서 세워놓은 그런 장승들은 아마 어디선가는 보셨을 거예요.
0: 근데 심지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 장승들.
2: 그리고 좀 자기적인 느낌이 네. 있고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 세워놓은 목장승은 지금 뭐 세월이 지나서 다 없어졌을 테고 그 대신 이제 석장승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돌장승들. 예. 그 이끼 낀 그 돌장승들을 보면 그 당시 이곳이 옛날에 그 교통량이라든지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곳이잖아요.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달리 보이죠. 그런 것들이.
0: 예전에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사연으로 아 그 사설에서 물고 즉신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동화책 그 딸 읽어주다 보니까 전래 동화에도 그 석 장승이 밤에 도깨비로 변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씨름을 해서 막 이기면 그 사람이 아팠다 뭐 이런 네. 얘기 있더라고요 선생님.
2: 그 돌 장승뿐만이 아니라 네. 오래된 물건 물구즉신이잖아요. 네. 물건이 오래되면 귀신이 붙는다 이제 그런데 대개 이제 몽땅 빗자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밤에 가다가 보니까 그 도깨비가 나타난 거죠. 예. 그 씨름을 하자고 그래서 그 도깨비한테 씨름을 해서 치면 죽는 거고 예. 이기면 사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힘을 써서 씨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도깨비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제 날이 밝으면 도깨비가 사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몽땅 빗자루를 붙들고 밤새 씨름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해오는데
0: 요게 선생님 그 뭐 예를 들면 토테미즘이라든가
2: 그렇죠.
0: 뭐 애니미즘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처럼 상당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어떤 무속 혹은 신앙적인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런 인식 세계잖아요. 그렇죠. 네, 네. 궁금한 게 판소리를 즐겨 들었던 양반 특히 무반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식 공부를 하셨던 분들인데
2: 그렇죠. 네.
0: 이런 얘기를 듣고 즐겼을까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2: 근데 제가 알기에

0: 는 유교라는 것이 성리학이잖아요. 예. 예. 그건 논리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성 변화를 겪는가 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귀신 자체를 성리학하는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1: 네.
0: 그건 이제 공자도 귀신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네. 그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조선 시대라는 사회가 성리학자들만 사는 사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이란 말이에요.
1: 네네네네.
0: 정치 집권을 했던 그 정치 세력들, 유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이죠. 그저 유교 원리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민간에서는 불교라든지 또 무속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한 가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층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리학자들이라도 본인은 절에를 안 가죠.
1: 예.
0: 그렇지만 집안의 안 사람들은 다 절에 가서 시성을 드리고 다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집안에 병자가 나오면 굿도 하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말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인 그런 사고들을 하고 살았는데
1: 예.
0: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좀 관대하죠. 그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그 어떤 나라에는 보면 그 다른 종교 이단이라 그러면 막 싸움 붙고 난리가 나잖아요.
1: 사실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하니까.
0: 종교 전쟁 많이 예.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종교 전쟁 같은 걸 안 하는 것이 아마 그런 다층적인 어떤 사고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1: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적벽가가 화용도 타령. 이고 이 화용도 타령이 나오는 어떤 그 메시지나 세계관 자체가 이미 도교 신앙이나
0: 도교나 무속 신앙과
1: 관련이 관계. 있는
0: 예, 예.
1: 거고
0: 그리고 화용도 예. 타령 전체가 예. 전반적으로 이것이 그 병사들이 안녕을 비는 거란 말이에요.
1: 예.
0: 다시 말하면 군에 나간 그 전쟁을 겪는 병사들의 그 생사관 네, 같은 네, 것들 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존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존재가 바로 관운장이죠. 그래서 관우신앙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1: 네.
0: 그 관운장을 신격화한 노래가 바로 화용도 타령이고 그다음에 12작가 중에서도 적벽가라는 12작가가 있잖아요.
1: 네.
0: 거기에도 보면 관운장에 대해서는 극존칭을 써요. 뭐 하옵시고 뭐,
1: 예, 예, 예.
0: 뭐 하는 식으로 해서 관운장에 대해서는 신과 같은 또 인군과 같은 그런 존칭을 쓴단 말이야.
1: 예.
0: 조조는 이놈 저놈 하지만 네. 그것이 바로 관운장을 신격화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유교적인 어떤 이데올로기가 중첩이 되면서
1: 네네네.
0: 제갈공명을 영웅시하는 앞부분 또 삼형제의 그 우애 형제 간의 예. 우애를 또 중시하는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앞쪽에 나중에 전부가 된 것이지
1: 예.
0: 원바탕은 그 군사서름 타령하고 그다음에 적벽대전을 겪은 병사들이 화용도로 폐주하면서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관운장의 관대한 마음으로
1: 네네네.
0: 살아났다 그 얘기거든요.
1: 결국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한 노래이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국지연이라는 예. 소설을 판소리로 불렀다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테마를 가지고 왔지만은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야, 이거는 적벽가에 대한 어떤 관점이 대단히 달라질 수 있는
0: 예,
1: 그런
0: 본질적으로
1: 예.
0: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그 여러 수요층들이 있잖아요.
1: 네.
0: 지식인 계층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요층을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제갈공명을 영웅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중에 첨가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그 변강쇠 타령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변강쇠도 거기도 장승이 나오잖아요.
0: 그게 이제 장승을 패대다가
1: 예, 그래서
0: 나무를 하러 갔는데 겨울에 추우니까
1: 예.
0: 나무하기 싫으니까 길가에 서 있는 장승을 뽑아와서 그걸 예. 뗀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다 동티 입는 거죠.
1: 네.
0: 그렇게 동티를 입으면 그 동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1: 뭐 몸이 아프거나 죽거나 막 하게 되는데.
0: 신성모독이죠.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조조가 지금 장승타령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1: 그래서 조조도 동티를 입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나중에 관운장과 연결이 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해요. 장승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
1: 네네.
0: 그 얘기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그

0: 원래 장승을 잡아가지고 그 벌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1: 아, 그렇지. 나중에 다시 풀어주죠.
0: 네, 그러니까 그 방송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원장이 저절을 풀어주는 걸로 이렇게 결말이 나잖아요.
1: 네.
0: 거기에 대한 복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이 대목이 이제 요즘 부르는 어떤 적벽과 완창에서는 상당히 뒷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거의 말미 부분에 예. 있는데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이제 군사 점거 대목이 끝나고 이 이야기가 슬프게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좀 비장하게 진행이 되다가 이 장승 타령 대목에서 약간 좀 이렇게 흥청흥청한 그런 민요조의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0: 예.
1: 중중머리로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0: 지금은 그렇죠.
1: 예, 예, 이야기하거든요.
0: 그런데 이제 이 이동백 명창의 장승 타령은 지난 시간에 잠깐 들어보셨잖아요.
1: 예.
0: 중머리죠.
1: 네.
0: 중머리라는 것은 말하자면 가요풍의 노래 또 흥청흥청하는 예. 그런 노래 그런 진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장단이란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이동백의 장승 타령은 그 장승과의 대화 이것이 이제 중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되면서부터 판소리가 극장으로 들어오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권번에서 불린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그런 장소에서는 장시간 부를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 예예.
0: 극장에 가도 여러 사람이 차례로 나와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10분에서 20분 그 사이에 한 15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1: 네.
0: 한 대목을 부르면 되는 거죠. 앞뒤 뭐 안일이 좀 붙이고
1: 네네.
0: 그래서 한 대목을 부르게 되는데 그런 대목으로 선택되는 대목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극장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권번에서 부를 때의 상황에 맞게 그 음악의 음악적인 어떤 흐름 작곡 편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되면 판소리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노래의 성격을 갖게 돼요.
1: 아.
0: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저는 이제 그런 현상을 판소리의 가요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1: 일종의 저희가 고고천변 떼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0: 그렇죠.
1: 비슷한 거네요. 네. 네.
0: 그러니까 가요화되는 건데 이게 대중가요라는 뜻은 아니고
1: 네네네.
0: 독립된 음악으로서 그러니까 잡가라든지 민요처럼 이렇게 불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음악을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듯이 해야 되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서정적인 그러니까 서사적인 노래를 서정적인 성격의 노래로 변형을 시켜요.
1: 네.
0: 그렇게 해서 부르다 보니까 장단도 대체적으로 자진머리로 이렇게 서사를 엮어가는 장면을 중중머리처럼 중중머리로 바꿔가지고 흥청흥청하는 그렇게 잡가나 민요 분위기가 나게 이렇게 노래가 편곡이 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오늘 이동백 명창의 이 장승타령하고 오늘 후반에 임방울 명창이 장승타령을 편곡한
1: 네네.
0: 그런 노래를 하나 붙여서 비교를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1: 네.
0: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비교를 여러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잘 차근차근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중에서 노랫말 모음집이라는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면서 노래 들어보시면 더 좋겠네요. 1935년에 발매된 화용도 전집 중에서 장승타령인데요. 이동백의 소리 한성준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2: 장승이 무슨 말을 했구만. 물고 직신이냐고로 말을 했다지. 예예 아리리다. 천지가 있는 나무 좋은 팔자 많아지요. 벌궁에서 넌 단계 황하의 정자도 되고 요지압 접도 되는 서악무의 과시료

건걸요. 넌 나랑 살구나 뭐 공부자님 강단이요. 서서

당장 부자를 제 모르고 독해 드라비고 함부로 광광 귀에다가 제사요구 남은 것 청년하시의 하대비 얼굴인지 주박고 방울로 타락시용인 일이며 이 지금 날 사모풍대 우리정 장신이라 지형은 활용도라 끝! 시어드둥이 비서 말을 걸며 파리에서 도망할까 불핀폭 산난장신이 무신죄가 있다고 자부나라 그 오나라 이라로

0: 이동백 명창의 소리로 장승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명창 소리 들으니까 선생님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이제 뭐 군량식도 하고 농사를 지으니까 어려서부터 그 삽질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꾀가 나니까 부모님 볼 때는 이제 큰 삽으로 이렇게 하고 안 보실 때는 작은 삽으로 이렇게 푸는 척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판소리를 치면 이제 꾀목 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부위가 될 텐데 이동균 명창은 전체가 다 큰 삽인 것 같아요. 소리가.
1: 그러니까 이동백 명창의 소리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인상. 네. 이 어른은 소리를 하면서 놀면서 소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네. 노래하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놀면서 일하는 것 같죠.
0: 너무 숙련된 어른들 보면 네. 아무렇지 않게 힘 안 들이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일하시잖아요.
1: 근데 해보면 안 되죠.
0: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죠. 대단한 소리다라는.
1: 대가의 네. 모습이죠.
0: 네. 이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못 되고 세상을 떠나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월궁에 섰는 나무의 팔자 예. 이야기를 하죠. 이 달 그리고 이 요지의 벽도지 서왕모의 과실이요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그 뒤부터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교이 화초 좋은 나무 안기 적송 사랑허고.
1: 예, 안기 적송은 안기생 적송자. 네. 신선으로 유명한 그 무슨. 사람도 아니고 신선이죠. 안기생 적송자. 그 판소리 아주 자주 나오는 네.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앞에 교이화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이화초는 약간 와전된 말이에요. 교리화조입니다. 오. 그런데 이제 화조라는 말이 익숙지가 않으니까 화초로.
0: 그럴듯한데요. 화초라고 하니까 그럴듯한데 오히려. 예.
1: 그렇게 이제 연역이 된 거잖아요. 네. 교리라는 말은 배나무고요. 화조 그러면 대추나무예요. 이건 신선들이 먹는 과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나무나 대추나무가 아니고 신선들이 먹는 대추나무 그 대추는 참외만 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신선들이 먹는 과실나무 교리 화조 예. 이것이 이제 교리 화초로 와전된 겁니다.
0: 그래서 밑에가 그 다음 사설이 남명의 대추나무 억만년 장수하고 이렇게 네. 나오네요.
1: 억만년 장수하고 이렇게 장수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명이라는 말은 이게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소요유에 보면 그 북쪽에 있는 그 곤이라는 새가 날아가지고 붕새가 돼서 네네네. 남쪽으로 몇 마리를 날아간다는 얘기. 네.
0: 한 번에 날개짓에
1: 한 번 날개하면 9마리까지 네. 날아올라서 어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 바다가 남명이라는 바다라면 남쪽에 있는 바다다 이제 그런 예.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추나무 그랬는데 대추나무가 아니고 이것도 와전된 겁니다. 아. 대춘나무예요.
0: 대춘.
1: 예, 그 춘자가 무슨 춘자냐 그러면 나무 목변에다 봄춘자 쓴 나무예요. 예. 그렇게 대춘나무인데 아, 이 나무는 그냥 뭐 몇만 년을 뭐 8천세를 뭐 산다고 그러대요. 8천세가 봄이고 8천세가 가을이고 뭐 그런다 그러면 1년 살면 16,000년이잖아요.
0: 전체적으로 중국에 나오는 고사들 보면

0: 그 어떤 그 거짓말의 단위가 우리나라보다 좀 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나라가 커서 그럴까요?
1: 네. 남쪽 바다에 있는 대춘이라는 나무는 네. 8000년이 봄이고 8000년이 가을이다 그러니까 네. 뭐 이걸 몇만 년 산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사는지 그러니까 네. 그만큼 장수하는 나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0: 그리고 역양의 오동목은 스님군의 검은 고요. 이것도 예, 참 자주 접하는 사설입니다. 예,
1: 역양이라는 것이 이제 그, 그 역양 고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역양에서 나는 오동나무다 그 말이에요. 역양은 지명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이 역양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순임금, 연임금, 순임금 그 예. 시절의 그 도읍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는 그 오동나무는 순임금이 왜 남풍실을 검은고를 만들어서 남풍실을 예. 지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만들던 오동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양의 오동목은 오동나무는 순임금의 검은고가 된다니까 예. 순임금의 검은고가 되니까 얼마나 귀한 그렇죠. 나무냐 이제 예. 그런 얘기예요.
0: 노나라 살구나무 공부자님 강당이요.
1: 예, 이 노나라의 공자가 학문을 제자들에게 강론하던 곳이 행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나무 밑인데 행나무 밑이에요. 그런데 이 행을 은행으로 보는 수도 있고요.
0: 예.
1: 살구행이기도 하거든요.
0: 아, 저는 그래서 은행나무인데 여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여기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 성균관이라든지 네. 문묘 같은 데 가면 마당에 은행나무가 구멍이 네. 있잖아요. 지금 성균관에도 가면 엄청 몇백 년 된 오동나무들이 은행나무들이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지방의 서원 같은 데도 보면 은행나무들을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행단인데 그리고 은행나무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이게 살구행자도 되거든요. 행화촌 할 때 그 살구행이거든요. 그렇게 설이 있는데 어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살구나무는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0: 기록에 뭔가 열매에서 냄새가 났다 안 났다 이런 기록만 있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서산에 저 나무 자서 충을 표하였고.
1: 예. 자서는 이제 오자서의 이야기입니다.
0: 예.
1: 이 오자서가 부차를 도와서 그 참 원라를 치고 큰 공을 세웠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 오자서가 이제 참 말하자면 그 최고의 그 나라의 공신인데 이게 이제 신하가 이제 권력이 세지면 임금이 신하를 견제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자서를 모함하는 그 그 모함에 넘어가가지고 오자서에게 칼을 내려줘요.
0: 네.
1: 그래서 죽어라 그 얘기죠.
0: 네.
1: 그래서 오자서가 죽으면서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내 두 눈을 뽑아 동문에 걸어라.
0: 네.
1: 이 오나라 망하는 꼴을 내가 죽어서도 버리라. 그리고 내 무덤에는 나무를 심어라. 저 나무를 심어라. 가래나무라는 건데 이게 관을 짜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자라거든 그 오자서 그 부차의 관을 예. 짜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죠.
0: 그렇죠. 저주죠.
1: 예. 그러니까 시신을 가죽 푸대에다 넘어서 넣어가지고 강물에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참 영웅의 비장한 죽음이죠.
0: 예. 근데 그 이야기가
1: 예예. 예. 그렇게 서산이란 산이에요.
0: 예.
1: 저 나무 그랬는데 제라고 하기도 하고 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발음상의 문제예요.
0: 네.
1: 오자서의 충을 충신 오자서의 충성이 그 네. 나무에 배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0: 진나라 노송 나무는 오대부의 벼사라니.
1: 그 진나라 진시황의 얘기예요.
0: 네.
1: 진시황이 비가 오니까 이제 비를 피했던 나무가 있어요.
0: 네.
1: 그 나무에게 대부의 벼슬을 내려준 겁니다.
0: 약간 정이품 소나무 뭐 이런
1: 거 그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0: 예.
1: 사기 진시황 그 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0: 그런데 옛날 스님 왕들 그 일화들 중에 이렇게 나무와 관련된 거 보면 왕이 햇살이 비치니까 소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내려가지고 왕 얼굴을 가려줬다 뭐.
1: 그리고 가마가 걸리니까 가지를
0: 들어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정이품성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그 다. 왕조 시대에 신격화하는
0: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거겠죠. 선생님.
1: 왕권을 신격화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 오니까.
0: 그런 나무는 다 좋으나.

0: 그러니까 장승이 자기 신세를 이제 한탄하기 위해서 팔자가 좋은 나무들을 나열한 거죠.
1: 팔자 좋고 또 유명한 나무들을 예. 예를 들다가 그것까지는 못 되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네.
0: 그런 나무는 다 좋으나 같을 수는 없을 망정. 이내 일신은 대광판이나 바랬더니.
1: 대광판이라는 게 널찍한 나무판이다 그 말이야. 네. 보통 왜 저 칼국수 할 때 안반 있죠.
0: 네네네.
1: 그 국수를 미는 그, 그 안반. 떡을 칠 때 왜 떡매 네. 그 안반 뭐 그런 거 그게 이제 대광판이에요.
0: 어떤 무지한 놈이 방장부절을 제 모르고.
1: 방장부절이라는 것은 바야흐로 성장하는 나무는 자르지 않는다. 예. 나무가 한창 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잘라버리면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자라는 횟수는 자르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한참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잘못 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자기의 그 능력이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방장부절은 부절이란 말이 있는데 한창 자란 나무를 잘라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0: 도끼 두러매고 함부로 쾅쾅 비어다가 재사용하고
1: 재사용하고 모두 다 쓰고
0: 예. 남은 건 병연하야 제 할애비 얼굴인지 주먹코 방울눈 다락수염 웬일이며
1: 예. 거기에 남은 건 병연하야라고 나오는데 이것에 이건 지금 미상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동초 선생 김현수 창본을 보면 지우 목수 병력하야 이렇게 나오는데 지우란 말은 목수를 높여서 부를 때 지우라고 그래요. 네. 김목수 이목수 안 하고 김지우 이지우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무당을 만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김만신 이만신 이게 높여서 부르는 말처럼 지우라는 말도 목수를 높여서 부르는 건데 지우 목수 병력하야 힘을 합쳐서 이렇게 풀이를 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0: 네.
1: 제 생각은 지우 남은 건 병연하야 그런데 이 벽자가 도끼 벽자로 쓸 수가 있어요. 남은 것은 도끼질을 해서
0: 예, 예, 예.
1: 그렇게 풀이도 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좀 더 그 근거 자료를 찾아야 돼요. 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0: 지 하리비 얼굴인지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투덜투덜 하는 거죠.
1: 그렇죠.
0: 예. 예. 주먹코 방울눈 다락수염 이게 이제 장승 얼굴의
1: 외모죠.
0: 이치 없난 사모풍대 오리정 장승이라 지형은 화용도라 꼭 쓰여두니.
1: 예, 사모풍대 이건 전에 앞에 나왔었죠.
0: 네.
1: 그 벼슬아치들이 쓰는 네. 모자나 허리띠고요. 그리고 오리정 장승이라 지명은 화용도라 이게 이제 배에다 쓴 거다 이 말이에요. 네.
0: 입이 있어 말을 하며 발이 있어 도망할까. 불피풍우 선난 장승이 무신 죄가 있다고 잡아오너라 끌어오너라. 이런 오기 두었다가 운장님을 만나거든 큰일이나 도모해야 살 도리나 어려.
1: 예,
0: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1: 조조를 야유하는 거죠.
0: 네. 예. 불피풍우는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없다.
1: 그렇죠. 불피니까 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비바람을 몽땅 맞은 채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0: 귀가 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동백 명창이 중몰이로 된
1: 예.
0: 이 대목을 들었는데 아마 앞서 음악 들으시면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게 상당히 뭔가 이렇게 운율이 계속 반복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예. 노래라는 거.
1: 서사적인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0: 그런데 임방울 명창의 소리로 들을 이 천지만물가라고 되어 있는 생이.
1: 네, 이거는 임방울 명창이 편곡을 해서 부른 거예요.
0: 아.
1: 이렇게 천지만물 생겨날 때 하면서 첫 구절이 천지만물 생겨날 때
0: 예, 예, 예.
1: 그렇게 부르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제목으로 삼은 건데 중간에 기악 반주를 넣어가면서
0: 완전히 아, 민요네요 그러면.
1: 그렇게 들어보시면
0: 예, 예.
1: 예, 서사적인 내용이 가요화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의 장승 타령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0: 예.
1: 금방 무슨 뜻인지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옛날에 워낙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이 멀쩡한 음반을 못 구하겠어요. 그래서 잡음이 좀 날 겁니다.
0: 네. 임방울 명창의 소리고요. 신쾌동의 검은고, 김금함의 가야금, 박종기의 대금, 박태순의 장구장단으로 천지만물가 보내드립니다.

0: 임방울 명창의 소리로 천지 만물과 들었습니다. 신쾌동의 가야금, 김금암의 가야, 아, 신쾌동의 검은고, 김금암의 가야금인데 아마 김병호 선생님의 호이시죠.
1: 예, 맞습니다. 예,
0: 김금암의 가야금, 박종기의 대금, 박태순의 장구장단이었고 나오는 기악 그 사이 연주, 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히 들었던 봉장치의 어떤 느낌, 예. 선율 되게 비슷한 그런 것이네요.
1: 이제 예. 보통 그 당시에 대중가요가 중간에 간주가 들어가잖아요.
0: 예.
1: 이제 뭐 그런 것을 연상케 하고요. 그 임방울 명창이 부르는 장승타령의 첫 대목이 천지만물 삼계날짜 이렇게 하니까 제목을 그냥 천지만물가라고 제목을 바꿔놓은 거예요.
0: 네네네.
1: 그러나 이건 뭐 장승타령인 것은 뭐 분명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노래들이 이렇게 기악 반주를 넣어서 부르니까 민요의 한 소절씩을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0: 이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늘 전해주시는 음악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이 이 시절의 주요한 어떤 창작 방식이었다.
1: 그렇죠.
0: 이렇게 예. 또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노래 좀 가볍고 예. 재미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더구나 이제 기악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풍성한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대중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0: 예.
1: 그래서 저도 이 음반이 생각이 나서 비교를 하려고 음반을 여러 장을 찾아봤는데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좋은 음질이 아니라 이렇게 잡음이 나는 것을 들려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저도 어쩔 수는 없고요. 그러더라도 한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참고자료로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판소리가 점점 가요풍의 그러니까 잡가풍의 그리고 또 상당히 개명

0: 현화되는 창법을 구사하죠.
1: 사실 지금 들으신 노래에서 기악 연주 없이 노래를 그대로 붙여도 지금 현행의 어떤 장승타령과
0: 현행 장승타령은 여기서 기악 빼면 현행 장승타령이에요. 그런 식으로 음악이 변하는데 그러니까 이동백 명창이 부르는 장승타령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다르죠. 이거는 민요나 잡가를 듣는 느낌이 들고 이동백 명창의 장승타령은 그냥 이야기 듣는 거죠. 그래 판소리가 이렇게 성격이 변해간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예요.
1: 앞서서 이제 뭐 노랫말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라서 저희가 다음 기회를 노려보도록 할 텐데 그런 궁금증은 있네요, 선생님. 현재의 판소리와 또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앞서 있는 이 노래나 또 이동백 명창의 노래에서 보이는 노랫말들이 그 수준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뭐 적당한 단어가 생각은 안 납니다만 그런 것들이 또 보입니다.
0: 이동백 명창이 부르는 판소리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목들 어떤 대목은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판소리를 듣는 그 수용층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동백 명창이 활동하던 지역이 되게 충청도권이란 말이에요. 이 충청권의 판소리 수용층들은 대개 양반들이에요. 왜냐하면 경기 충청 지역에 이제 양반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또 그런 분들이 그 양반들이 판소리 명창을 초청을 해서 소리판을 이제 벌려서 들을 때는 그 양반 귀에 차게 귀에 성에 차게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노랫말도 어렵고 고사성어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중화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임방울 명창의 장승타령도 어려운 노랫말이기는 한데 그건 훨씬 더 말하자면
1: 불특정 다수
0: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고사성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 이거는 판소리 노상 나오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이걸 완전히 패턴화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이 듣기에는 훨씬 더 쉽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고사라든지 아니면 더 복잡한 고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패턴화된 그러니까 이런 걸 흔히 매너리즘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문장들을 많이 구사를 해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대중적이라고 할 수 있죠.
1: 노랫말의 다양성 자체를 다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임방울 명창의 소리로 천지 만물과 한 번 더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의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인천의 주대 소리 나무 타령을 박이섭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왕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정경용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술비 소리 보내드립니다.

0: 놀다 가면은 특실인가
1: 개야 나 솔리야
0: 참 울자야.

안전 동부 는 동부 실해졌다 새동부야 동부 이 폐가 윤회

장자 취재나 꺼내자. 못 낚으면은 상사가 되고 낚으내면 능사되고 이녀 상사 보로 맞이.

열 가지가 열리었고 상흥남산 강깍쟁이는 아구장 아구장 달렸구나 산아 산아 수향산아 온다고 백두산이다 이마

저 정도면 일이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정경용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여천 거문도에 줄 꼬는 소리였는데요. 앞서 들으신 주대 소리와도 연관성이 있죠. 술비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어지는 곡은 8920님께서 일찍 찾아주세요 했던 곡입니다. 아침부터 자진방아를 돌려라 이 부분만 생각난다고 제발 이 노래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들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자진방아 타령입니다. 그래서 자진방아를 돌려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방아 타령 자체가 여러 종류가 있고 보통은 이제 방아를 찌를 때 부르던 노동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보내드릴 방아 타령은 노동요가 아니라 이 말 그대로 감상용 노래였다고 합니다. 전문 예인들이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서울 경기 지방에 산타령을 하는 집단들, 산타령 패들이 산타령을 한바탕 부르고 나서 계속 노래를 이어 부를 때도 이 지금 들으실 방아타령을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찾아주세요 하셨던 노래는 자진방아타령인데 보통 이 긴 방아타령을 먼저 부르고 이어서 사설 방아타령을 부른 다음에 자진 방아타령을 부르게 됩니다. 한 묶음, 한 세트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따로 떼어서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죠. 노랫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자진 방아타령은 월령체라고 하죠.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각 달에 있는 세시 풍속들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방아타령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 시대 이 노래가 즐겨 불리던 시절에는 노랫말 내용이 너무 유흥적이고 통속적이다. 예. 그때는 이제 사회의 어떤 권력을 통속적인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나라에 슬픈 일이 있을 때 이 방아타령을 금지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현충일 같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연이나 이런 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걸 상당히 금기시하는 풍속이 지금도 저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랬다고 하네요. 특히 마을에서도 이웃집에 초상이 나면 이 노래는 삼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그만큼 이 노래는 유쾌하고 흥겨운 소리라는 그런 뜻도 되죠. 경기민요 방아타령 세트를 보내드릴 텐데요. 방아타령, 사설 방아타령, 잦은 방아타령. 슬픈 날에는 부르기를 금지했을 정도로 신나는

최은호의 소리로 경기민요 방아타령, 사설방아타령, 자진방아타령을 함께 들었습니다. 드디어 찾으신 8920님께서 아, 애환이 있을 때는 안 불렀다니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꾸벅이라고 인사 주셨는데 약간 그런 거죠. 친구들끼리 있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진 친구를 위해서 술자리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와서 보통 그럴 때는 친구라고 안 하고 놈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와서 야, 나 소개팅 잡혔다 우와 하면 눈치 좀 챙겨 할 때의 그 눈치가 이제 이웃과의 어떤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바로 애환이 있을 때 안 부르는 노래. 이게 참 눈치라는 게 약간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될 때가 있는데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이 적절한지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 이런 걸 또 읽는 능력이기도 하니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능력이지 않나라는 것도 우리가 옛날부터 갖추고 있던 능력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의 눈치는 그 어떤 말로도 번역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8분 7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이 녹성 김성진 명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악은 대부분 합주곡으로 연주를 하는데요. 대금은 독주곡 형태로 정악

정악을 자주 연주하고 대금 정악은 일찌감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금 정악의 기틀을 확립한 명인으로 바로 녹성 김성진 명인을 꼽곤 하는데요.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 때 궁중음악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하던 이왕직 악부 양성소에 입소를 하면서 음악 인생을 시작하게 되죠. 김성진 명인은 여러 스승에게 대금을 배웠는데 일제강점기 최고의 대금 연주자로 꼽히는 김계선의 가락을 이었고요. 1955년에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가 개설되면서 선생은 약 20년 가까이 제자를 키우는 데 전념합니다. 그래서 국악계에 내놓으라 하는 대금 연주자들이 모두 김성진 명인의 제자였던 때가 있었고요.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대금 정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성진 명인의 대금 연주를 가리켜 태산의 무게에서 샘솟는 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정악 대금을 잡으면 그때부터 김성진 선생은 속세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다는데요. 특히 대금 정악의 상징적인 곡이죠. 이 상령산과 청성곡의 특유의 변주를 섞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따라올 연주자가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선생은 선배인 고 억만이 손수 만들어준 대금을 50여 년 동안 줄곧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음원도 그 대금으로 연주를 하신 것인지 궁금하네요. 김성진 명인의 연주로 청성곡 준비했는데요. 1962년에 녹음이 된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962년에 나온 청성곡 들었는데요. 김성진 명인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연주자들이 들어도 참 그 벽을 둔 한계를 느끼는 같은, 예, 무릎을 탁 치는 게 아니라 무릎을 탁 꿇게 되는 그런 연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곡은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판소리 흥보가 뭐 여러 바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동초 김현수 명창이 만든 동초 제 바디의 흥보가 들어볼 텐데요. 보통 이제 흥보가 보면 흥보 박타는 대목 그리고 이제 제비가 놀보가 그 흥보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비를 후리러 가는 대목까지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동초 김현수 선생의 흥보가에는 놀보가 그래서 박을 타는 대목까지 그래서 나중에 놀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개과천선하는 대목까지 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디보다 실제로 완창할 때도 상당히 그 길이도 긴데요. 놀보가 박을 타면서 여러 작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 인물들이 뭐 예를 들면 상혁군, 그 다음에 능청랑 대목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당패, 초라니패들이 나와서 또 놀부의 돈을 싹 긁어가는 뭐 그런 대목도 있는데 마지막에 일곱 번째 박에서 장비가 등장을 합니다. 난데없이 장비가 등장하니까 많은 분들이 왜 장비가 등장하지? 그냥 무서운 인물이라서 그런가 생각하실 텐데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관되는 지점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삼국지에서 장비가 뭐 유비, 관우 장비 다 그렇습니다만 우애를 대단히 중시하죠. 형제간의 우애, 의리를 대단히 중시하는데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서 놀보를 이렇게 혼내는 장면. 예. 그리고 장비의 출신이 연인 장익덕이라고 나오는데 연나라

사람입니다. 한문으로 연나라 연자를 쓰는데 그 연나라 연자가 제비 연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장비가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비의 외형에서 장비가 제비 꼬리 모양의 턱을 가졌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서도

여기 꼭 박탱이 뼉 벌어지며 지원 대장에 나오나디 신자에 방포일성이 꼭 박탱이 뼉 벌어지며 지원 대장에 나오나디 신장이 발적이요 얼굴이 먹장 같고 표범머리 제비턱에 고리눈 다박 시험 황금 두고 세짜가모 장팔사모 장장을 두루에만 들고 공개 같은 큰 소리를 백녀 같이 두드려라며 예지놈 놀부루만 네가 나를 모르리라 천하가 말세되어 삼국시절의 문물을제 주관장 세영에 돈에게려고 한세를 바로잡지 천하의 회에 가득 삼형제 중에 말세되어 오호대장의 둘째되던 다군다 장의 떡을 아느냐 모르느냐 복을 내어 참받아 지렛도 도통하니 벼락이 떨어진다 방타던 사군들은 창자 터져 죽은 놈이 여러 명이 되는 판이오 놀버는 온매백산 끼지어라 장군 앞에 뒤쳐지는구나 내지놈 놀버야 천하에 중한 것이 형제밖에도 없거늘 내 놈은 괴놈으로 친고륙인 내 동생을 구박촉출하였으며 평생 행한 일이 남에게 못할 일만 가려가며 허여왔고 더구나 비금중어 백공의 해가 없고 사람을 별로 따라 죄없는 재배하던 무지한 욕심으로 생다리를 꺾어놓고 본받고자 후원했으니 그죄 어찌 속나와야 내 본시 생긴 모양 제비턱을 가졌기로 항상 제비를 사랑터니 그 말을 들은 즉시 불꽃 같은 내 성미에 제비왕께 자원하고 내주기로 여기 왔다 제비다리 꺾어놓던 내 목도 오늘 꺾으리라 장창을 벗 들었으나 놀보는 이미 뻗어버려 송장의 침주기로 아무 대답 없는지라 그때 마당쇼가 진즉 흥보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했겠다 흥보가 이 소식을 듣고 천방에 쭉 달려와서 장군 앞에 엎드지며 아이고 장군님 살려줘 비난이다 비난이다 살려줘 살려줘 장군님 비난이다 형주가 만사무석 죄주심에 마땅하오나 형제는 일시의 원망 형이 만일 죽고 보면 한쪽 악병신 몸이 살아 부어두니까 흥부한 엄동 맞아 지경 형무어뒤를 딸기 없어서 장군이 이 말 듣고 신름없이 청을 놓더니 흥부를 바라보며 눈물 짓고 거는 말이 흥보시여 감격하오 한종실 유황숙과 늠름한 관공님과 우리 삼인의 도원들이 한실을 협보거다 우리 중형 관공께서 유몽한대 별세거시비 나 죽은 혼이라도 철천지 하니

0: 하시는 불청무도 그 향하게 시종일 공경하니 나도 중향을 생각하며 눈물 감장할 바를 모르겠나이라. 뭐 손길을 부여잡고 못하겠소 못하겠소 욕투서에 끼기라더니 흥보시오 덕행으로 참아지 무언을 보풀겠소 죄업하며 작별하고 두어가렴 물러서더니 진홀불기운 간구였네. 장군은 떠났으나 돌보는 연영 죽어 꽝꽝 얼은 동태뻔으로 전신이 이미 굳었는지라 흥부가 방성 통곡하며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가 환혼주를 가져다가 돌보 입에 떠넣으니 살살 맥이 돌아들어 다시 회생되었겠다. 돌보 간신히 정신 차려 가산을 둘러보니 초상 진뒤도 아니오 이런 말을 기지 없 초석거리 쌀 한 줌과 엽전 한 푼이 없는지라. 돌보 안 돌보 계집 그제야 사람 마음이 들었던지 얼굴을 바로 들어 흥보 내외도 못 바라보고 다시 그 자리에 엎드러지더니 저주를 섬기면서 방성 곡을 흐르는구나. 돌보가 그날부터 괴이 개과 전선하여 어충신 행독경으로 대인정불 진실하고 흥보와 착한 마음 극진히 형으로 하며 저 시간 반분하여 향후 제공 지내는 양 뉘아리 부르고며 뉘아리 칭찬하리 구원하 남은 목이 천고에 주지언 빛났더라. 그 뒤야 뉘아리지요 언제 부군이나 고수 발도 아플 것이요 김현수 목도 아플 지경이니 구질도질.
1: 김현수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일곱째 박에서 장비 나오는 대목부터 놀보가 개과천선하는 대목 끝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개과천선 할 일이 없어도 장비가 나오면 뭔가 거리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감룡 명인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아마도 이 메나리토리를 구사하기 위한 어떤 가장 적당한 성조를 지니고 계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소리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가 무형유산을 대표하는 두 전통춤, 승무와 태평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2016 국가 무형유산 승무 태평무 보유자 연합 공개 행사가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승무 보유자 최상묵 명인과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 명인이 함께하는 연합 공개행사입니다.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는 보유자뿐 아니라 이수자와 전수생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각 종목의 전승 현장과 예술적 깊이를 함께 보여줄 예정인데요. 특히 양성옥 명인의 강선영류 태평무와 최상묵 명인의 임해방류 승무를 실황 연주와 함께 직접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태평무가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품격 있는 춤이라면 승무는 절제된 몸짓과 깊은 내면의 울림이 돋보이는 우리 전통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요. 이와 함께 강선영춤 본, 장고춤, 한량무, 그리고 건무와 살풀이춤 등 다채로운 전통춤 무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해보세요. 청년 예술인들의 열정과 개성이 담긴 무대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열리는 2016 더 임팩트 공연이 6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더 임팩트는 청년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작품과 무대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 27일 토요일엔 크로스오버 앙상블 비벤의 단독 공연 흥, 한, 멋이 펼쳐지는데요. 이 비벤은 국악과 클래식, 크로스오버 음악을 바탕으로 전통의 정서와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담아내는 청년 예술인 단체입니다. 이어 28일 일요일엔 거문고 연주자 박나해의 독주회 6줄의 작은 숲이 이어집니다. 거문고의 6줄에서 펼쳐지는 섬세한 울림과 깊은 음색을 통해 전통악기가 들려주는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청년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무대 2016 더 임팩트와 함께 주말 오후 색다른 음악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람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한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수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김희수

아트센터 스페이스원에서 2016 스페이스원 대관지원 6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스페이스원 대관지원 사업은 전통 예술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이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실험을 더한 작품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6월 24일엔 누보의 비움의 비상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밀도를 주제로 가야금과 아쟁 두 현악기의 음향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무대인데요. 전통 현악기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 6월 27일엔 살롱드 파주의 전통의 숨, 오늘의 울림이 펼쳐집니다. 전통 성악과 기악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익숙한 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엔 빈빈정 세상 만물 이야기꾼의 악착동자가 이어지는데요. 전통 설화 악착보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판소리와 탈춤, 사물놀이, 신체 표현이 어우러진 복합 연희극입니다. 아,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열리는 공연이지만 음악과 연희, 창작극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담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스페이스원 대관지원 6월 공연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오해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적이 있으신가요? 유명한 작곡가와 가수 사이에 20년이나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받았던 일화가 방송에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가수가 작곡가에게 곡을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작곡가는 시간 되면 곡 하나만 써봐달라는 가수의 말이 그냥 어느 작곡가에게나 쉽게 던지는 말처럼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굳이 자신의 곡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 거절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가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작곡을 부탁한 것이었고요. 혹시 부담될까봐 일부러 담백하게 이야기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무게를 덜어 이야기한 게 배려일 수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겐 묵직한 진심이 와닿지 않아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것. 말 한마디로 마음이 전해지기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 한마디로 섣불리 누군가의 진심을 속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신한별의 노래로 그래도 괜찮아 들으면서 6월 17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말 한마디로 진심이 전해지긴 어렵다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오프닝에서 들려드린 가수와 작곡가의 일화는요, 바로 김한선님과 JYP 박진영님의 일화였습니다. 그동안 미디어에 비춰져 온그두 사람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요, 상대가 부담 느낄까봐 최대한 담백하게 이야기한 게 김한선님의 배려였다는 것도 알겠고요. 근데 그런 담백함이 박진영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좀 약했을 거라는 것도 왠지 알것 같죠. 지금은 당사자들끼리도 오해가 풀렸으니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수 있었겠지만요. 세상에 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들이 얼마나 많고 또 그로 인해 멀어져서 끝내 풀리지 못한 관계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어쩌면 세월이 흐르고 인생 내공이 깊어진 만큼 이해의 폭도 넓어져서, 아, 그때 그 사람의 진심은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 깨달음이 너무 늦어서 이미 회복되기엔 너무 멀어진 관계들도 있겠죠. 오늘은 그렇게 말 한마디로 빚어진 오해와 뒤늦은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뒤늦게 오해가 풀린 경험담도 좋고요. 끝내 풀지 못해서 아직도 진심이 궁금한 누군가의 마음이나 이제는 알 것도 같은데 이미 멀어져 버린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오해와 이해, 그 사이 어디쯤에서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해바라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방송.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해주셨네요. 아유, 기다린 이 시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자,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해주셨고요. 김영기님께서 날씨는 더워도 만나와 함께하면 저녁 시간만은 시원한 느낌이에요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네, 준비한 음악들 시원하게 들으시고, 아, 오늘도 정말 더웠죠. 네, 오늘 저녁 시간 시원하게 우리 함께하면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9249님께서요. 저는 친구에게 안부차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부재중 전화를 받으면 연락이 올 텐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야 하나 하지 말까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한 번만 더 하자 쪽으로 기울어서 전화를 했어요. 반갑게 전화를 받는 친구 폰에는 저의 전화 기록이 없었다고 해요.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으면 혼자서 소설 한 편을 창작할 뻔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경험들 정말 많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종종 있는데, 아니, 저는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그쵸? 아,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아, 다시 전화가 안 와서, 혹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아, 이렇게. 저의 일과를 되짚어보게 되잖아요. 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요. 전화가 분명히 안 찍혔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통화하게 된 경우 있습니다. 진짜 9249님 말씀대로 다시 전화 안 하셨으면 오해가 생기실 법도 했네요. 그쵸? 드들강님께서요. 쉽게 내뱉은 한마디의 말이 남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혼자의 흥얼거림이 아닌 상대와 대화할 때는 단어와 또 어휘를 골라서 대화함이 서로에게 기분을 좋게 합니다. 서로의 존중함, 풍성한 우리들의 만나의 멋과 아름다움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나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요. 이 어휘를 좀 골라야죠. 그렇죠? 네. 최대한 한번더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네,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덥네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요. 수요일 저녁 만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말을 또 너무 가리지 않고 해서 생기는 오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말을 너무 안 해서 생기는 오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적정선 맞추기가 근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0: 어디내요?
1: 토선생을 예방하라. 여자를 보고는 코끼 취기가 올라 한껏 논이 났니. 때마침 도복을 위하여 승웅 동료가
0: 낙자하고

최재구의 노래로 가자 가자 듣고 왔습니다.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공연 선물이 있죠. 자,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서 열리는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공연인데요. 음악공장 노을양과의 협력으로 꾸며지는 이 작품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삶과 감정을 서로 다른 음악 스타일의 아리랑으로 풀어내는 공연입니다. 음악공장 노을양은 영화 원앙소리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민소윤을 주축으로 2018년에 결성된 그룹이죠. 이번 공연엔 노을양 멤버들 뿐만 아니라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과 청소년 가야금 병창 3인, 그리고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각각 대표할 이들의 협업으로 세대별 목소리를 더하고요. 배우 황석정이 사회를 맡아 관객의 몰입을 이끌 예정인데요.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자, 그리고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0: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3033님께서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 들어가게 된 직장은 장애인에 대해 이해를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쵸? 네. 새 직장에서 즐거운 일들 많으시면 좋겠어요. 2755님께서요. 딸한테 말할 것. 며느리한테 해서 오해했던 일. 나중에 진짜 오해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요. 친구가 자기 딸 결혼식 간다고 오라고 했는데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 축의금을 조금 보냈어요. 처음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 세 번까지 했는데 전화 안 받고 안 와서 지금은 끊겼어요. 해주셨네요. 이건 어떤 오해가 있으셨을까요? 그 친구분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거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랑 끊긴 지 10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연락 없고 저도 안 해서 연락 끊겼어요. 제 생각엔 아마도 축의금이 작아서 서운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식은 못 갈 수 있었는데 축의금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답답하잖아요. 근데 축의금을 지금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는 상황이어도 축의금으로 마음을 이렇게 대신해 주신 건데 그 친구분도 조금은 더 너그러우시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이게 남편분하고는요, 간난이님, 꼭 이 대화의 화법을 조금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7237님께서요, 30여 년 전 절친 4명이 있어요. 사소한 오해로 친구랑 소원해졌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딸 결혼식이 있어서 어렵게 친구한테 문자로 알렸더니 와줬어요. 아무 말 없이 서로 묻지도 않고 그 이후 그 친구 아들 결혼식에도 다녀왔어요. 먼저 손을 내밀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해는 오래 가지고 살지 말자 반성도 했답니다. 내 친구 점수가 고마워. 우리 우정 죽을 때까지 하자.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우, 너무 해피엔딩이라서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쵸? 아, 이런 오해는 정말 되게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쵸? 결국에는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될까? 아니야. 그 친구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하느라 시간 흘려보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2630님께서요. 보미님, 저희 아버지는 작은 오빠는 아들이라서 늘 걱정하고 신경 쓰는데 정작 막내딸은 신경도 안 쓰고 무심하셨어요. 그게 내심 서운하고 싫었는데 나중에 아버지 장례식 때 막내 이모가 그렇게 경옥이 칭찬을 많이 하셨대요. 경옥이는 산에 던져둬도 잘 살아라고요. 지금은 이해돼요. 아버지는 작은 오빠가 제일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너른 마음이 또 이렇게 있으셔서 모든 걸 다 품으신 겁니다. 사실은 그때는 서운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아유, 이렇게 해피엔딩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5259님께서요. 저 요즘 문자 안 보낸다고 안 듣는구나 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꾸준히 듣고 있어요.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우리 뭐 문자를 꼭 해야지만 청취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쵸? 우리의 텔레파시는 늘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추다의 차지스의 좋다 잘한다 좋다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 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5259님의 신청곡입니다. 추다의 차지스의 좋다 잘한다 좋다.
1: 학들아도 아주 심하다.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허자 누나 포미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 우리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이 있는 날이라고요?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그날이 마침 우리나라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단오이기도 하잖아요. 예로부터 천중지가절이라고 불려온 좋은 날이니 우리 선수들도 더 좋은 기운으로 경기를 치를 거란 예감이 들지요. 자, 그런데 이 단오날 만들어 먹던 절식 중에 앵두화채가 있었던 사실 아시나요? 이 무렵이 앵두가 제철이고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이기도 하니 제철 과일로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은 게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였던 거죠. 그런데 꼭 앵두로만 화채를 만들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즘은 제철이 따로 없을 만큼 다양한 과일들을 풍성하게 구할 수 있고 또 과일 말고 다른 부재료를 추가해서 더 맛과 영양이 풍부한 화채를 얼마든지 응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겠지요. 잔뜩 만들어서 단오날 한 사발씩 나누면서 월드컵을 응원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21세기형 단오 화채 콘테스트를 열어볼까 합니다. 그 옛날 오미자 국물에 앵두를 띄워 화채를 만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단오의 좋은 기운을 상징하면서 맛과 영양도 풍부한 화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떻게 화채를 만드실지 그 레시피를 적어서 샵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다원예술그룹 예화의 연주와 노래로 사랑가 듣고 올게요.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 보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 어째어 보여. 네가 널 다려 날 묶여 보 달라더냐. 네 양팔만 네 어깨 위에 얹고 징검 다니다 보면 그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때여 춘향이가 도련님을 놓고 원하니

자원예술그룹 예화의 연주한 노래로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가사에도 화채가 나오네요. 그렇죠? 자,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봄이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명 띄워서 산딸기 고명 띄워서 후식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즐거울 표정이 눈에 선하네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어딘지 진짜 금요일도 맛있잖아요. 그렇죠?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저는 요리는 잘 못하고요. 라면은 제일 잘 끓여 먹어요. 일단 즐거울 표정이 눈에 선하네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어딘지 진짜 금요일날 개 타신 분들 계시네요. 너무나 맛있겠습니다. 그쵸? 자 7237님께서요. 미숫가루에다가 수박을 스푼으로 떼어내고 얼음 띄워서 꿀 3스푼 넣으면 끝납니다. 더운 여름엔 달고 고소한 수박 미숫가루면 좋다고 올려주셨네요. 아유 미숫가루에다가 수박을 띄워서 화채 만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렇죠? 자, 꽃분네님께서요. 화채요? 수박에 얼음 넣고요. 우유 타서 먹어요. 맛있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우유가 들어가는 것도 또 맛있죠. 고소하고요. 그렇죠? 자, 윤혜성님께서요. 꿀물에 앵두 살과 살구 살을 뜯어서 시원하게 수치리떡과 먹으면 수리치떡과 먹으면 아유 그만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앵두 살과 살구 아우 살구 살 뜯어도 이거 새콤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꿀물에 달큰하게 그렇죠? 자 2755님께서요. 우리 집 화채 참외 깍둑 썰고 오렌지 맛 탄산 음료하고 얼음 동동 띄워갖고 드신다고. 이 사실은 화채 국물이 참 별미잖아요. 이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 있네요. 우유 넣으신다는 분들, 꿀물 넣으시는 분들, 오렌지 탄산 음료 넣으시는 분들. 아이고 많습니다. 그렇죠? 미숫가루 또 있었고요. 그렇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만의 단호 화채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보미자의 화채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국악의 숲의 노래로 영동 과일 타령 듣고 옵니다.

0: 국악의 숲의 노래로 영동 과일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보미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21세기형 단호 화채 콘테스트에서 네, 이 콘테스트에 여러분께서 실력 발휘해주고 계신데요. 자, 보미자의 레시피도 좀 공개해봐야겠죠. 화채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넣으면 그게 또 나만의 화채지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수박이거든요. 일단 수박은 꼭 넣고요. 그리고 사이다에 우유 섞어서 많이들 화채 만들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번엔 건강에도 좋은 코코넛 밀크를 섞어볼까 해요. 그럼 뭔가 동남아로 여행 온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고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8849님께서요. 저는 여름철 두유를 이용해 미숫가루, 바나나, 수박, 참외, 견과류 넣어서 식사 대용으로 마셔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것도 맛있겠습니다. 자, 9249님. 여름에는 수박을 능가하는 과일은 없는 것 같아요. 수박은 수박 자체로 먹어도 맛나지만 화채로 만들어 먹어도 맛나요. 수박에 우유, 사이다 넣고 만든 화채, 용기는 수박에 담아 먹어도 시각적으로도 맛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수박 속 파내고 거기다 화채 먹어도 맛있지요. 2379님께서요. 단호화채라 어찌하면 만날까요? 일단 여러가지 화채, 수박을 동그랗게 파내고 방울토마토랑 펄, 팥빙수 떡이랑 과일 후르츠 좀 넣고 사이다 우유 좀 부어서 얼음 둥둥 띄어서 예쁜 화채 그릇에 올리면 더 맛있어요. 더운데 진짜 침 넘어가네요. 저 단호날 꼭 해먹어야겠어요. 축구 응원하면서 시원하게 먹고 싶네요. 해주셨고요. 7315님께서요. 메론에 식혜를 넣어서 먹으면 최고입니다. 오, 이것도 독특하네요. 그렇죠? 자, 0898님께서요. 딸기가 쌀때 담궈둔 딸기청에 사이다와 수박, 참외, 여름 과일 넣고 시원하게 얼음 동동 띄어 과일 화채 만들어요. 딸기청은 딸기 잘게 썰어서 설탕과 딸기를 1:1 비율로 달큰하게 만들고요. 아이고, 이 청 만들어 놓은 걸로 시원하게 타먹어도 맛있겠습니다. 그쵸? 자, 0389님께서는요. 우리 집 화채는 고구마 날거에 포도같이 콜라에 둥둥 떠서 먹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고구마, 생고구마를요? 아, 이것도 근데 좀 사각사각하니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요. 어떤 분은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경복궁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경복궁에 와 있습니다. 옛날 세종대왕이 특히 앵두를 좋아해서 그의 아들 문종이 세자 시절 궁에 직접 앵두나무를 심고 가꿨다는 이야기가 실록에 전해지는데요. 지금까지도 경복궁 곳곳에서 이렇게 앵두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앵두가 빨갛게 익어가는 단오 무렵에는 세종대왕도 이 앵두를 넣은 화채를 드셨겠죠. 아직 단오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날씨는 벌써 한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대구 군위와 경북 경산, 예천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까지 발효되겠는데요. 이 지역은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시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호남, 영남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춘천, 청주 31도, 창원 29도, 안동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양다연의 노래로 6, 7월 흐린 날 8849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8849님께서요. 저는 친구로부터 사소한 일로 상처받았는데요. 몇 개월 뒤에 만난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평온한 태도에 또 한 번 상처받았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오해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풀지 못한 채 서로 소식 없이 지내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 친구 소식이 궁금하지만 인연이 여기까지라 생각하고 더 이상 속상한 마음 내려놓는 게 맞겠죠? 항상 이해는 어려운데 오해는 참 쉬워요. 신청곡 양다연 어린이의 6, 7월 흐린 날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일단 신청곡은 띄워드렸고요. 네. 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죠. 그쵸? 나는 상처받았는데 상대는 태연한 거. 근데 이게 그냥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맞는 거, 성격도 그렇고요. 대화를 이렇게 오고 가는 그 속에서 나랑 좀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런 관계가 또 계속 지속되면요. 이게 안 맞는 채로, 성격이 안 맞는 채로 계속 관계가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상처받는 쪽만 받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8849님 그냥 네, 좀 마음 털어버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루님께서요. 처음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새싹사연 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어릴 적부터 쌓여온 상처에 대해 1월에 엄마와 대화하다가 더 오해가 쌓여서 말을 안고 지내왔는데요.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상의하는 김에 오늘 다시 이야기를 몇 마디 나누며 풀었어요. 가족이어도 서로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 이해는 이해를 낳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란 참 어렵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 간에 가장 많은 오해가 쌓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가장 많은 어떤 주제로 또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다양한 오해들이 아주 사소한

오해들이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참이 가족 간에도 관계가 어렵지요. 우리 바람바람님께서도요. 오늘은 퇴근 완료하고 문자 남겨요. 일을 하다 보면 표현 안 하시고 그냥 자네가 알아서 해달라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CF 카피가 생각나네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가 아닌 전혀 할수 없어요. 표현하지 않고 상대에게 다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독심술을 익히지 않는 이상 이룰 수 없는 경지인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항상 말로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겠어요. 우리 마눌님 잘 알겠지? 제일 흔히 듣는 말인 딱 보면 모르냐? 네, 딱 봐도 몰라요. 풀어서 잘 말해주세요. 집안에 계시는 유일한 여인의 마음은 더 모르겠군요.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여. 한편의 시가 아닌 설명문으로 대화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가족 간에도 정말 표현해야 됩니다. 아유, 이거 진짜 딱 보면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쵸? 표현 많이 하시고요. 사소한 대화도 항상 자주자주 나누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1부 끝곡 띄워드릴 시간이에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 안은경의 피리연주로 바람이 되어라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이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곽동현의 노래로 새로 그린 아리랑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5회와 2회 그 사이 어디쯤에서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서 열리는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공연 티켓 선물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1716님께서도 저도요 출첵합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늘 국악방송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국악방송이 점점 더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량거무님께서요. 라디오 청취자로서 오해하는 경우 있잖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신청했는데 꼭 그 노래는 비껴간다든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섭외가 잘 안 된다든지 하면 별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제작진과의 관계가 혹시나 안 좋은 건가 아니면 그 아티스트가 혹시 뭔가를 잘못했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이런 오해들은 오래 안 가서 금방 풀리기도 해요. 착각은 짧고 오해는 길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오해는 적당히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거 오해보다도 사랑 아닌가요? 그렇죠. 아유, 청취하시는 라디오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런 것 같습니다. 간단이님께서요. 연락 끊긴 친구는 꼭 자기 아쉬울 때만 연락하고 제가 아쉬울 때는 안 오는 친구였어요. 축의금 돌려받을 생각 없이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보낸 거였는데 그해 저희 아들도 결혼하는 거 알면서도 연락 없었고 저도 연락 안 했어요. 그래서 끊기긴 했는데 아쉽진 않네요. 그 친구 마음을 알기에 저는 할 도리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배려심이 없는 친구 같아서 저도 연락 안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관계라는 게 항상 쌍방으로 예, 양방향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조금 일방적인 것 같아서 내가 힘든 관계는 또 그렇게 네,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그거 사실 다 자기가 느끼잖아요. 이게 일방형인지 양방형인지 그런 거예요. 그렇죠? 8888님께서요. 보미님은 문자도 정말 맛있게 전달하시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맛있게 들어주시니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밖에 있어서 레시피 참여를 못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2부 즐겁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퓨전 국악밴드 두물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이산저산꽃.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맏형 구본길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대한펜싱협회는 지난달 인천에서 열린 SK텔레콤 그랑프리 대회 이후 구본길이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2008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한 구본길은 2012 런던, 2020 도쿄, 2024 파리올림픽 등 세 차례 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 획득에 기여했습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선 종목 로테이션으로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빠졌으니 사실상 남자 사브르 단체전 3연패를 일군 주역이죠. 아시안게임에서도 구본길은 통산 6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는 올해 9월로 예정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을 목표로 올 시즌에도 훈련을 해왔지만 세계 랭킹에서 밀리면서 대표팀 은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본길은 이번 시즌 국제대회를 뛰면서 매번 한계를 실감했다고 털어놨는데요. 펜싱의 흐름과 판도가 많이 바뀌었고 피지컬 등에서 젊고 새로운 펜싱이 느껴졌다며 SK텔레콤 그랑프리를 마쳤을 땐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극마크만 내려놓을 뿐 펜싱 칼 자체를 내려놓은 건 아닌데요. 구본길은 현재 부산광역시청 소속 선수로서 전국 체육대회 등 국내 대회에는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아르망상블의 연주와 노래로 카프리치오 포 웨스트 몽금포 타령 듣고 왔습니다.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준 고본길 선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은퇴 후에 부담은 내려놓고 편안하게 펜싱을 즐기면 좋겠네요. 1415님께서요. 편안한 목소리로 늘 긍정적인 보미쌤을 응원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감사합니다. 9249님께서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왜 제 사연은 소개를 해주지 않으세요? 라는 불만이 들어간 문자 소개를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방송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도 문자를 보내고 나면 저의 문자 소개가 될까? 더욱더 귀를 쫑긋해서 듣게 되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귀 쫑긋 하셨죠, 지금? 8920님께서요. 새싹 사연 주셨는데.

어머, 몽금포탈이 형 처음 듣는 버전이네요. 새로운 느낌 좋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요즘에 뮤지션들은 정말 여러 가지 감성으로 네, 우리 민요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승승장구님께서도요, 구본길 선수 수고하셨어요. 끝곡도 멋지네요. 내일은 열심히 참여할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지요? 범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산딸기 화채 단오날 준비하신다는 영양사님,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셨습니다. 9612님께 떡 선물 세트 드리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8849님 그리고 0898님께 보내드립니다.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는 1255님께 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17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쿡악의 연주로 당신에게로 분다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보미였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0: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아,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이제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2: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 홍한 젊은 열을 나온 자만 빼어 두고 죽은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지 마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요, 지휘자는 늘 관객에게 등을 보이고 서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특이한 일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자리인데도 정작 자신은 앞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연주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좋은 리더란 가장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빛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응원하며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께 이 말을 전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남민호 기슨 씨의 한수정이 곡을 붙인 작은 사랑 노래 테너 이재욱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수십 명의 소리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오케스트라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멋진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지휘자는 수십 명의 연주자를 마주하는데요. 96살 나이에도 여전히 하루에 7시간씩 지휘자 지망생을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들의 스승

김소월 시 장동인 작곡 님의 말씀 국악인 김현진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수영 시 조용진 작곡 누워있는 시인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국악인 김현진의 노래로 들으신 님의 말씀,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누워있는 시인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용호의 시 저 구름 흘러가는 곳에서 뽑았습니다.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가 없는 하늘 위에 별빛도 흘러가라. 황홀한 날이 와서 찬란한 보금자리 날 오라 부르네.

메조 소프라노 김학남이 부른 김용호 씨, 김동진 작곡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298번님께서 저녁 먹은 설거지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라디오 듣습니다. 나이가 있어 우리 국악 그리고 가곡이 좋아 자주 듣습니다. 오페라는 비싸서 엄두가 안 나는데 이벤트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길병민, 시간에 기대어 신청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당첨자가 발표되었죠? 0298번님, 모레 공연 재미있게 보고 오시고요. 길병민의 시간에 기대어는 아쉽게도 음원으로 발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병률 씨, 노용심 작곡, 꽃대,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하나운 씨, 최삼화 작곡, 보리피리, 소프라노 이정희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목소리로 들으신 꽃대 소프라노 이정희가 부른 보리피리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 다른 악기가 함께하며 조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수많은 인연과 마음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두고 악양루에입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을 통해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서울 도남원고학당의 산조대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산조대전 준비했습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더 특별하게 기획된 서울 도남원고학당의 산조대전은 2021년에 시작된 산조전문축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열렸는데요. 올해의 큰

주제는 바로 확장이었습니다. 명인들의 오래된 성음과 그 가락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연주자들이 다시 해석하고 또 산조가 시민과 창작, 병주와 새로운 악기 편성으로 더욱더 확장되면서 넓어지는 여러 무대를 보여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1일 본공연에 해당되는 공연 실황 준비했는데요. 이날 3명의 연주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거문고 연주자 권민정, 대금 연주자 김철환, 거문고 연주자 주윤정 이렇게 올랐는데요. 오늘은 대금과 주윤정의 거문고 공연 중심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있는 곡은 대금 연주자 김철환이 선보였던 원장현유 대금산조입니다. 원장현은 김동진에게 전수받은 짧은 산조를 토대로 하여 한일섭에게 구음으로 배운 한주한유 대금산조를 그 이에 추가하여 자신만의 산조를 만들었습니다. 1950년에 태어난 원장현이 이렇게 산조를 처음 만들어서 발표했던 때가 1985년, 그러니까 그의 나이 35일 때였습니다. 30대 시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그의 산조는 혈기왕성하고 또 기운생동하는 느낌이 잘 담겨 있습니다. 산조의 구성을 보면은 다양하게 변화해온 민속음악의 특징이 보이는데요. 원장현유 대금산조도 그러합니다. 주로 계면길과 우족길로 구성된 산조 중에서 특히 중중몰이와 자진몰이에 이러한 특징들이 잘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중중몰이에는 염계다리 경기소리의 음악을 빌려와 판소리화한 경드름 선율이라든지 또 경기지역의 음악적 성격이 잘 들어가 있고요. 자진몰이에는 권삼득이 권마성가락을 차용하여 판소리화한 덜렁째 선율이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권마성이라 한다면은 영산회상 중 군악에 나오는 그러한 음악적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매우 씩씩하게 또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뿜어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장연유 대금산조를 선보일 김철환은 중앙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임방울 국악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립국악관악단 수석단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김철환은 원장연유 대금산조와 오랜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진도석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절이던 2012년에 전주시립국악단이 선보였던 청소년 협연의 밤에서 원장연유 대금협주곡을 선보인 바 있고요. 또 앞서 소개해드렸던 임방울 국악제에서도 원장연유 대금산조를 통해서 상위권 성적에 입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랜만에 산조대전에서 원장연유 대금산조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장구반주가 아니라 북반주로 함께하여 앞서 소개해드렸던 바와 같이 원장연유 대금산조 속에 녹아들어가 있는 판소리조의 성음이 더욱더 북반주와 잘 어우러졌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1일 서울 도남구악당에 오른 산조대전 중 김철환의 대금연주로 원장연유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북반주에는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연주시간은 약 23분입니다.

아.

지난 4월 11일 서울 도남문구악당이 오른 산조대전 중 김철환의 대금연주로 원장연유 대금산조 들었고요. 북반주에는 양재춘이 함께했습니다. 산조라는 음악은 판소리로부터 파생되었는데요. 어떤 기원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죠. 이번 무대에서 김철환은 원장연유 대금산조에 들어가 있는 판소리의 어법과 문법에 중심을 두고 그래서인지 북반주를 통해서 대금이 소리내는 대금이 판소리를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더욱더 돋구었습니다. 다음은 한갑등류 거문고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갑등 명인은 1919년에 태어나 1987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전라도 광주 출신으로 13살 때 광주에서 안기옥에게 가야금 산조를 배웠고요. 또 담양에서 박석기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검고 산조와 줄풍류 그리고 가곡반주를 배운 바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상경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는데요. 조선성악연구회를 비롯하여 또 1970년 후반부터는 국립국악원 악사로도 재직했고요. 1978년에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예능보유자가 되면서 여러 후학들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한갑등류 검은고산조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다양한 가락을 갖고 논다는 점에 있습니다. 생전의 한갑등은 연주할 때마다 새로운 가락을 연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의 즉흥성은

20종의 음반에도 잘 녹아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음반 개수가 많아진 이유는 한 명의 한갑등이 연주를 했지만 그때그때마다 그의 가락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꼼꼼하게 기록하다 보니 약 20종의 음반이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검고산조에 비한다면 식임새를 절제하면서도 뭔가 선이 굵은 선율을 주로 했습니다. 검은고 특유의 대점, 그러니까 복판을 술대로 쿵쿵 내려치면서 타악기적인 습성을 내세우는 이러한 대점 주법도 한갑등류 검고산조에서는 많이 절제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왼쪽 손가락을 이용하여 술대를 이용하지 않고 현을 연주하는 자출기법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다른 검은고 산조에 비한다면은 조금 특색 있는 음색과 그런 기법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번 무대에 오른 검은고 연주자 주윤정이 잘 보여줬는데요. 주윤정은 한양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음악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국립부산국악원 정단원을 역임한 후에 부산시립국악원이었던 수석주자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주윤정 역시 한갑등류 검은고산조와 여러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2009년에 선보였던 자신의 독주회에서 신캐동류, 정대성류, 그리고 한갑등류 검은고산조를 한 무대 위에 올린 바 있고요. 또 부산에서 음악활동을 이어가면서 틈틈이 독주회를 펼쳤는데요. 2010년에 자신의 네 번째 검은고 독주회에서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전바탕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주윤정은 현재 한갑등류 검은고산조의 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또 오랜만에 서울 무대에서 한갑등류 검은고산조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면 주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이준영이 함께합니다. 연주 시간은 약 25분입니다.

있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FM과학당도 산조대전에 남은 공연들 틈틈이 부지런히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방송으로 펼쳐드릴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FM과학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웃는 연습을 할 것이다. 갑자기 웃을 것이다. 나를 모르는 당신을 향해. 강우근 시인의 시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것의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모르는 사람들을 지나쳐가죠. 하지만 모르는 당신을 향해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갖출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기쁨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6월 17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이슬기의 여러분의 연주로 미소 짓는 노래 전해드리면서 6월 17일 수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오프닝에선 강우근 시인의 시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것에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매일 우리가 지나치는 수많은 타인들,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였는데요. 그럼에도 시인은 당신을 향해 웃는 연습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마주 웃을 수 있다면 우리의 하루는 더욱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네,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행복의 얼굴, 굴렁쇠 아이들과 이수진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굴렁사이들과 이수진이 함께한 행복의 얼굴이었습니다. 밤산책님,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 들으며 함께합니다. 가끔 저도 기분 좋아지는 미소를 짓고 있나 생각해봅니다. 시인님은 웃음에서 미소가 전해져요 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뭐 많이 웃으면 좋죠. 진짜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시가 모르는 당신에게 웃어 보이겠다고 말하는 시였는데, 아 그래요. 사실 저도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웃는 모습을 최대한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웃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좀 많이 웃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함께 웃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고 함께하는 시간 또한 더 즐거운 시간 될 수 있으니까요. 3911님, 디톡스의 시간, 그론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폭우에 가까운 소나기가 쏟아진 것 같은데 용케 시간을 잘 피해서 집에 왔어요. 우산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근데 진짜 뭔가 우기가 됐다는 느낌이 좀 있죠. 약간 열대 지방 기후 같다는 느낌이에요. 요즘에는 덥다가 비가 쏟아졌다가 또 비가 그쳤다가 금방 그런 요즘인데, 네, 아유 비를 잘 현명하게 잘 피하는 게 또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3034님은 오늘 돈가스랑 생선가스랑 해물가스 반찬가게에서 사 먹었다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맛있었겠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스턴 옥스의 백꽃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이스터눅스의 백꽃이었습니다. 노랑토끼님, 오늘은 우리 집 두 남자가 모임 있다고 늦네요. 덕분에 저녁은 토마토 주스랑 삶은 계란 먹었어요. 저녁이 한가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한가한 저녁 너무 좋네요. 진짜 그 한가한 시간, 저희 그론도 함께 또 편안한 시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신청하신 음악은 저희도 코너 순서가 있어서 나중에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7426님, 인천시인님 그론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곧 재개발이 되는 골목을 오고 갔어요. 52년간 영업했던 장수탕의 허름한 외관을 보니 저곳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궁금했답니다. 라면서 또 사진 함께 보내주셨는데, 아 그래요, 오래된 이 목욕탕, 대중목욕탕인데, 근데 이제 이게 간판도 내리고 이제 철거를 아마 예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진인데, 아 근데 진짜 목욕탕 안 간 지 참 오래됐어요. 그 문화가 진짜 좀 많이 바뀐 것 같죠. 원래 옛날에는 주말마다 막 목욕탕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또 막 매일같이 막 꼬꼬박꼬박 매일매일 샤워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기도 했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욕탕을 가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 됐던 거기도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이 공중목욕탕이라고 하는 게또 여전히 어떤 이 복지의 어떤 최저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또 어디서 그런 신문 기사 읽은 적도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어요. 네, 하지만 또 변하지 않는 건 저희 그런도가 여러분들 함께 매일 9시마다 여러분들 찾아뵙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이해심이 깊다라는 말이 있죠. 참 묘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헤아려주는 마음을 이해심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절대 읽을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어림짐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결국 다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했다는 생각은 그저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나의 식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일 뿐이니까요. 그러니 사실은 무엇인가를 이해했다고 내가 안다고 말하는 건 조금은 섣부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는 일을 권장하고 이해심이 깊다는 말은 칭찬으로 사용하곤 하잖아요. 이 제대로 된 이해라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오해거나 착각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또 어째서일까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현의 노래로 깊은 물 전해드릴게요.

네, 문현우의 여러분이 함께한 깊은 물이었습니다. 네, 낱말의 풍경, 오늘은 이해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대의 사정이나 형편을 헤아려주는 마음을 이해심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해라는 건 본질적으로는 다른 상황을 내 식으로 오해하고 왜곡할 뿐인데도 이해심이라는 것이 권장되는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건 어째서일까요? 설령 이해가 오해와 착각에 한없이 가까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하려고 애쓰는 일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라는 건 사실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맞히는 일이 아니라 상대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상대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주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이해심이라는 말도 말하자면 우리가 상대를 완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알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을 품고 있다는 거죠. 아, 살아가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요즘 젊은이들은 왜 저러지? 이런 생각들 종종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해가 어렵다고 해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 바로 그 이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합니다. 네, 0853님, 친정 엄마가 혈액투석 때문에 2월 달부터 아프셔서 쉬지도 못하고 병원 통행하느라 바빴는데, 제주도 지인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핑계대고 제주도 휴가 이틀 다녀왔더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역시 여행이 스트레스 푸는 데는 최고네요. 라면서 또 사진 또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잠깐, 딴데 갔다 오고, 여행 갔다 오고, 좀 일상을 벗어나는 게 정말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아, 보내주신 사진도 너무너무 예쁜 사진들 잘 봤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진들 또한 저희 이제 이 그론도 홈페이지에 올려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젤리곰님, 이해한다는 것. 쉬운 듯 어려워요. 상대에게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너무 와닿네요.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데 어렵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더더욱 그렇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일들, 의견을

부딪히는 일들이 요즘에는 점점 더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니까 특히 요즘은 이 알고리즘의 시대라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랑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을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웃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일들도 정말 많이 없어져 버린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견, 다른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마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이해심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미나의 사랑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정미나의 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7889님, 나이 먹으면 이해심이 넓어져야 하는데 때론 별일 아닌 일에 섭섭해지고 오해하게 되어서 가끔 마음을 다잡아요. 이해하려 한다는 건 마음에 덜 든다는 건데 다름을 인정하다 보면 이해하고 마음 수그러질 듯 해요. 마음을 예쁘게 먹어야 얼굴도 이해심 가득한 미소로 예뻐진다고 자꾸 자기 최면을 걸어야 할 듯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약간 요 말씀도 정말 흥미로운 말씀이네요. 이해하려고 한다는 건 마음에 덜 든다는 뜻이다. 근데 진짜 그렇긴 하죠. 근데 마음에 들면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테니까. 이것 또한 좀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인데.

재밌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심 가득한 미소가 있으면 예뻐질 수 있다. 예쁜 미소 지을 수 있고 얼굴도 예뻐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갑자기 좀 이해심을 더 넓게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2089님, 이해는 그 입장이 되어봐야 알아요. 요즘 아내가 갱년기라 덥다 춥다 하는데 좀 더 관심 가져야겠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안 되면 절대 또 알 수가 없는 것이 또 그런 아 뭐랄까요, 상대의 마음이고 상대의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는 입장이 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그냥 너는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진짜. 근데 저도 그걸 참 못하거든요. 누가 상대가 하는 말에 논리적으로 뭔가 잘 안 맞는 게 있다 이러면 이거를 지적을 안 하고는 넘어가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아닌데 그거 좀 틀린 것 같은데, 그 이상한 생각인데, 잘못된 생각인데, 이거를 말을 하는 게 너무 이제 몸에 배가지고, 이것도 선생질 너무 오래 해서 그래요 진짜. 선생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걸 너무 오래 하니까 아 이거를 좀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한편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 또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이해심을 넓혀봐야겠죠. 네, 그러면 또 아 그리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보내주신 사진들 올려놨다고 하니까요. 한번 또 들어가서 또 예쁜 사진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아까 노랑토끼님이 신청하신 음악인데요.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은의 삶은 여행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이상은의 삶은 여행이었습니다. 노랑토끼님 신청곡이었어요. 네, 신청곡 감사합니다라고도 노랑토끼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도 참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서 네, 신청해 주셔서 참 반가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0853님, 역지사지라는 단어 생각나네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역지사지의 태도, 역지사지의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이 참 그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갓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지각 늦었쥬? 오늘 이것저것 하느라 바빴네요. 날이 후덥지근하고 참 덥네요. 아직은 에어컨 개방 안 하고 버티고 선풍기로 사는데 오늘은 선풍기도 덥네요.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제 점점 그냥 덥기만 한게 아니고 이게 이 습한 날이 아마 계속 되겠죠, 점점. 그러면 이제 진짜, 아, 막 끈적끈적하고 괴롭고 막 이렇게 될 텐데, 아, 벌써부터 두려운 마음이에요. 네. 하지만 또, 그렇게 또 더워하다 보면 또 여름 지나갈 테니까, 또 그런 시간 잘 버틸 마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그 습한 여름,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은 수박을 사다 놨거든요. 집에 가서 수박 먹으려고. 그 수박, 그거 아세요? 딸기 우유나 이런 거 해가지고 넣으면 수박 화채로 또 가볍게 먹을 수 있어서 딸기 우유도 사다 놨답니다. 여름을 버티는 저의 이 비책으로 그렇게 네, 정해놨어요. 네. 아유, 참, 그래요. 또 다음 코너 급하게 넘어가 봐야겠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통 성악곡에 병창이 있습니다. 악기를 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건데요. 가야금 병창을 가장 많이 하고 검은고와 해금 병창도 있습니다. 가사로는 판소리 한 대목이나 단가, 민요를 노래하죠. 오늘은 이 가운데 단가, 녹음방초를 준비했습니다. 녹음방초란 푸른 나무가 우거진 그늘과 꽃다운 풀이라는 뜻으로 초여름의 경치를 의미합니다.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녹음방초 승화시에 해는 어이 더디 가고 그달 금음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오일은 천중지 가절이요. 천중지 가절은 하늘 가운데 가장

가장 아름다운 때를 의미합니다. 초여름 경치가 꽃이 필 때보다 낫다면서 좋은 시절, 단오를 얘기한 거죠. 이어지는 사설에선 숲속 풍경이나 대장부의 살림살이를 노래하고 단오에 즐기는 대표적인 풍습, 그네타기도 묘사합니다. 송백수양 푸른 가지, 높다랗게 그네 메고 노귀홍상 미인들은 오락가락 논이는데 우리 번님 어디 가고 단오 시절인 줄 모르는구나. 소나무, 잣나무, 수양버들 가지가 우거진 곳에 그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들이 그네를 타는 건데요. 다음 사설엔 음력 6월 보름날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유두일도 노래합니다. 또 마지막엔 단가 백구가에도 불리는 내용이 나와요. 사찰 법당 안에서 펼쳐지는 제맞이 풍경으로 제맞이란 영혼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보내는 불교 의식입니다. 그럼 단가 녹음방초를 박귀희의 가야금병창으로 들어보시죠. 녹음방초 성화시

장장한 숲속은 내 겨울을 찾으구요. 때때마다 소용 앞에 사냥찬.

가이겨 난 오시어버린 줄 모르는 누나 그 다리금

광광 가루란 철르르르르르 벅다우 따그락 똑다우 턱 저거패 늙은 노승 하나 가사 작보 흑오시로.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단가 녹음 방초를 박귀희의 가야금 병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박귀희는 1968년 국가유산 가야금 병창 예능 보유자로 지정된 명인으로 50여 곡이 넘는 병창곡을 직접 편곡하거나 창작했습니다. 또 전통음악 교육을 위해 국악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 전 재산을 기증하기도 했죠. 아, 참 진짜 대단하죠. 대단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우리 음악이 잘 이어져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함원님, 이 밤에 조용한 곡들로 채워진 밤을 위로하며 시끄러운 싱싱의 사시랭이 소리를 신청합니다. 흥나게 사시길 기원하며 라고 또 이렇게 곡 신청해 주셨어요. 네, 그럼 또 전해드려야죠. 싱싱의 사시랭이 소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싱싱의 사실행위 소리였습니다. 하모한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더원님, 새싹사연인데요. 사실행위 소리 진짜 신나네요. 야근 중이었는데 신나게 뛰어서 얼른 퇴근해야겠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이제 퇴근하시는군요. 아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신나는 발걸음으로 퇴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난이님, 날 더운 여름 진짜 싫어해요. 와, 수박 정말 땡기네요. 너무 맛있겠어요. 침 넘어가네요. 인사님 잘 챙겨 드시고 올 여름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아셨죠? 오늘도 고생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수박이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네, 열심히 먹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맛있는 수박 챙겨 드시고요. 생각해보니까 이 수박 화채 만들어 먹을 생각하니까 팥빙수를 못 먹은 게 또 지금 생각이 났어요. 지금 팥빙수를 먹어야겠다. 아, 근데 그 옛날 스타일 그 팥빙수 파는 곳이 이제 진짜 얼마 없어가지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무슨 뭐 무슨 빙수 투성인데 전 다 아니에요. 옛날 팥빙수입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3033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진짜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날이 참 무더운 그런 날이었어요. 앞으로 한동안은 이런 무더운 날이 계속 될 텐데요. 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겠어요. 이미 뭐 여름은 원래 더운 거고 더운 여름에는 좀 더워하면서 지내야겠죠. 네, 그 더운 여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씩씩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몸과 마음의 건강 저희 그론도가 된다는 점 그론도가 도움이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김나리의 노래로 어부사시사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재미있게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있다면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요. 또 막 말이 많아진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참 궁금합니다. 얼른 집에 가고 싶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래서 기대되고 기다려진다면 하루하루가 참 재밌어지죠. TV 속에서, 책 안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 충분히 즐기고 계십니까? 서로를 궁금해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안녕 박혜경 씨의 노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조이라는 가수가 불러드렸어요. 자, 음악 많이 듣는 음악이 좋은 밤이지만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치는 밤, 이야기가 좋은 밤이기도 하죠. 자,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오늘 초대석에서도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눠볼 거고요. 이것저것 다 기대가 됩니다. 아, 궁금한 걸 참지 못해 완결이 된 이후에 몰아보는 편이에요. 아, 그렇게 시작하지 못한 드라마가 수두룩. 동그라미님께서. 아 그렇군요. 예, 하나하나 진짜 아주 고역이죠. 여기서 딱 끊고 이렇게 끊는다고? 그러고만 일주일 기다리고 일주일 기다려가지고 보는 한 40분에서 1시간 휙 지나가버리고. 예, 진짜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웹툰 같은 것도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보통 한 1분 만에 다 봐버리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뭐래더라 기절했다가 이거 완결 라면 깨고 싶다 뭐 이런 댓글들도 보이고요. 수박화채님, 며칠 전 쭌디도 추천해 주셨던 드라마 기차에서 3회까지 보다 내렸는데 너무 궁금해서 다음날 정주행해서 다 봤어요. 제가 뭘 추천해 드렸더라? 그거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들 세게 가르치시는 거 그거 못 참죠. 근데 그게 그 드라마 보다 보면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회당 1시간 정도 하는데 한 2, 30분은 아주 그냥 혈압 올라요. 그러다가 마지막 2, 30분에 이렇게 해소하고 끝나고 그 정도는 이제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 그 회차에 따라서 그 오르는 혈압의 정도가 또 많이 다르기도 하고. 노랑토끼님, 오늘 우리 집 남자들 모임 갔는데 아직 안 오네요. 모임 다녀오면 시시콜콜 일거수일투족 얘기해주는 남자들 오늘도 기대됩니다. 야, 딱 봐도 너무 화목하다. 그쵸? 예. 남자들? 집 남자들? 뭐, 아무래도 부자지간이 섞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함께 모임을 간다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다녀와서 또, 엄마한테, 아내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주신다는 거 보니까, 아주 화기애애한,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런 게 살다 보면 이런 게 제일 큰 행복이죠. 우효입니다. 산호라면.

문 회장님께서 후다닥 씻고 얼굴에 스킨패드 3개 붙이고 쇼파 눕눕 방송 들을 준비 완료해 주셨는데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스킨패드가 뭐지 싶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밖에 우리 여자 스태프분들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좀 다르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냥 피부결 정리 용도로 닦아낼 때 쓰기도 하고 피부에 붙여서 팩처럼 보습 또는 피부 온도 낮추기. 뭐 그냥 이것저것 그냥 아무 때나 붙이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마스크팩하고는 좀 다른 용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알겠어요. 예. 이쁘게 하세요. 예. 3572님, 오늘 아침 5시 전에 일어나 지금까지 눈 뜨고 있답니다. 아, 오후 2시에 졸음이 몰려왔었지만 잘 버텨냈습니다. 오늘은 이은밤에 장사익님이 나오시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울산에서 장사익님 공연 지인과 함께 봤는데 쉬지도 않으시고 계속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오늘 장사익 선생님께서 오십니다. 저는 누가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죠? 뭐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죠. 선배님 데뷔 연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분은 아니신데 그래도 선배님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합니다. 예. 방송 출연 자체를 잘안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저희 방송에 와주셔서 저희가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아주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K클래식 현장에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세요. 웨스턴 가드님께서 장사익님 붓글씨도 잘 쓰시나요?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궁금하신 게 많죠? 이것도 제가 이따가 여쭤볼게요. 붓글씨 잘 쓰시는 건 제가 방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제가 이따가 자랑 좀 해야 될것 같다. 이현실의 노래죠. 백열등이 그네 타는 노래인 것 같은데 예, 목로주점 들려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우리 장사익 선생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노래로, 이야기로 오늘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실 분입니다. 장사익님 나와주셨어요.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이음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 처음 와주셨으니까

0: 우리 카메라 보시고 이은 가족들께 네.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많은 분들이 오늘 일단 의상부터 네. 궁금해하셨거든요. 예. 어떤 의상을 입고 오실지.
1: 이대로 입고 왔어요.
0: 아,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매체나 공연에서 뵐 때 거의 한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혹시 한복을 입고 오신지는 않을까 했는데 너무 예. 멋지게 이제 양복을 예. 입고 오셨어요.
1: 예. 그래서 저는 늘 그냥 두루마기를 입고 무대에 서죠.
0: 네.
1: 무대 내려와서는 그냥 평상복을 입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0: 아 그러시군요.
1: 살고 있습니다.
0: 보통 사람처럼 사실 때 모습을 저희가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예. 저는 오늘 딱 처음 오실 때 보고서 아 양복도 있으시구나. 예. 한복만 있으신 줄 알았어요. 예.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예, 궁금증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니까 해소가 되셨을 터이고 다들 너무 멋지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푸들푸들님도 멋진 카리스마가 화면을 뚫고 느껴져요.
1: 아 이게 주름살도 많고 머리도 다 그냥 서리빨 내리고. 이 쭈글팽이를 무슨 멋있다고 그러세요?
0: 아니 그 세월의 흔적은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가요? 주름이나 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건.
1: 아 그렇구나.
0: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익어가느냐? 네. 사실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네. 그 관심사인데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뵀는데 네. 너무 멋지십니다.
1: 예. 그래요.
0: 좋아하시네요.
1: 아이 쭈글팽이를 멋있다고 그러니까
0: 쭈글팽이 그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는 분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느낌의 주름 있잖아요.
1: 예.
0: 우리가 뭐 어떻게 사람이면 예. 결국은 요절하지 않는 이상 예. 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름을 다 갖게 될 터인데 아 저런 주름이라면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 이제 오는 게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되네요.
1: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주름살이 필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주름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고
0: 예.
1: 그런 것 같습니다.
0: 뭐 계속 외모에 관련된 말씀을 여쭙는 게 참 죄송스럽긴 한데 네. 거울 보시면서 네.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지금도 뭐 물론 젊으시지만 아주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이제 좀 변화가 느껴질 때 네. 있으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본인의 외모에?
1: 아무래도 그 나이 들어가면서 제 모습이
0: 예.
1: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멋있는 것 같아요.
0: 본인도 느끼시는군요.
1: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좀 볼품도 없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노래를 하면서 제 자신의 이제 얼굴도 좀 책임감 있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0: 네.
1: 제 이제 손녀가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그 친구가 유치원 다니기 전인가 그랬어요. 한 서너 살 됐을 적에 할아버지 얼굴에는 왜 그게 줄이 많아 그러더라고요.
0: 줄이 많아.
1: 예, 예. 그래서 너도 1년에 하나씩 몸속에 줄이 하나씩 그어진단다.
0: 예.
1: 근데 이 줄이라는 것은 살면서 1년에 한 번씩 계급장처럼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제대로 살면은 이쁜 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줄이 돼가지고 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0: 아, 예.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DJ가 오늘 귀한 분 모시고 웬 외모 타령이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멋진 말씀으로 마음을 해주시니까 마치 제가 무슨 해안을 가진 DJ처럼 네, 되었어요. 우문현답을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암동님께서 우리 아버지 닮으셨어요 하시는데 아버지가 꽤나 멋지신 분이신가 봅니다. 저희 애청자이신 금빛노을님께서 장사익님 수트핏이 너무 멋있습니다. 작년 가을 부산 K방송국 9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뵈었을 때보다 더 멋있으시네요. 중후함에서 풍기는 멋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해주셨는데 작년 가을에 그 KBS 네.

0: 음악회였던 것 같은데 예, 기억하세요?
1: 네네. 예. 네. 예,
0: 어떤 자리였을까요?
1: 글쎄 뭐 국악 이렇게 그걸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공연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워낙 예. 공연이 많으시니까 아주 예. 그냥 세세하게 예. 다 기억은 못하셔도. 예. 자, 그래요. 나눌 이야기가 이렇게 예, 많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예, 환영 인사, 또 궁금한 점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할 이야기들 많지만 잠시 미뤄두고 노래를 한 곡 들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음원으로도 들려주시고 중간중간 라이브도 들려주신다고 하셨어요. 먼저 첫 번째 음원으로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 좋을까요?
1: 글쎄, 예, 저는 이제 딴 노래를 듣고 싶은데
0: 근데요?
1: 근데 찔레꽃을 많이 좀 이렇게 저에 대한 인상이 깊으신가 봐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찔레꽃을 제일 먼저 들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0: 저 또 예. 방송국 것들이 이렇게 하자고 우기든가요? 그랬습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거보다는 일단 우리 대중분들이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먼저 들려주시겠다 네, 이런 말씀인 네. 것 같아요. 다들 사실 이 노래는 뭐 무조건 오늘 7곡이 총 준비가 네. 선곡이 되어 있는데 네. 무조건 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곡이기도 네. 하고 0853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그 찔레꽃을 들을 때마다 울컥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왜 울컥울컥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0: 들어 듣다 보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장사행님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예, 이 노래는 음원으로 들어요. 찔레꽃.

0: 오늘 좋은 밤 라이브 초대 손님이신 장사익 선생님의 찔레꽃 듣고 왔습니다. 도령님께서 그렇잖아도 찔레꽃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모우라님께서 엄마가 좋아했던 찔레꽃 그 향기 따라 떠나신 엄마가 생각나서 울게 돼요. 우리 참 많은 분들께 여러 가지 사연을 품게 만든 그런 곡인데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또 궁금합니다.
1: 글쎄 제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참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제 이렇게 삶에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좋을 때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적에 힘들고 어려웠을 적에 그러니까 5월 달 정도 되면은 그 좀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덩굴 장미가 빨갛게 피어 있죠. 네. 화려하게.
0: 예.
1: 잠실 살 때 있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좀 버스를 타려고 나오는데 그 바람이 불려오는 꽃 향기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0: 네.
1: 그 늘 보던 그런 빨간 그 화려한 장미꽃 거기서 나오는 줄 알고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0: 네.
1: 근데 향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 분명히 향기가 났는데 그래서 향기를 쫓아갔더니 바로 좀 떨어진 그 장미꽃 속에 그 같은 장미과입니다.
0: 찔레꽃이.
1: 하얀 찔레꽃이 숨어있는 찔레꽃에서 향기가 나더라고요. 야, 그때 이제 저는 나름대로 아 찔레꽃이 참 숨어서 저렇게 향기를 피우는 저 찔레꽃이 마치 참 저와 닮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0: 네.
1: 이 세상에 나와서 그냥 세상의 중간에 나와서 그렇게 좀 폼 잡고 의시되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보다는 저 주변에서 그냥 서민들 있지 않습니까?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진정한 향기를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닌가
0: 네.
1: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상념들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실은 가사도 정말 단순하고 노래도 되풀이되는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도 제 마음에 어떤 제 모든 걸 다 이렇게 마치 거울처럼 그 노래에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0: 제가 중얼거렸던 노래입니다.
1: 네.
0: 그랬더니 이 노래를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불렀더니 사람들은 참 재밌고 좋다고 하면서 그 노래에 대한 의미를 제가 가진 의미에 덧붙여서 더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제 노래를 듣고 또 해석하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러다 2차 창작이 막 이루어지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노래에 이렇게 지금 한 30, 한 4, 5년 됐는데도 생명력 있게 예. 봄이 되면 꼭 이 노래를 좀 많이들 들으시고 찾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이 노래 자체를 아주 좋은 토양에다가 잘 심어서 꽃 피우셨기 예. 때문에 예. 그 향기는 또 듣는 사람들이 더, 예, 더 많이 퍼뜨리게 되는
0: 예. 아,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니 이때는 저도 이 지금 해주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 오늘 직접 예.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예. 하고 예. 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노래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이야기이신 거죠 예. 이때가.
0: 그렇죠. 실은 노래는 제가 60년대 한 67년부터 70년까지 노래 학원에 가서 한 3년을 대중음악을 배웠습니다.
1: 아 진짜 그 시절에도 그런 학원이 있었군요.
0: 그렇죠. 파고다 네. 파고다 극장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제 국밥 싸게 파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 네. 허리우드 바로 옆에.
1: 예예. 예.
0: 거기 작곡가 사무실들이 많았었습니다.
1: 아, 그랬구나.
0: 그 당시에 그 뭐 나훈아, 남진 이런 선배들이
1: 예.
0: 아, 막 거기 다 출신들입니다. 그쪽에. 아. 그래가지고 그 노래 배워가지고 좀 출세하고 막 그러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그때 직장 다니면서 아, 나도 노래를 좀 한번 해볼까 해서 한 3년을 제대로 공부를 했어요. 뭐 코리 붕괴서부터 발성서부터 노래 하나에 대해서 막 바이브레이션 뭐 하여튼 여리게 감정 이런 모든 걸 3년을 배웠으니까 대중음악은 제대로 배웠어요.
1: 그러시구나.
0: 그거를 네. 이제 군대에서 또 3년을 제가 노래를 하는 곳에 있었고
1: 문선대라고
0: 예,
1: 하는
0: 문선대. 예, 예. 예. 그리고 72년도 제대해가지고 아이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하다가 아, 제주도 그렇고 뭐 가정 형편도 그렇고 제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접자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었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이제 사회생활을 한 25년 정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여튼 풍물놀이패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그때 이제 옛날 가락이 나와가지고 노래하는 거죠. 예.
1: 아니 그래서 이제 처음 가수 데뷔는 의외로 홍대에서. 예.
0: 아니 그것도 그 가수 데뷔 그런 것이 아니라.
1: 예.
0: 그 이제 그 마지막이 제가 이제 사물놀이라든가 풍물놀이 쫓아다니면서 태평소를 불었거든요.
1: 그 서태지 아이들하고 같이 투어도 하셨다면서요?
0: 예, 그 예, 마지막 그 저기 라이브에서는 제가 불었습니다. 하여가에서. 그런데. 예, 예.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디플에서 막 이제 제가 옛날에 그런 가락이 있으니까
1: 예.
0: 제가 노래를 많이 불렀죠. 예.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고 그러시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야, 한번 나가봐. 한번 놀자. 그래가지고 한번 놀자는 것이 신촌의 조그만 그 예의극장이라는 무대에서
1: 아 신촌이었군요.
0: 예예 예, 홍대 앞에.
1: 아예예 예, 딱 거기서 예. 거기죠.
0: 예예예 예, 예, 예.
1: 그래서 이틀 동안 800명의 관객이 예. 동원이
0: 그
1: 되고
0: 100명 정도 들어오는 데였었거든요.
1: 네.
0: 하루에 400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피아노 밑에까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노는 한 판이었었죠.
1: 그러네요.
0: 뭐 어떤 예. 뭐 데뷔 이런 개념이 없었고. 근데 그때 하여튼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 800명이 들어와가지고.
1: 그러니까요. 지금 같으면 소방법 때문에 꿈도 못 꿀 일이에요.
0: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 가수 데뷔를 그냥 앨범도 내자.
0: 네.
1: 그제서야.
0: 그때 그 이튿날 구경 왔던 음반 이렇게 제작하신 분들이 예. 와서 구경하시고 저 참 흥미롭다. 그래서 공짜로 저한테 녹음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1: 네.
0: 무명이고 또 뭐 거저 해준다고 그러니까
1: 예.
0: 아 이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0: 일집 그 찔레꽃 나오는 일집 한울 가는 길을 3시간 만에 네. 그냥 해버렸어요.
1: 몇
0: 녹음실에 가서 열한 서너 곡 되는데 한 3시간에 걸쳐서 다 해버렸어요. 저도
1: 요즘 가수들은 한 곡에 막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던데 예.
0: 저도 실은 그 지금은 그런데 아, 예. 그때는 무슨 기운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제가 인생의 어떤 전환기에 들어섰는지 몰라도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아요.
1: 예, 그렇게 홍대 앞에 이제 신촌 공연장에서 소극장에서 시작한 공연 생활이 2년 만에 무려 세종문화회관으로 갑니다.
0: 예예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죠.
1: 그러다 그 이후로 2년마다 예, 세종문화회관에서 장사액 소리판 예. 음악회를 개최하고 예. 계신 거고요. 예. 예. 그때 이제 공연 실황도 막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라이브는 그 공연 실황 가운데서 한 곡을 이제 예, 골라 주신 것 같아요. 아, 예, 어떤 곡일까요?
0: 아 그래서 그것도 한 중간 정도 됐을 때인데요.
1: 네.
0: 그 어떤 시인, 근데 지금은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만 허형만 선생님의 시가 있습니다.
1: 네, 예.
0: 시가 있습니다.
1: 허형만.
0: 예, 허형만 선생님의 예. 예야 문 열어라 하는 그 시 제목인데,
1: 네.
0: 그 시를 보다가 꼭 저희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을 적에 아주 호기롭게 시골에서 어렸을 적에 대문을 막 이렇게 여시면서 야 문 열어라 그러시면서 호기롭게 들어오셨던 그런 모습들이 아, 네. 생각나서 그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이건 뭐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예. 예야 문 열어라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좀 입체적이죠. 그 뭐 다 보면 판소리처럼 그 뭐 이렇게 아니리라고 설명도 있고
1: 예, 예.
0: 나름대로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 좀 그런 구성들을 해가지고 그 노래를 맨들 불러봤습니다.
1: 예, 그럼 저희가 좀 한 곡 부탁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 라이브석으로 조금만
0: 아,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1: 아유, 예,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 지금 기뻐하시고 아, 행복해하고 아, 계시거든요. 아, 원래는 허영만 시인의 예야 문 열어라
0: 예
1: 문 열어라
0: 예. 예. 그건 이제 아버지라고 제가
1: 아버지라고 제목도 바꾸시고 예, 곡을 붙여서 2009년 세종문화회관 공연 실황에 수록이 될 예, 그런 공연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공연 실황을 듣는 게 아니고 예, 여기가 바로 그 공연장인 양 라이브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사행님의 첫 번째 라이브 선물입니다. 아버지.

0: 어머나. 아니 너무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여기 3년여 진행하면서 진짜 대한민국에 난다긴다 하는 젊은 가수들 많이 다녀갔는데요. 우리 다 무릎 꿇어 다 머리 박아야 되고.
1: 젊었습니다.
0: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물언니님께서 한국의 미, 한이 있는 소리. 예, 그리고 이흥희님께서 한국인의 솔 해주셨고요. 에, 김두전님도 감동이에요. 6332님, 예, 아버지 길이 다가오는데 선생님 노래 들으며 예, 추억에 잠겨봅니다. 선생님 건강해서 해주셨어요. 에, 저는 뭐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고,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친구 아버님이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 제가 배웅하고 왔거든요. 네. 아 그러고서 이 노래 들으니까 저도 아, 참 말을 잇기가 너무 힘든데 조금 쉬실 겸 노래를 음원으로 한 곡 좀 듣고 네, 네, 이야기 네, 넘어가 네. 이어가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나그네라는 곡인데 간단하게 좀 소개만 해주시겠어요? 네. 네.
1: 박목월 선생님의 그 나그네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교과서도 많이 듣고 이제 보고. 하여튼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시입니다. 네. 거기에 하여튼 이 검은 거하고 소리쁘고 허구로만 딱 노래를 해서

0: 있거든요.
1: 예.
0: 근데 특이하게 검은 거를 치신 분이 안숙선 선생님의 따님이에요. 아, 최영훈 씨라고.
1: 예, 예.
0: 그리고 소리북 치시는 분은 김기영 선생님이라고.
1: 예.
0: 아주 국악계에서 예, 아주 좀 타악기는 유명하시죠.
1: 네.
0: 김기영 선생님의 그 추임새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들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이것저것 하나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그네.

0: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글귀가 바로 그냥 음표가 네. 되어서 네.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장사익님의 나그네 듣고 왔는데 이렇게 시에 곡을 붙이고 노래하는 작업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1: 저는 거의 다 99%가 다 시를 차용을 해서 제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0: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마도 노래라는 것은 노랫말과 또 작곡 그 선율이거든요.
0: 네.
1: 근데 설사 노래를 잘 못 만들고 못 불러도 노랫말이 좋으면은 그냥 흔히 얘기하는 먹고 들어가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0: 기본 먹고 들어가죠. 예.
1: 그래서 노래 물론 대중음악들은 첫 번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들어와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시는 천천히 우리한테 스며들고 진짜 음식은 천천히 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맛을 이렇게 간직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처럼 시어가 아름다우면은 그 노래는 그냥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일부 끝곡으로 들을 허허 바다도 예, 같은 맥락입니다.
1: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윤회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0: 네.
1: 태어나고 돌아가고

0: 또 돌아가거든요. 그 의미인데, 살아도 산 것이 없고 죽어도 죽은 것이 없다, 이런 윤회였던 그런 사상을 정호승 선생님이 시입니다. 그걸 제가 우리 국악 장단에 얹혀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1: 네, 음악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정호승 작시, 장사익 작곡, 허허바다. 굉장히 긴 노래인데 일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함께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왜 대답들 않는디야? 아 삼순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는겨? 제 손 좀 보게. 새까만 게 까마귀가 보면 할아버지

0: 흙구멍을 뚫어라.
1: 뚫어라 뚫어라 흙구멍을 뚫어라.
0: 핵성을 땡기고 한라산을 땡기고
1: 핵성을 땡기고 한라산을 땡기고
0: 통해물도 땡기고 사해물도 땡기고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수요일 코너 좋은 밤 라이브. 오늘은 장사익님 모시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와 또 아주 감동 깊은 노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삼식이 들었어요. 역시나 그 2009년 5월에 있었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 실황 가운데 한 곡이었는데 뭐 아주 뭐 들으시면서도 되게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좋으신가 봐요.
1: 우리 예, 눈 감고 있으면은 예. 어렸을 적에 저도 개구쟁이 같이 놀던 때 예. 그리고 또 엄마들 모습들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0: 참 열심히 사셨어요.
1: 네.
0: 마치 그것도 우리가 막 시골에서 놀다 보면은 송아지가 배고프면은 젖달라고 막울 때가 있고, 또
1: 예.
0: 엄마 소가 이제 아기들 젖주려면은 막 부르는 거 있어요. 송아지를 부르고
1: 와서
0: 와서
1: 젖
0: 예, 젖
1: 먹으라고?
0: 먹으라고.
1: 예.
0: 그것처럼 저녁이 되면은 막 들에서 뭐 이렇게 동네 구석에서 막 노는데 여기저기서 엄마들이 밥 먹으라고 불러요.
1: 그랬죠, 예.
0: 근데 약간 좀 처지는 친구들은 삼식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대놓고 막
1: 아,
0: 불렀거든요.
1: 약간 놀리는
0: 예,
1: 말이구나,
0: 그렇죠. 그래서
1: 예. 아이고,
0: 제가
1: 이런
0: 지금 동네,
1: 삼식이,
0: 예,
1: 예.
0: 그래 동네 옛날 생각나서 그 삼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불러가지고 노래 불렀습니다.
1: 그 시절 함께 뛰어놀다가 이제 엄마한테 밥 먹으라 소리 듣고 불려가던 여러 친구들 가운데 한명 그냥 그 대표하는 이름,
0: 그렇죠. 예.
1: 삼식이. 여기 노래 듣다 보니까 막 락도 있고, 동요도 나오고,
0: 예.
1: 마당놀이도 나오고, 막,
0: 예,
1: 예.
0: 맞습니다.
1: 그, 이런 곡의 그, 원래 이 곡이 직접 만드신 곡이죠?
0: 예. 그냥 거의 뭐, 랩 같은 수준.
1: 그러니까요. 아, 예. 이흥이님께서 삼식이는 아이디어 최고의 곡 해주셨고요. 그리고 3496님께서는 장사익 선생님께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나 유독 마음이 가는 노래가 어떤 곡인지 궁금하시다고요.
0: 글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 손가락에 10개가 있는데,
1: 네.
0: 찔러서 안 아픈 게 없죠.
1: 예.
0: 다 좋아하고, 다 안쓰러운 제 노래들입니다. 근데, 유난히 제가 잘안 부르는 곡들이 제일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입니다.
1: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 좋아하면 많이 부르게 되잖아요.
0: 글쎄, 이제 숨어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노래들이. 그런데 그 대중들이 조금 좀 멀리하는 그런 곡들이라 많이 안 부르고 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점잖을 때 제가 그 노래를 좀 부르려고 합니다.
1: 이게
0: 숨어.
1: 보통 이제 자신이 만들고
0: 예, 아픈 손가락 그런 노래들이 좀 제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노래들입니다.
1: 네. 저희 오늘 오시면서 저희 스태프들한테 다또 연애 편지를 하나씩
0: 예.
1: 써주셨어요. 너무 감동적이게도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자랑할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글을 워낙에 또 붓글씨를
0: 선풍기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1: 손편지를 갖고
0: 아,
1: 오셨는데, 여기
0: 선풍기, 선풍기.
1: 선풍기요? 왜요? 아, 문구가 여러분 보이세요? 예. 산들바람. 예. 산들바람.
0: 여름에 제일 고마운 게 산들바람이죠.
1: 아, 세상에. 너무 감사해요. 진짜 영광이고요. 이게 이제 낙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성함 옆에, 이거는 이제 성명인, 요거 이렇게 장사익이라고 보이고, 보통 이 왼쪽 위에 있는 건 이제 두인이라고 하나? 이건
0: 하여튼
1: 무슨 의미예요? 이건
0: 그
1: 뭐가?
0: 찔레꽃 그제 나름대로 제 의미를 좀 썼습니다.
1: 아,
0: 찔레꽃.
1: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보통 두인에는 그뭐 이렇게 담고 싶은 메시지를 담곤
0: 그렇죠.
1: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세로 쓰기를 하시다 보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선생님은 가로 쓰기를 하셔가지고 왼쪽 위에 있는 것도 더 친근하고. 글은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0: 아, 심심해서 그냥 한 20년 전부터 제가 쓰고 있습니다.
1: 심심해서요? 아, 나도 오늘부터 심심 좀 해야 되나, 이거.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스태프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뭐, 봄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사랑, 이런 문구들을 적어다가 주셨어요, 세상에. 제가 평생, 이렇게.
0: 맨손으로 오기가 좀 거시기
1: 아우,
0: 하더라고요.
1: 무슨 말씀이세요, 세상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빨리 뭐라도 좀 적어봐. 아니다. 우리가 적으면 소용이 없지. 그 시체도 너무 훌륭하시고. 아, 9414님, 내일 모레면 60인데요. 장사익님의 이게 아닌데, 그 노래가 가슴 깊이 파고들어요. 어느새 이렇게 달려왔구나 싶어서 뒤도 잠깐 돌아보곤 한답니다. 해주셨고, 옥토끼님께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라고 하셨는데.
0: 얼마 되실 것 같아? 될것 같아요.
1: 저보다는 한 5살 많긴 하실 것
0: 맞습니다.
1: 같아요.
0: 그걸 하지요, 그냥.
1: 그래서 50대 중후반 정도로 예상이
0: 제가
1: 됩니다.
0: 소입니다, 소.
1: 그러면 73년생이신가요?
0: 하여튼
1: 그럼 저보다 미친데. 예, 그렇게 되시고요. 아,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죠.

0: 저하고 데뷔 연도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신다고. 그러니까 94년 데뷔신 거죠. 그러면 재작년이 30주년이셨네요. 예. 제가 올해가
1: 아,
0: 30주년이거든요.
1: 그래,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늦었지만 저도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30주년 맞아서 또 특별한 공연을 하셨죠? 예. 그 공연 이름이 뭐였을까요?
1: 꽃을 준다, 나에게.
0: 꽃을 준다, 나에게.
1: 그동안 수고했다고, 우리는 꽃다발을 늘 남들한테 축하한다고, 위로한다고, 사랑한다고 꽃을 주는데, 진작 내가 나한테,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 위로를 받을 때, 내가 나한테 꽃을 줬는가. 그런 의미에서 30주년을 이렇게 오면서 별스럽진 않지만은 내가 나한테 꽃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노래를 만들고 그렇게 타이틀을 갖게 했습니다.
0: 혹시 그러면 본인에게 따로 이제 준비한 선물, 이뭐 공연 자체가 선물입니다만 그런 따로 선물 같은 거 혹시 하셨을까요?
1: 아이고 하여튼 친구들한테 밥을 많이 얻어먹고 제가 저한테 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0: 그냥 이렇게 공연을 본인에게 헌정하는 그런 공연을 만든 거. 아주 그뭐 아까 찔레꽃도 그렇고 꽃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아끼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떤 나에게 있어 꽃이란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런 질문을 혹시 드려도
1: 아마도
0: 될까요?
1: 꽃은 절정의 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에 꽃이 많이 피잖아요. 근데 그 꽃들은 겨울에, 그 한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땅 속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세상 사는 것이 아닌가. 요만한 조그만 풀들도 이름 모르는 풀들도 다꽃 피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아 내가 참 가면서 아 내가 꽃을 피우고 갔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그래서 꽃이라는 노래를 제가 많이 노래를 한30% 이상이 제가 꽃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0: 꽃노래를.
1: 저는 늦게 핀 꽃인데.
0: 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꽃이기 때문에 비단 아름다움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1: 그렇죠.
0: 의미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행복한 날 축하할 때 꽃을 많이 사용하는 건가
1: 그렇죠.
0: 보다.
1: 예,
0: 그런
1: 맞습니다.
0: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이쯤에서 라이브를 한곡더 청하고 싶은데 원래 이렇게 늦은 시각에 노래하시는 건 부담은 없으세요?
1: 전 괜찮아요. 막걸리 스타일이라.
0: 막걸리 스타일. 처음에 그 저기 저 뭐야 뒤풀이에서 노래하실 때도 이렇게 늦은 시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1: 그럼요. 그러니까.
0: 그러면 뭐 염치 없지만 한곡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1: 저기 기형도 시인이라고 요절한 시인입니다.
0: 기형도 시인이요.
1: 예, 아주 아신 분들은 참 좋아하시는 그 시인인데 29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까는 제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불러드렸는데 이거는 엄마. 엄마가 자식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건 자식이 엄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엄마 걱정이라는 시인데 시를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 노래를 엮어보고 노래를 했습니다. 엄마 걱정.
0: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곡도. 자, 그럼 역시나 라이브 자리로 좀 옮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18년에 발표된 정규 9집 자화상 앨범 가운데 수록이 된 노래입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기형도 시인의 글에 장사행님께서 곡을 붙이셨어요. 자, 엄마 걱정.

0: 막 노래하시는 동안은 진짜 다른 세상 분인 것 같이 느껴지다가 마치시면 바로 우리 그냥 큰형님, 아, 그래. 예, 삼촌으로 이렇게 딱 돌아오시니까 아 너무 감사하네요. 2361님 좋은 시가 멋진 노래로 탄생했네요. 구절 하나하나가 뭉클한 노래. 자, 운허님께서 장사익 선생님 목소리에는 한과 경험이 축적되어 녹아있는 듯합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들 손발 시릴까 아랫목을 양보하시던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그 가사 이제 맨 끝에 이제 시 구절인 거죠.
1: 네, 네.
0: 내 유년 시절의 윗목.
1: 윗목.
0: 예. 아유. 이걸 어떤 이건 뭐 시인님께 사실 여쭤봤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부르신 걸까요?
1: 글쎄, 그 윗목이라는 것은 되게 따뜻한 곳이거든요.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거든요. 예. 옛날엔 구도장이 있어가지고.
0: 저도 경험했죠.
1: 예, 예. 제일 뜨거운 데를 예. 이렇게 어머님들 있고 여자 이제 동생들 있었는데
0: 네.
1: 우리 남자는 차라리 뒤에 있고 가장 위쪽에 따뜻한 그 그런 추억들을
0: 예.
1: 어머님 그런 이 자식이 엄마를 걱정하면서 그런 추억을 아마 위목의 그 편안한 그런 엄마 품속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0: 네.
1: 저도 시인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0: 예, 예.
1: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런 거죠. 아까 뭐 음악을 만들 때 또 듣는 이들 그런 관계들을 설정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시 역시도 시인이 의도한 대로만 읽고 느껴야 된다면 그건 진짜 재미없을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건 그렇죠.
0: 예.
1: 많은 분들이 각자의 어떤 몫이 있죠.
0: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딱 이렇게 찝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슨 국어 시간에 막
1: 아, 그렇죠.
0: 시험 공부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렇지만 또 궁금해져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사실 여쭤봤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부르신 걸까요?
1: 글쎄, 그 윗목이라는 것은 되게 따뜻한 곳이거든요.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거든요.
0: 예.
1: 옛날엔 구도장이 있어가지고.
0: 저도 경험했죠.
1: 예, 예. 제일 뜨거운 데를 예. 이렇게 어머님들 있고 여자 이제 동생들 있었는데
0: 네.
1: 우리 남자는 차라리 뒤에 있고 가장 위쪽에 따뜻한 그 그런 추억들을
0: 예.
1: 어머님 그런 이 자식이 엄마를 걱정하면서 그런 추억을 아마 위목의 그 편안한 그런 엄마 품속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0: 네.
1: 저도 시인의 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0: 예, 예.
1: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0: 그런 거죠. 아까 뭐 음악을 만들 때 또 듣는 이들 그런 관계들을 설정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시 역시도 시인이 의도한 대로만 읽고 느껴야 된다면 그건 진짜 재미없을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건 그렇죠.
0: 예.
1: 많은 분들이 각자의 어떤 몫이 있죠.
0: 그렇죠. 사실은 이런 거는 이제 딱 이렇게 찝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슨 국어 시간에 막
1: 아, 그렇죠.
0: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또 궁금해져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네. 아, 유년 시절의 윗목. 뭔가 우리 눈 감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심상.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1: 예, 그렇지 맞습니다.
0: 예, 예. 네. 아, 그래요. 아까 첫 번째 라이브도 그랬고 통기 그러니까 기타 어쿠스틱 기타와 해금
1: 네.
0: 그 조합으로 계속
1: 예, 저는 곡이, 예. 악기들이 좀 단순하고 전기 전자들을 많이 안고
0: 네.
1: 있는 악기들 그대로 어쿠스틱을 많이 자연 음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0: 네. 예. 특히나 뭐 해금,
1: 해금
0: 너무 예. 찰떡인 것 같아요. 특히 목소리하고 제이기님께서 전 이 노래를 들으면 어렸을 때 유치원 다녀왔는데 집에 엄마가 안 계셔서 혼자 엎드려 울던 일이 생각납니다. 벌써 40년은 된 일인데
1: 예. 예.
0: 아우 저도 갑자기 울컥한 게 저는 가난해가지고 유치원은 못 다녔고요. 어디 밖에서 놀다 왔는데 집에 없는데 엄마 집에 왔는데 엄마가 안 계시니까 왜 이렇게 서러워? 그래가지고 네. 이불에다가 얼굴 묻고 엄마 한참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나가서 놀다 들어오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1: 근데 엄마는 실은 큰 태평양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엄마가 사랑을 해서.
0: 예.
1: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는 태평양 같았어요. 엄마 바다가.
0: 네. 네.
1: 근데 우리가 자꾸 커가지고 나중에 내가 태평양보다 더 컸을 적에 세상이 나오는 것인데
0: 네.
1: 그때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적에는 엄마가 대신 다 제 대신

0: 다 잡수시고
1: 네.
0: 그걸 또 내가 알아서
1: 주시고,
0: 네. 엄마가 생각해 주시고 엄마가 행동해 주시고 이게 엄마의 그 모든 것이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1: 네.
0: 그 엄마들은 정말 우리를 제대로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같아. 그 너무 소중하고 그러니까 엄마 그 엄마 가슴 속은
1: 예.
0: 우리가 늘 편안하게 생각하고 안식처고 가고 싶은 곳이고 우리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1: 그렇죠.
0: 돌아간다는 소리는 엄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를 많이 드시면. 아주 어린애가 되시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0: 예,
1: 우리가 어렸을 때 보살핌 받은 것처럼 그분들을 보살펴 드려야 되잖아요.
0: 네, 예,
1: 예, 예, 그렇게 예, 그런 이야기까지 다 한꺼번에 품고 있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많은 분들이 1분 1초가 지금 막 너무 가는 게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깝고 아쉽다고 막 하시는데 우리 작가님도 선생님 오신다고 하니까 원고에다 이런저런 질문 진짜 많이 적어주셨는데 반도 못했거든요. 아 이제 어떡하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네. 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건 있어요. 요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재즈 오케스트라하고도 막 협연을 자주 하시던데
0: 네.
1: 그때 하신 말씀 중에 가끔은 엉뚱한 길을 가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0: 네. 네.
1: 여전히 남아있는 가고 싶은 엉뚱한 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0: 글쎄요. 우리가 이제 가다 보면은 세상 살다 보면은 가끔은 늘 가던 길만 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가끔은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니까 여행 같은 걸 우리가 가고 싶잖아요.
1: 네.
0: 와, 어디 한번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어디 한 친구들이랑 같이
1: 네.
0: 여행 그 상상만 해도 아주 좀 좀 즐겁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1: 예,
0: 행복하고
1: 예.
0: 그것처럼 늘 그냥 가던 길만 가면은 인생이 얼마나 참 재미없지요.
1: 네.
0: 그런데
1: 예.
0: 가다가 이쪽 늘 가던 길인데 이쪽을 한번 가볼까? 갔는데 뜻밖에도 거기에는 막 꽃도 피고 향기로운 것도 있고 잔인한 것도 있고
1: 찔레꽃도 있고
0: 물론 가다 보면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1: 예, 예.
0: 우리는 인생 예. 사는 것 자체가 길을 가는 것인데 엉뚱한 길도 가다 보면은 거기서 물론 실패할 때도 그것도 얻는 것이거든요.
1: 네.
0: 거기서 얻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잃어버린 그 자체가 우리는 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많은 경험 내가 하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꿈.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화가가 한번 되고 싶었는데 그럼 그림은 되거든요.
1: 네.
0: 또 내가 사진을 찍고 내가 여행가가 되고 나 마라톤 하고 싶고 뭐 하여튼 이런 걸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렇게 행동을 옮기면은 그 100%는 안 되더라도 뭐 50% 30% 20% 돼도 엄청난 제 좀 환희심이 납니다 몸속에서.
1: 네, 예, 예.
0: 그래서 저는 제가 노래 말고는 그냥 이게 글씨 쓰는 것도 락서 즐길 낙자 또 낙서 그런 의미로 심심하면 쓰고
1: 네.
0: 또 심심하면 편지도 쓰고 펜으로도 쓰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래서 또 전시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이 세상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렇거든요.
1: 지금도 너무 재밌으세요.
0: 네, 그럼요.
1: 예, 예, 예. 아까 뭐 연세
0: 예, 좀 오버한 것 같아요.
1: 최백호 선생님하고 친하시죠?
0: 그렇게 친하진 않고.
1: 그렇게 친하진 않으시죠?
0: 제가 존경하죠.
1: 백호 형님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어찌나 많이 하셨는지 막 준비한 얘기 다 못하시고 다음에 또 하자 이러고서 가셨어요. 아, 그 최백호 선생님하고 같이 공연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0: 예예예. 예, 예.
1: 언제 어디죠?
0: 뭐 7월 달에 저기 지방에서
1: 예.
0: 한 이틀 같이.
1: 7월 달에 지방에서 한 이틀. 보통 이제 젊은 가수들은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무슨 공연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달에 예, 지방 어디서 한 이틀 하신답니다. 알아서 자자들 가세요. 자 선생님의 세월을 차곡차곡 담은 노래들 예, 앞으로도 오래오래 들려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0: 네, 네.
1: 저희들 마음속에 네. 꽃을 잔뜩 심어주고 가시

0: 알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끝곡은 어떤 곡 남겨주시겠어요?
1: 저기 제가 존경하는 그 시인이신데 김춘수 선생님 네. 시거든요.
0: 예.
1: 이것도 좀 예. 이것도 윤회거든요. 팽팽 도는 거거든요. 네. 꽃인 듯 눈물인 듯 이 우리 인생이 꽃이 핀 것 같은데 꽃이 진 건 눈물이고
0: 예.
1: 하여튼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여튼 노래가 되게 흥미로워요.
0: 네.
1: 우리 친구들은 계속 한 음으로 계속하고 저는 혼자 소리로 막 놀고
0: 예.
1: 되게 흥미롭게 제가 실험적으로 한 건데 참 제가 재밌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0: 노래 제목은 뭐죠?
1: 꽃인 듯 눈물인 듯.
0: 그게 제목인가요?
1: 예.
0: 그거 저희가 그 서풍부라는
1: 아 맞다.
0: 그거는 이제 앨범 타이틀이고.
1: 서풍부라는 시입니다.
0: 예예 예, 그렇죠.
1: 시인데 예. 그거를 제목을 제가 꽃인 듯 눈물인 듯 이렇게 해가지고.
0: 아 예, 그러시군요.
1: 예.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사행님의 저희가
1: 제목을 내가 바꿨나? 내가 정신이 없네.
0: 서풍부라고 일단
1: 그렇구나.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이 왜 헷갈리셨는지 다음에 오셔가지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예, 예.

장사익님의 서풍부 예, 듣고 왔습니다. 예. 아구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야 돼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통 저하고만 찍으시는데 여기 출연자분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찍고 남기곤 하는데 우리 스태프들하고 다 같이 찍어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밖에서 추천해주신 멋진 포즈로 함께 예, 사진 한 장 박았습니다. 아 오늘 뭔가 노래도 뭐 이야기도 다 너무 좋았지만 저는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게 공연 언제 하세요 진이? 아 집 언제 어디서 하세요? 지방에서 한 이틀 해요. 이게 약간 충청도식 화법이라고 예.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7월 3일 4일 문경에서 하신다고 청취자분들이 답답해가지고 올려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는 멋진 공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K 클래식 한 장 넘깁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한국 전통 굿에서 불리는 노래 무가를 펑크, 힙합을 이용한 다양한 장르와 함께 빚어낸 음악 추다의 차지스라는 밴드가 들려줍니다. 이 밴드는 굳이 뭐 우리 전통 음악을 알리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건 아니래요. 그저 우리 무속 음악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어서 그 음악이 전하는 치유의 힘을 나누고 싶다고요. 자신들의 음악을 어떤 장르에 어떠한 한 장르에 가두고 싶진 않지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아니 펑크 예 사이키델릭 샤머닉 펑크 밴드라고 하는데 자, 샤머니즘 즉 무속과 펑크가 이들 음악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내놓은 음악

추다의 차지스, 예, 보컬 추다의 기타리스트 심훈, 드러머 김다빈, 베이시스트 김재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밴드입니다. 소리꾼 이희문과 함께 싱싱이라는 밴드로 활동하기도 했었죠. 신승태 씨도 함께. 예, 그러다가 우연히 접한 무속인들의 음악에 빠져들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무가를 배웠다고 하네요. 그 음악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거쳐 이들의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음밤 라이브에도 한번 찾아주신 적도 있죠. 추다의 차지스의 리추얼 댄스,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6367님, 매주 손녀 보러 가는 일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됐어요. 제 얼굴을 알아서 한미 한미 합니다. 그럴 때마다 피로가 풀립니다. 이 행복 오래 간직하고 싶네요. 아이고 세상에. 예, 사진 보내주셨는데, 예, 저는 할머니도 아닌데 당사자도 아닌데 저 사진만 봐도 피로가 풀리네요. 앞으로 2시간 다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박인희 씨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추억.

익숙한 멜로디죠. 샹송일 거예요. 이제 원어로는 모르겠고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라는 좀 약간 섬찟한 그런 제목을 가진 곡인데 이제 할머니가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회가 이제 막 발전하면서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서 소외받는 자연과 또 새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박인희 씨의 목소리로 오랜만에 함께 들어봤습니다. 4322님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정류장 화분에 핀 여름꽃들 찍었습니다 하시면서 아이고 참 이렇게 또 예쁜 거 보면 그냥 안 지나치고 찍어서 저희한테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장사익 선생님하고 꽃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앞으로 꽃을 볼 때마다 예, 더 큰 의미를 고운 의미를 담아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감사합니다. 4882님 늘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셨는데 예, 좀 들려드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창완 씨의 안녕 들려드리면서 안녕하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한 연인이 있었는데요. 둘 다 작가 지망생이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하면서 하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사람이 글을 쓰는 동안 다른 사람은 취직해서 돈벌이를 하되 그 역할을 1년마다 바꿔서 하기로 한 건데요. 이 부부의 행보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부인이 계속 써오던 글이 있어서 먼저 1년간 문학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종일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은 남편이 퇴근 후 돌아오면 읽어주고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서 드디어 1년 후에는 소설 출간 계약까지 했습니다. 1년이 됐으니 이제 그 역할을 바꿀 때가 됐는데요. 부인이 책 출간도 하고 그 일을 계속해야 하니 남편은 일단 작가를 향한 꿈을 접고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고요. 책을 출간한 부인은 그 책으로 마침내 세상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훈훈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명주실의 따사로운 질감의 악기 가야금 독주 듣겠습니다. 취타 아명으로 만파정식 지곡을 최충웅의 가야금 독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야금 12줄에 1년 12달을 담고 오동나무 통에 하늘과 땅을 품고 있는 악기 명주실 가야금 소리 들으셨는데요. 취타 아명으로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곡이란 뜻의 만파 정식지곡 들으셨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명예보유자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시작하면서 어느 가난한 작가 지망생 부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고 글도 써야 하니 이 둘은 결혼을 하면서 하나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 사람이 글을 쓰는 동안 다른 사람은 취직해서 돈벌이를 하되 그 역할을 1년마다 바꿔서 하기로 했던 거죠. 부인이 그간 써오던 글이 있어서 먼저 1년간 열심히 글을 쓰기로 했죠. 겨울이면 아파트가 외풍이 심해서 도서관에서 주로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퇴근 후 돌아오면 하루 동안 쓴 글을 읽어주고 피드백도 받고 토론도 해가면서 계속 글을 써나가서 1년 후에는 소설 출간 계약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년이 돼서 서로의 역할을 바꿀 때가 됐지만 책 출간도 해야 하고 당분간 부인이 글을 계속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편은 일단 작가를 향한 꿈을 접고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요. 부인은 책을 출간했는데요. 당시 부인의 나이 23살이란 젊은 나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낸 책은 앙드레 지드로부터 미국의 기적이란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20세기 미국 문단의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카슨 맥컬러스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소외와 고독을 다룬 마음은 외로운 사냥꾼이란 카슨 맥컬러스의 소설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1년마다 역할을 바꾸기로 했지만 남편은 부인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던 건데요. 위대한 소설의 탄생 뒤에는 이렇게 누군가의 따사로운 마음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 산책길 가족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출석 체크 응원 문자도 좋고요. 또 반가운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래 듣겠습니다. 남창 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얼락의 어는 지른다는 의미인데요. 또 락은 낚싯조라 해서 지르는 낚싯조의 음악을 얼락이라 부릅니다. 언자는 한자로는 말씀 언자로 표기합니다. 노래를 할 때 처음을 높은 음으로 질러내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오늘 들으실 우조 얼락은 벽사창이로 시작되는 노래입니다. 달빛 밝은 어느 날 이 푸른빛 비단으로 바른 창밖에 뭔가 그림자가 어른거리길래 이미 오셨나 하고 뛰어나가 보니 이미 아니라 봉황이 와서 깃 다듬는 그림자였다는 거죠. 마침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사람들을 웃길 뻔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노랫말을 5장으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초장, 벽사창이 어른 어른 커늘, 2장, 입만 여겨

헐떡 뛰어나가 보니 삼장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헌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사장 맞추아. 오장 밤일세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우일번 하여라.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 이호규의 검은고, 사재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 거늘 입만 여겨 펄떡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헌데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세 만정 행여 나지런들 남 울뻔 하여라. 약간 허당 같긴 하지만 나름 매력적인 캐릭터의 주인공을 엿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곡이죠. 남창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였고요. 이호규의 검은고 사재성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80년 11월 25일에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있었던 정악 검은고 연주의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젊은 청년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었죠. 이동규 명인이 33살 때의 연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송지원님 날씨가 더워지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한일섬유 아쟁산주를 언제 부탁드립니다. 벽사창이 시조의 검은고 퉁김이 오늘따라 더 맛깔스럽게 느껴지네요 하셨습니다. 네, 음악 저희가 준비해서 후반부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여밀락 령입니다. 여밀락 령은 줄여서 령 혹은 볼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볼령이란 이름은 여기에서 해령이 파생돼 나왔기 때문에 본래의 령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편종, 편경, 당피리가 편성되는 당악계 여밀락인데요. 아명으로 태평춘지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날에는 왕의 환궁악으로도 연주됐던 음악이죠. 오늘 여밀락 령을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편종과 편경의 소리, 그리고 굵고 꿋꿋한 당피리 소리가 압권인 음악이죠. 지난날 왕의 환궁악으로도 쓰였던 음악, 여밀락 령 아명으로 태평춘 지곡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혜성님도 오늘 부지런히 출석해 주셨고요.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생방송도 즐겁게 함께 산책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늘 반가운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수양산가는 이왕직 아악부에서 가사를 가르친 임기준 전창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됐는데요. 여타 가사에 비해서 작가적인 창법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곡이라서 묘미가 있는 노래고요. 첫 시작 부분부터 높은 음으로 호기 있게 불러서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앞부분 노랫말이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은 백이숙제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무언가 숙연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노랫말은 역사 속 여러 인물들, 모광, 항우와 우미인, 명황과 양귀비 같은 사연 있는 인물들이 나열되지만 곡의 마무리는 오늘같이 좋은 날 만나 아니 놀고 뭘 할 거냐 하면서 오늘을 긍정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합니다. 가사 수양산가 듣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수양산가는 피리와 함께 노래하는데요. 피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수양

노래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의 목소리도 관악기의 발성 원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온도, 습도, 불변의 가죽 필이잖아요. 특히 사장이던가요? 구음으로 입타령을 할 때는 사람의 목소리와 피리 소리의 조화가 특히 잘 이루어졌죠. 피리와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들을 수 있는 연주, 12가사의 하나 수양산가 들으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영의 노래였고요.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준의 피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여밀락 준비했습니다. 오늘 앞서서 여밀락 령을 들려드렸습니다만 여밀락 령은 당피리가 편성되는 당악계 여밀락이고요. 이번에 들으실 여밀락은 향악계의 여밀락이라서 피리도 향피리가 연주되고요. 또 대금, 가야금, 거문고와 같은 향악기가 편성돼서 연주합니다. 여밀락 전곡을 들으려면 1시간 20여 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4장과 5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롱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밀락 7장을 연주할 때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부분 들으셨습니다. 여밀락이 3장까지는 느린 20박 한 장단으로 연주하다가 바로 이 4장부터 한 장단 10박, 10박으로 속도를 조금 빠르게 연주하기 시작하죠. 오늘 바로 그 부분 4장부터 5장까지 들으셨는데요. 정로학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밀락의 악보를 연구해 보면 오늘 들으신 4장부터 7장까지가 이 속도가 비교적 빠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비교적 옛가락이 많이 간직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욱 고색 창연한 가락을 간직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들어보셨습니다. 윤혜성님께서 여러 곡의 음악을 동시에 신청곡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곡을 청해 주시고 또 여러 성격의 음악이 두루 섞여 있어서 저희가 이 곡들 중에서 골라서 차츰차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곡할 때에도 청해 주신 수많은 곡들 중에 골라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애정을 가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6944님께서 산지에서 바로 배송된 분이 나는 따끈한 수미 감자를 먹으며 우리 음악을 감상하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아, 지금이 요즘이 이제 하지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지 감자 최고죠. 아, 그 분나는 감자 맛있겠는데요. 배가 고파지네요.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한일섬유 아쟁산조 준비했습니다. 아쟁이란 악기는 고려시대에 이 땅에 당악기의 하나로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이 악기가 들어왔을 때에는 당악에만 쓰였지만 악학괴범이 만들어진 성종대에는 아쟁으로 향악도 연주했기 때문에 그 쓰임이 확대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악기의 대변신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인데요. 산조아쟁이 만들어지고 아쟁으로 산조란 음악을 연주하는 역사와 함께 아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산조아쟁은 대아쟁보다 길이도 짧고요. 줄간 간격도 다소 좁게 만들어서 빠른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도 용이한 구조고요. 또 덮판을 대서 음향적인 면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산조아쟁으로 연주하는 아쟁산조 듣겠는데요. 한일섬유 아쟁산조입니다. 한일섭의 가락을 전수받은 그 제자 박종선의 아쟁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합니다.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한일섬유 아쟁산조 들으셨는데요. 박종선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객석에서 박수를 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느라 애쓰는 모습이 소리로 들렸죠. 이 곡은 스승 한일섭의 가락을 17분 정도로 짧게 줄여서 연주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 12월 12일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93 1요 명인 명창전 공연 실황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요즘 요리조리 미도리님이 안 보여요. 월하 독작하시는 길동무는 글동무님과 대작하셨나요? 다들 앞에서 잘 가고 있죠? 이혜진 작곡가는 무슨 곡을 작곡하나요? 감자 먹는 육구사사님이 지나가면 아카시아 꽃냄새가 나죠?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우리 출석반장님께서 산책길 가족들을 두루두루 챙기고 계시네요. 훌륭합니다. 그러고 보니 유리조리 미도리님, 글동무님, 이혜진 작곡가님 모두 바쁘신가 보네요. 소식이 궁금해지네요. 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살풀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살풀이는 살풀이 춤을 말하는데요. 살풀이 춤을 반주하는 음악은 바로 시나위죠. 시나위를 기악으로 연주만 하면 시나위라 하고요. 구음이 곁들여지면 구음 시나위, 춤 반주로 연주하면 살풀이 춤 반주 음악이 됩니다.

같은 음악이지만 이렇게 어떤 구성으로 또 어떤 용도로 연주하는지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를 수 있지만 모두 같은 음악입니다. 이 살프리춤 반주 음악은 지난날에는 현악기 없이 대금피리, 해금, 아쟁, 장구, 징 이런 악기로 주로 연주를 했는데요. 어느 무렵부터인가 현악기가 추가됐습니다. 또 살프리 춤을 추는 이마다 악기를 별도로 지정해서 독주로 혹은 중주로 또 합주로도 다양하게 연주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살프리 반주 음악 어떤 편성으로 꾸려나가는지 음악으로 듣겠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첫 시작 부분에서 장구와 징이 함께 장단을 시작했고요. 끝부분이 대금과 장구 징 연주로 마무리한 음악 살풀이 반주음악 감상하셨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6년 12월 10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있었던 국립국악원 정기무용발표회 연주 실황 자료였는데요. 음악 들으시면서 아마도 이 음악이 춤 반주를 하는 음악이다라는 걸 금세 느끼셨을 겁니다. 당시 김천흥, 이흥구, 배정혜의 안무로 무대에 올랐는데요. 오늘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당시 공연에는 여성 무용수 9명과 남성 무용수 6명, 도합 15명의 군무로 살풀이 춤이 추어졌고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살풀이 춤이었습니다. 이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 출두하는 대목입니다. 이 암행어사가 출두하는 무렵은 바로 본관사또 생일잔치 자리 그 즈음이었는데요. 이도령이 초라한 행색으로 그 잔치자리에 갔다가 간신히 자리 하나를 얻게 되죠. 그런데 운봉과 곡성현감이 이도령의 글을 읽고는 그 존재를 알아차리게 되고요. 이내 어사또 비간이 도착하자 잔치판이 아수라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동헌이 들썩들썩하고 각 창고를 맡아보는 관리들은 옥에 가두어두고 온통 정신없는 현장이 연출되는데요. 잔치자리에 있는 이들은 모두 눈치를 채게 되고요. 우리 남원이 절단났다 하면서 서로 잔치판을 떠나려고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후 내용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 출두한 후 대목 듣겠습니다.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1: 본관이 듣더니만은 그러시다니 운봉 뜻대로시오만은 저런 사람은 하인청에서나 대답할 일이지 행칭찬할 일이오. 운동이 사령들을 호령하되 이놈들 그냥만 일이 무엇인가. 의사 또 자리를 하나 얻어서 앉았겠다. 본관이 보다 못해 젊은 것이 무식하리라 생각하고 좌중에 동을 말이소. 그란 수식 지어 만일 그를 못 짓는 자가 있으면은 권장을 쳐서 내쫓기로 옵시다. 그때 의사또도 그란 수

관련지 운봉을 주시니 그글에 하였으되 남은 무사 징집 개택이라 하였거늘 또 대어번이 하였으되 본부 수리 각창세 진올감색 착한 회수하고 그의 명리 성명을 사직 보내의 당사라.

사명수 불러라 우선 고량을 시치고고 동원의 술에 자로 감생을 좌중하라 봉영을 불러서 갖고 하기제 촉토서원 불러서 결총이구로 야천대 동색 불러 수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목가가 먹고 육제게 불러서 군소에게 피고 군방을 불러서 재물을 단소 수루를 불러서 그의 도시인 책상

근데 귀에다 대고 구석은 이제 우리 남원한 철이가 났다. 우리 여기 있다가는 산벼락 맞기 쉬울 테니 어서 떠납시다. 그때 어서 왔더니만 안겼다. 일어서며 지기를 벌끈해 잘 먹었다. 어찌 이리 좌석이 이렇게 선떠도. 여보 홍관장,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가 오만원 좌석이 이리 섬뜨더니 원이로다 그게 없소구려. 번광 불생 모르고 사토전이 포항한다. 아, 이 사람 너무 인사야. 잘 가더니 못 가더니 이 난리통에 신사는 무슨 너무 신사요. 예? 그 사토가 예왕사 번광을 물을 끓어 내보면 그럴 일이요. 그러면 우리 조금 있다가

냄새를 얻고 배령해를 속였어. 구경꾼한테서 거터본 둠성 들어서 사고를 바라볼 적 그때 고사 또님은 삼문 밖으로 나가면서 누나를 보 어쩜 부채집 갔다 바람바 독구르니 정태 옆줄이 눈치를 재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 뒤 청상적을 입고 홍건대를 띠고 패랭이를 벗고 홍절잎을 쓰고 사면을 놓고

철도야! 두세 번 해놓은 소리 하늘이 다 싹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난 듯 태길 병력 진동하고 여름 나흘에 부리부터 가슴이 나

언제와 평부 입으로 물고 흘근실근 달아날 때 운동량 양통이 길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부사 가설 일고 벌써 쓰고 달아라 송창운수 당근 일고 화가 쓰고 달아라.

다른 나와 손 잘못 사는 것도 나고 술도 취하여 다른 것만 저 올라가 간 모자에다 오줌을 누니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줌 빼나간다 지면서 아이고 사인은 하나님이 비를 끓여서 날이나 보대요. 번광이 덩수를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주구멍에다가 상구를 받고 갔네여라 신고 가자 신발내라 쓰고 가자 말려여라 입고 가자 창을 잡아라 타고 가자 문들어 문다 바람다 쳐라 오강 마렵다고 좀 내려라 물마을의 목 좀

홍영 아주 가철다가 부러지고 진능동이 떠나갈지 발 먹기고 발 삼은 채 천둥 가르나고 불쌍하다고 한 놈은 사령 눈 빠지고 박 터지고 코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발 먹지야 눈 빠지고 삼 터지고 달아나면 난리났니 소령무이 잔치자 중을 망치고 바수는 은병소병 향수병과 수십자 교자 쌍과 양치대야 토기쟁만 접시해야 없을 병이다 악당뚝당 왱개렁쟁 그릉게요 칼라금 양금 해금 생황단소 피리젓대 북장고

달아나고 관빈 라상인 광 물동어이고 들어오며 사돈님 세수 잡수시오. 광방 자비인 고멍성 말하여 베끼고 멍석인 줄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렇게 무겁다냐. 사우려고 나발린 부추목주고 운동 덕선인 고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왔던 급창아 이 말 좀 모아라. 이 말이 왜 운동으로는 아니하고 남은 너 사또 계신 대로만 뽀두둥 뽀두둥 들어가니

사또님, 말을 거꾸로 다 싸우니 속히 내려서 옳게 타십시오. 왔다 이놈아, 이 난리통에 언제 말을 옳게 타더란 말이냐. 말 모아지를 섰던 데여서 멍구통에다 돌려박아라 돌려박아라.

암행어사 출두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참 시원하게 들렸죠.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 부분 묘사됐는데요. 서로들 도망하느라 정신없는 모습이 아주 해학적으로 묘사된 그런 내용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있었던 악기 목록 혹시 기억나시나요? 검은고, 가야금, 양금, 해금, 생황, 단소, 피리, 젓대, 북, 장구 이렇게 리듬에 맞추어서 노래했는데요. 중요한 악기가 잔치자리에 다 있었네요. 또 말을 거꾸로 탔으면서 말 모가지를 빼어서 둘러박으라 하는 내용 익숙하시죠? 적벽가에서 조조가 도망칠 때도 비슷한 모습 나왔습니다. 끝부분에서 집사 훤화 금 하랍신다 하고 외치는 부분도 익숙하시죠. 대취타 들으실 때 허라금 이렇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훤화 금, 떠드는 거 금지 이렇게 외치는 부분까지 들으셨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암행어사 출두하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동초제 판소리를 전승한 분이죠. 은희진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솔개님께서 앞서서 살풀이춤 반주음악 들으시면서 춤곡이라 이렇게 흥겨웠나 봅니다 하고 새싹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서 이 춘향가가 어느 앨범에 수록됐는지 문의하셨는데요. 2000년에 서울음반에서 발매한 은희진 춘향가 앨범에 수록돼 있습니다. 솔개님 첫 방문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기악합주 남도사면 듣겠습니다. 남도사면의 사면이란 말은 원래 피리 두 대, 젓대, 해금, 장구, 북 이렇게 여섯 대 악기로 편성된 사면육각을 일컫는데요. 18세기 무렵에 현재와 같은 편성이 확립돼서 다양한 현장에서 사면육각 편성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남도사면은 가야금이나 아쟁 이런 악기가 편성이 돼서 여타 지방의 것과 비교할 때 음악적으로 풍성한 편입니다. 이 남도사면은 굿판에서 조상에게 잔을 바치는 헌작하는 절차 때도 연주가 됐고요. 거상악으로서의 용도도 있고요. 혹은 객사한 혼을 맞아들이는 행악의 일환으로도 연주됐습니다. 남도사면 듣겠는데요. 변정섭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 사면 변정섭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에도 다양한 우리 음악과 함께 했는데요. 그림자가 창문으로 어른거려서 이미 오셨나 하는 마음에 펄쩍 뛰어나가는 이의 모습을 그린 가곡도 있었고요. 오늘같이 좋은 날 만나 아니 놀고 뭘 할 거냐 하고 노래하는 가사도 들어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우왕좌왕 도망가기 바쁜 지방 수령들의 해악적인 모습도 오늘 두루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음악의 노랫말 속에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의 다양한 서정과 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행복지수 높이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옛날 운봉 한양 부월품에 박씨 두 형제가 살은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였다. 사람마다 오장이 육보인디 아이 놀부만 오장이 칠부던 것이었다. 어찌하여 그러는 거는 심술부 하나가 왼쪽 갈비 밑에가 장기 궁짝만하게 눌러붙어가지고 아 이놈이 밥만 쳐먹으면은 날이 날마다 심술 공부를 하는 뒤 꼭 조통다리 노래와 또 가시거든 것이었다. 대장군방 벌무거우 삼날 방무다 이사근 고방에다 집어리고 길가는 관영양반 채울 몇개못 떨었다 해가 치리를 내어줬고 형사 부모는 소도역 양반 부모는 관을 찍고 그왕 부모는 친구독지 주상난데 주말 주고 불난데 부채일 달리고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물리고 가는 여자 휘장고 입만 주고 다크큰에게 겁탈하고 소절 과부무광 얕고 길가에 허방 놓고 봉사 입에다 똥 치르고 애백 여자는 패를 그냥 꽉 차고 조절 저거 대화를 든 놈 살고 주고 홍사동이는 돼지바 놓고 우는 애기는 다 때리고 소리 없니 잔소리 등유하는 된다 발불

당장을 맞을로니 삼강도 모르고 오른도 모를 텐데 형제 윤기인들 알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놀부가 심술이 나가지고 지 동생과 견속들 밥 먹는 것이 꼴이 보기 싫어. 오늘 그냥 마음 먹은 짐에 내 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호령이 나오는데 너희는 흥보야! 흥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형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불렀다. 너희는 거기 앉거라. 너는 밥만 처먹으면 구레이 돌듯 슬슬 돌고 골편하는 꼴 꼴보기 싫어 못 보겠구나. 그러니 오늘 네 처자식들 데리고 당장 나가거라. 흥보 깜짝 놀래. 아이고 형님 표란간에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야 이놈아 무슨 말씀이고 무엇이고 나가라면 나가 주위엔 잔말이 이렇게 심하니 만일 또 잔말이 심하면 사륙지안이 날 것인게 어서 당장 떠나거라. 아무리 빌어봐도 소용이 없으니 흥보

이거

잘 가거라.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를 어쩌잔 말이냐. 서산 네 해로를 달아이고 얼추를 통정해 다리기 손에 공본집에 살러 계실 적 내건 내 것이다 둠없이 평생의 호의 옷이

나구나 안설라 산중으로 가게야 산중에다 사자건들 냉물이 귀가 이겨가 살 수 없고 안설라 도방으로 가자 해론산 이강정이 도방에가 사장들 비딩에 찌우러 살 수가

대구 견속들은 성형도 복도촌이라는 곳을 당독하야 빈집안칸 의지하고 근거지 지낼 적어 철 모르는 자식들은 부모를 조르는디 한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그 육개장 그게 쌀밥 한 그릇만 말아줘 또 한 놈이 나앉으며 어머니 나는 그 호박떡 한 시리만 해줘 호박떡은 더워도 달고 식어도 달고 참맛이 좋지라오 뭐 큰아들이 난지며 어머니 나는 밥도 싫고 와우도 싫고 안다기나 잠 못 자는 서름이 쏙 어서 말을 해봐라 어머니 아버지 공로라고 나 장가요 매요 으시 어쩌 어때

그만 골골 그 시간 공부하시라.

도와드러며.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그 남이 들어 남 보기로 내 집 흉만 터나니 울지를 마오. 나 저 읍내 좀 다녀올라네. 읍내는 뭐다기요? 그 품팔이도 있는가 좀 알아보고 와야지. 여보 영감 해당촉하지 마시오. 우리 형상방하고 누가 품이나 무엇을 죽었소? 가지 마시오. 큰일이오. 방정 맞은 예편대 같으라고 아직 나가보지도 안 했는지 연병으로 자빠졌네. 그리고 흥보가 읍내에 나왔다가 마침 호방을 만났다. 호방한테 이리저리한 얘기를 한 게 호방이 하는 말이 여보시오. 박생원 그 그러지 말고 그 품이나 하나 파시오. 그 돈 생길 품이면 팔고 말고. 다림이 아니라 이거울 좌수가 배경영문에 잡혀갔는데 좌수 대신 권장 10개만 맞으면 매 한 개에 성냥씩 30냥을 주고 우선에 말 타와라고 마사 단냥을 준답니다. 흥보 돈 얘기 나오게 대번에 말이 올라가갖고 아이고 여보시오 그럼 내가 살라요. 저아이전 그 동을 보아라. 행운어 열컹 열고 동 단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나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시오. 흥보 좋아라오. 질질방 부르성다시며 얼씨구나 좋구나 기와 잘지 얼씨구나

꼬운남 우리 집을 놓아서 가자. 저희 집 문전을 당도하여 여보세 마누라 집안 어려워져 어디깐 땅한 집안 이라고 들어보면 우르르르르르르 찾아와 연주하는 게 두려워지 좌이 포도 얼굴이 찌린가 에라기 사랑 못살 사랑 흥뿜반울이 나온다 흥뿜반울이가 나오면서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혼신 줄래 몰랐소 잘못 되야

걸 가진군 부인공명 깨우트는 걸 꿀을 솔레 밟게 저런 동골동골이 생긴 걸 갔다 오다가 생긴 놈 이리저리 생긴 놈

0: 접시다 돈 보아 돈이란 이웬 돈이오 일수돈을 얻어 왔소 월수 제의 반수돈을 얻어 왔소 돈이란 말이 윗말이 아기도 새 아니오 새 우리 재수대 동하야 홍지에 돈이 생기는데 홍지랑이 웬 말이오 생일 생지가 안기다던 무서운 형제가 생기 여수 어디 봐요 동아 돈 보기 전에 말이오 내가 숨 아픈 게 무기난 거를
1: 먹고 쓰고 먹어야 돼
0: 아 영감 이 돈이 뭔 돈이야 말이오 여보 마누라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이곳 좌수가 배경령 문의 앞에 갔는디 좌수 대신 권장 열지만 딱 맞으면 매항제 성냥씨 30냥을 주고 우선에 말 타오라고 와서 딴 양을 딱 죽을래 내가 대신 가기로 이거 받아왔은게 내가 말 타고 할 수 있겠는가 정계의 말이 있은게 정계의 말로 갔다 오고 이 돈 가지고는 쌀 팔고 고기 사서 육죽을 둘그름이 쏘아가지고 새끼들하고 각시 각기냐 한통서 먹어보시 흥부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만은 중안 가장 매품 팔아먹고 산다는 말은 고금천지 지음이라 흥부발유를 하는디 여보 영감

0: 일본이요. 인마를 들어보자.
1: 자, 쓰오.
0: 백영정 본군장 한계를

경지음 들어오니

운명이 돌아.

누가 화를 내며. 시끄럽니 이 사람. 아, 이 사람아, 쓰잘데 없는 이 볼기 두었다가 여기서 밥이 나온가 돈이 나온가. 어? 아, 이럴 때 몇 대 맞고 돈 벌어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 어? 쓰잘거리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게. 나 다녀오면서. 아버지, 백년가시오? 오냐, 간다. 아버지, 그 백년가시거든 그 밥하고 떡 좀 사다 주시오. 아, 사주고 말고 내가 사갖고 오마. 아, 지금 밥을 지금 먹고 백년길로를 떠나는데 올라갈지 천재야 다 오르바른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은 팔자유가 어디 광시럭도 푼 집에 우기 영화로 잘 사는 게 이래 발자는 박보여 내 품팔을 어서 먹고 산이 그릉 저릉 당도하니 백년보리 무섭다 쳐다보느냐 대단이오 내려 구멍 보니 속정 배누구나 심사를 배호 용자 모신 군료 사령이 이리라 보자리 알지 그때요 방금 불안 순턴 상을 안미라 별을 벌벌 뜨면 속 들어간다. 흥보가 삼목궁을 딱 들여다 본게 아니 전부 보리장을 내놓고 여기서 철석 저기서 철석 난리 벗고가 났지. 흥보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 지금은 볼기를 맞는다마는 갈 때는 돈을 수수 백냥 가져가겠다. 어디 나도 볼기를 까고 없지 볼까? 헤이 시커먼 볼기를 쫙 까고 삼목관이 없었은 게 한 굴러가 나오다가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볼기 전 보는 거 하고 딱 보더니 아니 박시환 아니시오? 알아 맞췄구만. 아 근데 여기 어째서 오셨소? 어? 아 이 사람아 나도 매 맞고 돈 벌어 가려고 왔네. 군료 사령하는 말이 참말로 박생환 고랐어 고랐어. 아니 이 사람아 그 계란이 굴지 사람이 굴아?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박생환 대신하고 권장 맞고 돈 벌어가지고 벌써 가버렸어. 흥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는 구척이나 되고 뼈대가 굽 뜬국지원이 아주 매를 썩 잘 맞을디다. 아이고 이래 이래 집안 오기 집이 내가 떠나올 적에 가시고

애들 다 그지 헌가 언제나 평황이 허게

학생들 들어앉아 밥 달라고 우리 자식은 땅 싸주마고 달리는

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
그럼 저 그 진문여를 당도원이 그때요 흥부만월에는 자기 영감 병영가신 후에 원어를 지응했을고 청화소를 받쳐놓더니 비난이다 비난이다

기울어세고논모양찰기응가리분유가야꼬르르르르나간더이아

0: 부부가 화를 내며
1: 왜?
0: 시끄럽네 이 사람아. 권연설이 대장부 남자가 바깥 출입을 하고 있는디 계집이 배가 꽁냥 가시오 마시오 울고 울고 연병을 하고 자빠졌더니 저 뒷집 꾀셈이랑 발뚱거리를 했대. 아이고 여보 영감, 팔뚱거리가 다 무엇이다요? 아, 이 사람은 내 대신 그 매 맞고 돈 벌어가지고 자식 들어오고 지금쯤 잘 끓여먹는다 그 말 아닌가? 아니 그럼 영감께서는 매를 안 맞았단 말씀이오? 내가 언제 임자들어 거짓말하던가? 뭐 마누라가 좋아라고 하면 너나 모르니? 아이고 난 절시오야! 절세고 절세고 절세고 기와 자존데 절세고 나 열세우야 용감비 그저께 배용기우를 떠난 후에 후원하다가 탕을 놓고 후에 촉수로 비를 떠지 내 집안 꺼돌아 오시니 이렇게 뿐이 어디가 있나 얼씨구나 열시오 어설퍼서 또 내 사주고

0: 여보시오. 이 자식들아 춤추어라. 어따 이제야 종걸 종걸아 이럴 기쁨이 어디가 인당을 시구나 여보시오. 얼씨구 절씨구 기와 자준대 얼씨구나 흐리군대 시구나 여보시오야. 흥부가 가만히 앉아있다 코웃음을 치고 그냥 그러더니 아 내가 없이 살아도 말이여 아 우리 마누라 이런 바람에 내가 산단게 흥부 마누라 하는 말이 여보 영감 그러나 저러나 형제간밖에 없은 게 건너 마을 시숙댁에 가서 전국간이나 얻어오시오.
1: 그렇지.
0: 그 자네 말은 좋네 말은 그 가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전국간이나 주시면 좋지만은 그 보리만 주면 어떻게 하는가.
1: 그렇지.
0: 아이고 여보 영감 아 우리 없는 집 살림에 보리 차고 쌀 찾겠소.
1: 그렇지.
0: 아이 보리라도 많이만 주면 좋지라.
1: 아 그렇지.
0: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 이 사람아 누가 먹는 보리 말인가? 응? 그 자네가 그 지리산 몽둥이 보리는 자네가 몰라. 응? 그놈으로 나를 탁 때리면 내가 쭉 뻗을 거 아닌가? 속담에 매 맞는 걸 보고 보리 타작이라는 것이 어이 없구나. 영감, 설마 안 들 그럴 리가 있겠어. 어서 다녀와 보시오. 그 대처, 마누라 말이 꼭 옳네. 그러면 내가 후딱 다녀옵니다. 흥부가 건너간다. 흥부가 건너간다. 흥부가 건너간다. 흥부 차림이 볼짝이며 다 떨어진 헌도포 밥풀관자 종우당 또 뒤통나게 요란해오 성지 아침 추구

0: 사장님이 대경 칠세을 하며.
1: 안 좋게.
0: 가, 흥부라니. 여보시오, 내가 구대차 독신으로 내려주는 삼척 동장하다 하는데 어린 동생이라는 게 말이오. 그 참 미친놈이라고. 아마도 집을 잘 못 찾은 모양인 게 저 제놈으로 가보시오. 그거 저 황봉과 먼 것이 하나가 있어. 흥부가 빌면 될 줄 알고 도서!

的。生意不如我。

많이 드시고 못 이겨거든 성냥만 손쉬우면 이거를 얼마나 짱 깨대기를

0: 듣고 보니 상당히 불쌍하게 되었구나. 응? 그리여, 그러면 내가 내일 도리 좀 주마. 큰거 좋아라고. 아이고 형님, 그 흉년국식 흔들려 먹기는 쌀보단 보리가 훨씬 낫답니다, 형님. 그놈 들여 먹는 속 도적구나. 그 그렇게 해라. 너희놈 마당새야, 그 뒷곳간에 가면은 그 쌀쟁이는 쌀국간 있지.
1: 그렇지.
0: 쌀로 그냥 한 두 가마니 드릴까요? 너희놈 가만히 있어. 그리로 지내가면은 그 보리쟁이는 보리국간 있지.
1: 그렇지.
0: 보리로 한 서너 가마니 드릴까요? 금방진 놈 가만히 있으란 게 이놈의 자석 눈구녕을 안 빼버려. 보리로 돌아가면은 작년에 지리산서 박달방향이 하려고 처음 번목이 한 서너 개가 있느니라. 오늘 한 놈 시쿨름 있다. 대문을 딱딱 걸어 잠궈 놓더니 놀부가 흥보를 때리는디. 놀부 있는 가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누리야 막 저쪽에서 어따 이놈 감도놈아. 내 말을 들어봐라, 잘 살게 내보이오 못 살기로는 이 팔자라. 나랑 썸이나 유리야 간다 마당에 건너여 다불을 다불에 들었어. 내롱주려고 노죽을 이래라. 정관이나 주자 건들 공공장 건경한 가도 아까도 괴롤이여 괴수발에 들어갔어. 내롱주려고 괴수를 이래라. 몽둥이를 들어 내들이 다름에 불행이 치던 좁은 거리다 배랑 치던 후당

하니 날도 못하고 그저 맞은 다리를 지르치를 끌고 가요. 아이고 영원히.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

여름의 기세가 점점 뚜렷해집니다. 오늘 낮에도 30도가 넘는 더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럴 때면 문득 자연에 순응하며 무더위를 견뎌내던 우리 선조들이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대청마루, 저는 진짜 지혜로운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나무를 깔아놓은 공간이 아니라요, 자연 바람이 스스로 지나가도록 만드는 신비로운 순환 통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 앞 들판에서 불어온 바람요, 이 바람이 대문을 지나서 마당으로 들어오고 또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서 대청마루를 통과했죠. 이후 그 바람은 마루 뒤편에 작게 낸 바라지 창을 지나서 뒤뜰과 장독대 쪽으로 가만히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길만 열어두면 제 갈 길을 찾아 흘렀던 바람처럼, 그것을 이용한 대청마루의 지혜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바라지 창을 활짝 열어두는 거죠. 주변 사람들과도 더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뜻밖의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메나리 가락입니다. 피리의 지영희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매나리 가락이었습니다. 피리의 지영희였습니다. 오늘은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그 한옥 대청마루를 지나가는 시원한 바람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대청마루에는 여름을 견디는 선조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죠. 바람이 저절로 들어와서 또 저절로 나갈 길을 열어두는 것, 그 길 위를 지나가는 바람에 그저 잠시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무더위를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였던 겁니다. 오늘 낮에도 더위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몸도 쉽게 지칠 거고요. 또 말 한마디도 평소보다 조금 더 거칠어질 수 있겠죠. 그럴수록 우리 마음 안에도 작은 대청마루 하나 마련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지나가듯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마음의 바라지창을 열어둔다면 아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제갈 길을 찾아서 스스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목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일상 속 건강정보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코너죠.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남창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 듣겠습니다. 노래의 이동규, 반주의 국립국악원 정학단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남창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였습니다. 노래의 이동규, 반주의 국립국악원 정학단이었습니다.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오늘 함께 만날 음반은 2013 새음원 시리즈 서영래 가야금 병창인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감상하실 곡은 판소리 적벽가 중 눈대목으로 꼽히는 동남풍 비는 대목부터 화룡도까지의 여정입니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스스로 직접 연주하면서 동시에 목소리로 소리를 얹어 부르는 정교한 장르인데요. 악기 연주와 노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엄청난 공력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들으실 적벽가는 삼국지 연의의 적벽대전을 바탕으로 한 호기롭고 장엄한 선율이 특징인 판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남풍 비는 대목은 제갈공명이 하늘에 정성껏 기도하여 겨울철에 불어오던 북풍의 방향을 동남풍으로 바꾸는 긴장감 넘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조조가 군사를 물리치는 박진감 넘치는 소리들이 가야금 선율과 엮이는 화룡도 대목까지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소리를 들려줄 서영래 명창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고요. 제17회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창입니다. 또한 부역은 충남 국악단 지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탁 트인 시원한 소리가 특징인데요. 그럼 서영래 명창의 가야금과 소리, 조용복의 묵직한 장구반주로 적벽강의 뜨거운 바람과 가락을 9분이 넘는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요 공명선생 주유전 하시는 말씀 바람은 전공기 좋아온데 인력으로 어찌하오리까 성사는 제천이요 모사는 제인이라 나 할 일 다한 연유에 천이야 어찌하리 500 장졸만 명하여 주옵시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다

문을 자르르 놓고 어깨미 다시 돌려봤자 오고 어섬지들 뻗어 오목 피고 들어 삼동이 빠르게 대투를 빠

서영래의 소리와 가야금, 조용복의 장구로 적벽가 가운데 동남풍 비는 대목에서 활용도까지 만나보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경기 12잡가 중 10장가입니다. 소리의 김세윤입니다. 15분의 긴 호흡입니다.

경기 12잡가 중 10장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세윤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기운이 없거나 속이 좀 허할 때 계절과 상관없이 뜨끈뜨끈한 사골국을 찾게 되죠. 푹 구워낸 국물 한 그릇이면 왠지 몸이 좀 풀리고 또 보양도 되는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실제로 사골국에는 단백질과 미네랄, 콜라겐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이 사골국이 잘 맞는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골국을 오래 끓이면 그 과정에서 히스타민 성분이 생기는데요. 이 히스타민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과 관련 있는 물질입니다. 이 성분에 민감하거나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사골국을 먹은 뒤에 두통이 오거나 또 코가 막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반응에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골국 대신 짧은 시간 동안 끓인 고기 육수를 대신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나 소고기를 짧게 우려낸 육수는 젤라틴과 콜라겐은 어느 정도 얻으면서도 히스타민 축적은 덜할 수 있는 겁니다. 몸이 허하다고 해서 오래 끓여낸 국물이 모두에게 다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상식입니다. 사골국을 먹은 뒤 두통이나 두근거림, 속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다른 형태의 국물로 바꿔보는 것이 좋겠죠. 이롭다고 소문난 음식도 내 몸에 맞아야 진짜 보양식이 되는 거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밑도들이 수연장지곡이었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봉황곡 준비했는데요. 소리와 장구의 이문주입니다.

봉황곡이었습니다. 소리와 장구의 이문주였습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다양한 문화 소식들 전해드리고요.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불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

옥상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여름으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한 송이 한 송이도 곱지만 여러 송이가 둥글게 모여 피면 그 빛깔이 더 풍성해지는 꽃, 바로 수국인데요. 진주의 월화산 자락에서 이 수국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여름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름도 정겹습니다. 월화산 수국 페스티벌입니다. 이번 축제는 오늘입니다. 6월 18일 목요일부터 6월 28일 일요일까지 진주시 주최로 열리는데요. 장소는 월화산 숲속의 진주 일원. 입장 요금은 무료입니다. 올해 축제도 수국이 만개한 월

설악산의 풍경 속에서 정원과 숲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지는데요. 수국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는 수국 해설 프로그램, 숲길을 걸으며 마음을 쉬어가는 수국 숲치유, 축제장을 둘러보며 즐기는 수국 스탬프 투어도 있고요. 또 수국 삽목체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요일과 주말에는 공연 프로그램도 더해지는데요. 캔들 라이트 공연과 LED 나비 퍼포먼스가 기대됩니다. 낮에는 수국 사이를 거닐고 해가 진 뒤에는 은은한 불빛 아래 월화산의 밤 풍경을 만나는 시간. 진주의 여름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해줄 감성적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축제에 어울릴만한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꽃타령 준비합니다. 연주의 경로 이탈입니다.

꽃 타령 잘 들으셨습니까? 연주의 경로 이탈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부채춤 반주 음악 이어드리죠. 연주의 대도 국악 합주단입니다.

였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음악 신태평무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해금 연주자 이승희가 지영희 명인의 신하유와 산조선유를 바탕으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해금과 저음 해금이 함께 깊은 선율을 만들고 무장단에서 도살풀이, 몰이, 자진몰이로 이어지는 장단의 변화가 마치 태평무를 추는 듯한 역동적인 흐름을 전합니다. 이승희의 해금과 저음 해금, 손정진과 방지원의 타악으로 신태평무 함께 듣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아직은 고요함이 남아있는 새벽 시간, 우리 마음을 경건하게 채워줄 이야기 하나 꺼내볼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 신의 건축가라고 불리는 안토니 가우디라는 이름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가 남긴 걸작,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가장 높고 중요한 부분이 완성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마 가톨릭 성당인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1882년 처음 돌을 쌓기 시작해서 무려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지어지고 있는 성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성당 첨탑 18기 중에서 가장 높은 172.5m 높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탑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물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0일입니다.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백주기에 맞춰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성당에서 봉헌 미사를 집전하고 지하에 있는 가우디의 묘에 참배하며 헌화했다는 소식은 세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줬습니다. 가우디는요, 스페인 북동쪽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유독 높은 카탈루냐 출신인데요. 그는 나뭇가지나 뼈, 조개 껍데기처럼 창조주가 빚어낸 자연의 재료들로 독창적인 건축 세계를 펼쳐왔습니다. 그가 지은 다세대 주택 카사밀라, 후원자를 위해 지은 구엘 공원 등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100년 전 위대한 성당에 담고 싶어했던 가우디의 이상에 대해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Amazing Grace입니다. 연주의 숙명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Amazing Grace였습니다. 연주의 숙명가야금 연주단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안토니 가우디와 144년째 지어지고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가우디는 31살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43년간을 성

0: 성당 건축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아예 성당 공사장에서 후줄근한 옷을 입은 채 기거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길을 걷다 전차에 치이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색이 남루했던 탓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자고 권유했지만 가우디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 자리는 여기, 가난한 사람들의 곁. 그의 겸허함은 건축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성당의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탑 높이를 바르셀로나에 있는 몬주익 언덕보다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감히 창조주가 빚어낸 자연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깊은 신앙심과 겸손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내부에 들어서면요, 나무줄기를 모티브로 한 그 기둥들이 숲속에 들어온 듯한 평온함을 주고요, 동쪽의 푸른 빛과 서쪽의 붉은 빛이 교차하며 예수의 탄생과 순환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그야말로 돌로 지은 성경을 세상에 선물하고 싶었던 겁니다. 스페인 내전 때 설계도 원본과 성당 일부분이 불타 없어지는가 하면 코로나 사태 때는 공사 중단도 겪었지만 후대의 건축가들은 도면 조각을 맞추고 현대의 컴퓨터 기술까지 동원해가면서 묵묵히 가우디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세대를 이어가며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 정성, 성당의 남쪽 영광의 파사드까지 모두 완성되는 최종 완공은 8년 뒤인 2034년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뢰인은 서두르지 않으신다. 네, 생전에 가우디가 남긴 이 한마디. 모든 것을 속도로 재단하는 현대인들에게 거대한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작 판소리 갈릴리 예수 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봉근입니다.
1: 세상에,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쳐 나왔다 이 말이오. 성경이 전하기를 그때 새벽 닭이 울더라. 베드로의 이 행색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적이 있는지라.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이 생각나서 피통한 심정으로 도망 나와 밤새 울었다 이 말이오. 예수께서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내셨는데 베드로를 왜 안 만났겠는가? 단순 무식한데다 다혈질 순도 100% 순정남 이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를 대하는 심정이 어땠을꼬? 주님을 정면으로 마주 볼 면목이 없는 것이었다. 수제자랍시고 주님 홀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 곁을 지켜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일신의 안위를 위해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그 호들갑을 떨어댔으니 미약하고 피굴하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신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렸다.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마주보고는 다정다감하게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딱 세 번 질문을 하시는 것이었다.

베드로에게 되묻기를 요한의 아들.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불며 흐르기며 통곡하듯 대답하길 주님 내가 주님을

창작판 소리 갈릴리 예수 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이봉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과 상식 사이 이식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완성되는 2034년, 우리는 또 어떤 감동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 성당의 무사한 완공을 기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일출 함께 하겠습니다. 연주의 정대석입니다.

일출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정대석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함께 주문 외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초콜릿, 케이크, 달달한 커피 이런 것들을 제때 먹지 못하면 괜히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슈거 블러스라는 설탕 중독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맛은 우리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 자주 찾다 보면 어느새 독이 되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좋아하는 것을 딱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사랑하는 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도 음식도 날씨도 뭐든 적당할 때 몸도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거죠. 자, 올여름은 비 오는 날도 쨍하고 맑고 더운 날도 적당히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넷살 시작하겠습니다.

0: 공장 바닥 소리의 노래였습니다. 잔잔하게 였습니다. 뭐든 적당하다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우리 다 알지만 실제로
1: 포근히 감싸 안고 오늘도 쓰고 있다. 오늘도 잘 살았어. 시원한 캔맥주 덥석 집어이
0: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런 얘기 나눠볼까요?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끊는 것. 뭐 야식, 술, 뭐 빵, 과자, 탄산음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만 더, 딱한 잔만 더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사람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나쁜 줄 알면서도

6월 18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노래였습니다. 잔잔하게 였습니다. 뭐든 적당하다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우리 다 알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그걸 다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설탕도 조금, 소금도 조금, 일과 휴식의 비율도 적당히 쉽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런 얘기 나눠볼까요?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끊는 것. 뭐 야식, 술, 뭐 빵, 과자, 탄산음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안 좋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딱 하나만 더, 딱 한 잔만 더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사람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끊는 것 뭐 있으신지 창호해드린 햇살로 나눠주십시오. 문자 보내실 곳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이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 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지수가 작곡하고 박수범이 부릅니다. 쑥댓머리 듣죠?

박수범의 속된 머리에 이어서 장지원의 내려온다 제석굿 파트 2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청해드린 햇살 아침 이야기 주제는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끊는 것 어떤 거 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하,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아침에 9885님처럼 믹스커피요. 이건 뭐 당이 높다고 먹지 말라는데 장사 준비 다 해놓고 커피 한 잔 호로록. 진짜 맞나요? 아침에도 이미 한 잔 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특히나 일 시작하기 전에 몸 쓰는 일 말이에요. 하기 전에 한 잔 딱 마시고 하면 기분 좋게 일이 시작되는데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뭐 시시각각 계속 드시면 그건 좀 건강에 좋은 영향이 아닐 것 같습니다. 8920님, 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안 먹어야 되는데 이놈의 아이스크림이 시도 때도 없이 제 입으로 들어오고 싶어지네요. 아,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거부할 수 없기에 그냥 먹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뭐 어느 정도 먹는 건 괜찮겠죠. 근데 몸에 좋은 후식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저 지금 사연 보고 찾아봤더니 블루베리 이런 애들 진짜 좋대요. 예. 그 외에도 뭐 과일류들을 많이 추천하네요.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사과, 배, 키위, 바나나, 뭐 요거트 이런 애들도 후식으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힘들지 한 번씩 이렇게 아이스크림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보시면 또 익숙해지면 그 맛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67님, 저는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보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사고 봐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1 플러스 1, 원 플러스 원 행사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뭐 저렴하게 사면 좋죠. 먹는 거 원 플러스 원으로 샀다가 결국엔 안 먹고 버리게 되더라. 이렇게만 아니면 괜찮다고 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이런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끊는 것,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이날치의 노래 듣습니다. 호랑이 뒷다리.

0: 혈주부와 마주친 호랭이도 용봉탕 좋은 줄을 알았던가 보더라. 호랭이 좋아라고 아 이놈아 뭐라고 중얼거렸었냐. 어서 이리 오너라. 복종!
1: 내가 죽을 때 죽을 망정

0: 살같이 쫓아 들어가 호랑이 뒷다리 사이로 쑥 들어가서 총 늘어진 그대 목을 깨물어 놓으니 호랑이가 어째야 봤던지
1: 아이 컷뜨거라 아이 컷뜨거라 아이 컷뜨거라 이래보시오 별주부 딸기 쬐게만 놔주시오

이날치의 호랑이 뒷다리에 이어서 이문 씨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아리아리였습니다. 자, 청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나쁜 줄 알면서도 못 끊는 것. 6607님, 알코올 먹으면 염증 수치가 높아져서 먹지 말라는데, 와, 이거 안 먹으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져서 못 끊습니다. 라고 하셨고, 파리사이님도 담배 끊은 지는 3년 됐는데 술은 못 끊겠어요. 좋은 사람들과 한잔하는 즐거움인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끊는 건 힘들더라도 그냥 시원하게 좀 줄여보시죠. 작게 먹어도 조금 먹어도 기분 좋아지는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9023님 잔소리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애들도 다 컸는데 아직도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8905님은 친구들한테 남편 흉보기, 아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친구들만 만나면 입이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하셨어요. 안 하고 싶은 데가 중요한 거네요. 나중에 하고 나서 혹시 후회되십니까? 근데 뭐 친구분들 만나면 다들 하는 거잖아요. 네, 잘 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고래야의 노래와 연주로 돈돌라리오 듣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어떤 것이 비틀어졌는지 도무지 알

코레아의 연주와 소리로 돈돌라리오 듣고 왔습니다. 2089님 마음에 안 들어서 잔소리하고 싶을 때 심호흡 일단 하고요.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숫자를 셉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좀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고 잔소리할 것도 좀 줄여지는 것 같은데요. 2089님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방법 써주십시오. 반대로 노랑토끼님 방금 지금 사연 도착했는데요. 저희 남편이 집안일 잘 도와주기는 하는데 잔소리가 심합니다. 그럴 거면 집안일 하지 마. 아침에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건가요? 감정이 확 올라오신 것 같은데 아유 그래도 일 도와주는 게 어디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되죠.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3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의

0: 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전통 공연 예술단체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가 만드는 가족 소리극 닭들의 꿈 날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꿈을 찾아 양계장을 탈출한 닭들의 유쾌한 모험을 그린 작품인데요. 판소리의 해악과 신명나는 무대에다가 웃음과 감동 그리고 잊고 있던 꿈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공연은 7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걸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다섯 분께 1인 3매씩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입니다. 가족 소리극 닭들의 꿈 날다 공연이 열리는 7월 4일 토요일 복사골문화센터에서는 어린이 공연 축제 들썩들썩 연희 놀이터도 함께 펼쳐집니다. 사자춤, 풍물놀이 같은 연희 공연부터 전통 소품 만들기, 전통 의상 체험, 떡 매치기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공연도 보시고 우리 전통 문화도 신나게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안일이 대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들려주세요.
2: 예 방자야 방자야 방자야. 예. 저기 저건 논동님 숲속에 불긋불긋 오락가락 저것이 무엇이냐. 눈치 빠른 방자놈이 도련님이 춘향 보고 넋나간 줄 벌써 짐작하고 시치미를 뚝 따고. 아 도련님 뭘 보고 그러시오?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요. 이리 와서 내 발로 좀 보아라. 빠라니라 미륵님 발로 보아도 안 보입니다요.
1: 잘 들으셨죠? 이도령이 춘향이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방자한테 저게 뭐냐고 묻는 대목인데 여기서 효과음에 가려진 물건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부채, 2번 우산, 3번 망원경, 4번 선풍기? 아 진짜 피디님! 조선시대의 선풍기가 어딨어요? 암튼 옛날 선비들이 맨날 들고 다니던 물건이고요. 단오 때는 이걸 선물하는 풍습도 있었대요. 모르시겠음 잘 찍어보세요.
0: 자 오늘 퀴즈는 판소리 춘향가 속에 등장하는 물건 이름을 맞히시는 건데요. 이도령이 방자에게 이만치 와서 내 땡땡발로 보아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입니다. 땡땡땡이 아니라 땡땡이라고 제가 했네요. 1번 부채, 2번 우산, 3번 망원경, 4번 선풍기입니다. 창호가 힌트를 줬죠. 옛날 선비들이 늘 가지고 다녔고 단오에는 더위를 이기라고 서로에게 이런 선물, 이것을 선물하기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내는... 선물... 미안합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선물은 제가 보낼게요. 네, 심박서클의 음악 밀실의 선풍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심박서클의 밀실의 선풍기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속에 등장하는 물건 이름을 맞히시는 퀴즈였습니다. 이도령이 방자에게 이만치 와서 내 땡땡발로 보아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옛날 선비들이 늘 가지고 다녔고 단오 때 선물로 하기도 했다는 그거. 1번 부채, 2번 우산, 3번 망원경, 4번 선풍기. 이 중에 정답 보내신 분들 절대적으로 1번으로 보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8318님 정답 1번 부채요.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께서 부채로 모기도 시원하게 떨쳐내 주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부채가 바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모기의 비행을 방해하기도 하네요. 4298님 1번 부채입니다.

0: 저는 부채보다 손손분기 많이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요. 제가 사는 대구는 이거 필수입니다. 대프리카니까요. 7650님 정답 1번 부채. 산책할 때 부채 가지고 다닙니다. 미니 선풍기보다 팔 운동도 할 겸, 부채가 시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진짜 더 시원하긴 해요. 손선풍기. 이게 뭐, 프로펠러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한여름에는 그냥 탐탁지 않더라고요. 그가 만들어내는 바람은. 0787님 사연까지 보겠습니다. 정답 1번 부채. 퀴즈 풀려고 알람까지 했어요. 일어날 때 알람 한번, 퀴즈 풀때 알람 한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답이면 좋겠네요. 장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부채였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0: 어잉.
1: 소리꾼들한테도 부채가 됐다 중요한 소품인 거 아시죠?
0: 알죠. 부채랑 소리꾼은 거의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1: 지도 국악인이니까 이제 부채 하나 들고 다녀야겠어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089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1294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99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1078님께는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89 범장기지 떡, 1294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99 소금구이 막창, 1078 유산균 선물입니다. 번호 물려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고니아와 유태평양이 함께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부채 춤을 춘다. 알죠. 부채랑 소리꾼은 거의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1: 지도 국악인이니까 이제 부채 하나 들고 다녀야겠어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089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1294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99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1078님께는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89 범장기지 떡, 1294 어쩌다 못난이 김치, 7599 소금구이 막창, 1078 유산균 선물입니다. 번호 물려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고니아와 유태평양이 함께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부채 춤을 춘다.

고니아와 유태평양이 함께 연주하고 노래했습니다. 부채 춤을 춘다까지 듣고 왔고요. 배빵빵님 1번 부채 출근길인데요. 아들이 빨리 정답 보내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아들 말이 많습니다. 오늘 좀 늦으셨어요. 되도록 빨리 정답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 잘 해볼게요. 자, 1부 끝곡입니다. 오프로드의 듄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손님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2부에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정지혜, 이승민 두 분 오시니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이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것 같은데요. 우하하하 요것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베이스 연주자인 멤버 진우 그리고 기타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해드린 해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28초 지나고 있습니다. 기타 솔로가 되기도 하고 미완성인 곡이 잼 세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녹음한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가 솔로 연주를 하고요. 보컬이 왼쪽 스피커에서만 들립니다. 그러다가 노래 후반부에는 가운데 스피커로 이제 이동한 완성된 곡을 우리는 듣고 있는데요. 그 과정 어떻게 만들어지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한 작곡가가 작사 작곡 전부 다 하고 심지어 편곡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들려주는 경우도 있고 밴드와 함께 만들고 편곡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오늘 들려드릴 이 노래 롤러코스터의 어느 하루,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노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그 아마도 노래 멜로디 만든 분이 조원선 씨인 것 같은데요. 우하하하 요것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베이스 연주자인 멤버 진우 그리고 기타 연주자인 이상순 이렇게 같이 계속 반복하면서 연주하고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베이스가 솔로를 연주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기타 솔로가 되기도 하고 미완성인 곡이 잼 세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녹음한 것 같아요. 자,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가 솔로 연주를 하고요. 보컬이 왼쪽 스피커에서만 들립니다. 그러다가 노래 후반부에는 가운데 스피커로 이제 이동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저희 방송을 이어폰으로 들으실 수 있다면 왼쪽에만 들리는 보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운데로 보컬 위치가 바뀌더라. 아주 재밌는 감상법인 것 같아요. 자, 롤러코스터의 어느 하루 함께 듣겠습니다.

0: 롤러코스터의 자유분방한 노래와 연주 어느 하루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들제님, 2026 남양주 퇴계원 산대놀이 축제가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에 개최돼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런 소식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좋은 거잖아요. 잔치가 열린 거잖아요. 축하드리고요. 행사 잘 펼쳐지기를 바라고, 또 남양주 퇴계원 안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하시는 분은 요날 가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동네 슈퍼스타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 정지혜, 이승민 두분 오셨는데요. 만나기 전에 보이는 라디오 소개도 해야겠죠. 저희 너튜브 가셔가지고 국악방송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그리고 저희 전용 앱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볼까요? 좋잖아요,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머리로 놀아보자.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판소리 공장.
0: 가장 고유한 소리, 바닥 소리의 정지혜, 이승민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반갑습니다. 와,
0: 또 만났네요.
1: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게,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요? 2024년 10월에 저희 방송 오셨었어요. 아, 반갑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 결혼했어요.
0: 맞아요. 이승민 씨가 결혼하시잖아요.
2: 예, 제가 작년 5월에 이제 결혼을 하고, 사실은 지난주에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0: 결혼하고서는 바로 못 가셨나 보네요.
2: 작년에는 사실 제가 뭐 이제 일정이나 공연들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신혼여행을 좀 미뤘다가 올해 겨울에 갈까 했다가 겨울에는 사실 많이 가보니까 저희가 이제 겨울이 좀 쉬는 계절이다 보니까
0: 보통 뮤지션들 다 그런가 봐요. 대중음악 쪽도 그래요. 1월, 2월이 진짜 비수기거든요.
2: 저희가 1, 2월에 여행 가는 것보다 꽃필 때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5월 말에 갔다가 6월 초에 돌아왔습니다.
0: 와, 어디 가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또 축구 경기 있는데다가 이렇게 삭혀가지고 가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
2: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 5, 6월에는 경기가 없더라고요.
0: 추춘제라서 유럽은.
2: 예. 그래서 스위스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들어왔습니다.
0: 이야, 좋았겠다. 네. 알프스 당연히 보셨겠네요.
2: 너무 좋은 하루하루였습니다.
0: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세 분이 오셨었어요. 네. 강나연 씨도 잘 지내시죠?
1: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바쁘게.
0: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또 소리꾼 한 분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김부영 소리꾼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김부영 씨.
1: 그 바투의 상사디아의 김봉영 씨의 동생.
0: 아, 그래요?
1: 네.
0: 오. 소리꾼 집안이네요, 그 집안.
1: 맞습니다.
0: 네. 아하, 좋습니다. 자.

0: 바닥 소리가 얼마 전에 의미 있는 상을 받았어요.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어떤 상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1: 네, 그 제4회 서울예술상 스팟포커스상을 수상했는데요.
0: 예.
1: 지원금을 받지 않고
0: 오.
1: 예,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공연을 한 팀들에게 이렇게 고생했고 수고했고 앞으로 더 좋은 공연들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하는 의미로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0: 이게 진짜 의미 있네요.
1: 맞습니다.
0: 보통 이렇게 뭐 개인의 뭐 공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비로 하기도
1: 네.
0: 쉽지만 어떤 작품, 하나의
1: 맞습니다.
0: 소리극이라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직접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바닥 소리는 단체이긴 하지만,
1: 네.
0: 와, 좋네요.
1: 네, 그 너무 감사한 상금도 주시고
0: 그건 당연히 줘야지, 많이 줘야지. 나 지원해주면 하고 안 그러면 안할 거야. 팔짱 끼고 음악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진짜 팔 걷어붙이고 하는 그런 음악 활동인 거잖아요. 어떤 작품으로 상 받으셨어요?
1: 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0: 우와.
1: 소리극으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
0: 이거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20대 때
0: 네.
1: 그 작품을 읽으면서
0: 얼마 전인데요? 20대면?
1: 맞습니다.
0: 네. 얼마 전인데요?
1: 어젠데. 그래서 그 친구가, 주인공 친구가 굉장히 자기의 방을,
0: 네.
1: 집을 관 속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이입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0: 네.
1: 그 상황들, 그런 모습들을 방황하는 어떤 그런 순간들을 소리로 되게 하고 싶다. 그 도스토옙스키의 말맛
0: 예.
1: 이런 것들을 판소리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젊을 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0: 머금고 있다가
1: 네,
0: 네.
1: 대본을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번에 한 작품은 이제 이기쁨 연출님의 각색과 함께 도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0: 와, 그렇구나. 어떠셨어요? 이 공연했을 때 기분이라든지 관객들의 반응이라든지.
1: 되게 그 어쨌든
0: 어려운 작품 아니에요,
1: 맞아요.
0: 근데?
1: 사람을 죽이는 어쨌든 죽이고 나서 그것을 내가 잘못을 했느냐,
0: 네.
1: 안 했느냐, 아니다. 나는 그냥 벌레 같은 인간을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한 것이다.
0: 고리대금업자를 할머니를
1: 맞습니다.
0: 하신 거죠?
1: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소리로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0: 어려운 걸 해내시고는 되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판소리화 시키는 과정 속에서
1: 네.
0: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일단 등장인물
1: 이름이 너무 길어요.
0: 그러니까 아니 그 주인공 이름도 몇 개나 돼요. 네, 길게 말할 수도 있고 짧게 말할
1: 맞아요.
0: 수도 있고.
1: 맞아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이게 판소리라는 어떤 그 소설에서 읽히는 상상력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0: 예.
1: 것들을 관객들에게 판소리로 상상력으로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들려드리면서 또한 사람이 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그 죽임을 당하는 뭐 고리대금업자가 되었다가도
0: 됐다가
1: 죽이는 사람이 됐다가도
0: 그래요?
1: 네, 되게 3명의 어떤 그 배우자와 소리꾼들이 모든 역할을 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고 이런 것들이 판소리의 또 매력일 수 있겠다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또이 죄아벌 공연은 언제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저 보고 싶어가지고.
2: 저 정도 받았는데.
1: 시켜주세요.
0: 시켜주세요. 여러분, 공연 기획자 여러분, 네, 단체 여러분, 좀 시켜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1: 생각보다 그렇게 다크하지 않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0: 기분 내면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자, 공연 앞두고 계시잖아요. 7월
1: 맞습니다.
0: 4일 부천문화재단 기획 공연으로 닭들의 꿈 날다. 이게 바닥소리의 대표 소리곡이죠.
1: 맞습니다.
0: 예. 네.
1: 저희가 제가 2013년도에 바닥소리를 들어왔는데 그거보다 더 저보다 더 선배인 작품이에요. 그렇죠?
2: 그렇죠. 저보다는 당연히 선배이고
1: 네.
2: 뭐 바닥소리가 아마 2002년에 생긴 단체인데 아마 바닥소리의 탄생과 함께 이 작품도 탄생했으니까
1: 네.
2: 지금 한 24년째 공연이 올라가고 있는 작품이죠. 네.
0: 와,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1: 맞습니다.
0: 작품이 완성도가 높다,
1: 네.
0: 재미있다라는
1: 진짜
0: 거잖아요.
1: 재밌어요. 정말.
0: 아니, 진짜 재밌어요. 진짜. 그 재밌음에 좀 구체적인
3: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듣고 네. 계시니까요. 네. 아 각각 막

0: 아까 부천 우리 동네에서 가기 좀 이런 분들
1: 네.
0: 바로 그냥 출발하게 신발 신게 만드는 그런 말은 없을까요, 표현?
1: 일단 닭두 마리가 양계장을 탈출합니다.
0: 아, 예.
1: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0: 오호.
1: 그러면서 생기는 닭도만 아니 개도만 몽구라는 개도 만나고
0: 아, 모험극이네요.
1: 네, 독수리도 만나면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이렇게 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가족들이 오셔서 보기 좋은.
0: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티켓 선물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티켓 협찬
1: 네.
0: 받아서 티켓 드릴 때도 보통은 1인 2매씩 드리는데 1인 3매. 예,
1: 아,
0: 아이와
1: 역시.
0: 함께 오시면 더
1: 맞아요.
0: 좋다라는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몇회 정도 이 닭들의
1: 했을
0: 꿈
1: 것
0: 날다
1: 같아요.
0: 공연했을까요?
1: 아, 뭐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공연됐던 작품이라
0: 네.
1: 이 작품 뭐 이제 저희 전산을 다 뒤집어 봐야지 알수 있을
0: 있겠지만,
1: 텐데
0: 네.
1: 일단 100회는 좋게 넘을 것 같고요.
0: 오.
1: 저만 해도 한 50회 이상은 했던 공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뭐 연출님이 바뀌거나 리뉴얼하는 일이 있었지만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0: 예.
1: 완전히 거의 같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0: 오.
1: 그래서 이 작품 한 200회는 하지
0: 이야,
1: 않았을까. 네.
0: 엄청나네요.
1: 네,
0: 오.
1: 맞아요.
0: 더불어 같은 날 공연장 인근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 축제도 열리던데요.
1: 맞아요. 그래서 부천문화재단에서 어린이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0: 예.
1: 들썩들썩 연이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공연도 보시고 어떤 체험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가족 데이트 같은 것을 할수 있는 아주 즐거운 나들이가 되실 것
0: 우리
1: 같습니다.
0: 연이 체험도 하실 수 있고 오호.
1: 네,
0: 그럼
1: 보시면
0: 티켓 없어도 이거는 즐길 수 있는 건가요?
1: 맞습니다.
0: 아.
1: 그렇지만 티켓도 같이 해서
0: 당연히.
1: 공연 보시면 더 좋겠죠.
0: 저 눈빛. 무슨 말씀이세요? 연희 놀이터에서 놀고만 가시기는 너무 아깝죠라는
1: 맞습니다.
0: 눈빛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 볼 텐데요. 우린 고유해.
1: 네.
0: 엄몰이 장단 알려주잖아요.
1: 맞습니다.
0: 엄몰이 저 되게 어려워했는데
1: 네.
0: 즐길 수 있는
1: 맞아요. 아, 저희 곡세 번만 들으시면 업무를 완전히 이해하실 수
0: 이거
1: 있어요.
0: 실제로 공연할 때도
1: 예.
0: 이렇게 엄몰이 장단 앞에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막 예시도 막 들려주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런 막 관객들이 따라 하나요?
1: 아, 예. 덩따쿵, 쿵따쿵을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리고 공연한 적도 있고요.
0: 네.
1: 그 업무라는 게 사실 십박으로
0: 네.
1: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기 쉽지 않은 장단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4분의 3 아니면 4분의 4가 아니면
1: 이
0: 절대적인데.
1: 곡도 저희 정재 대표님이 만든 곡인데 실제로 정지혜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단이 엄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리극 할 때도 누나 곡 중에 가장 아리아, 그러니까 가장 대표되는 곡들 중에 엄몰이가 많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즐겨보시면 좋고, 엄몰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 그냥 편하게 틀어놓고 들어보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음악을 글로 배웠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데 뭐 검색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엄몰이 장단 치면 쭉 나오잖아요. 뭐
1: 예.
0: 덩따쿵, 쿵따쿵. 그리고 어떤 때 쓰는지 뭐 중요한 등장인물 등장할 때 쓴다 이런 게 있는데
1: 네네네네.
0: 그걸 그대로 소리로 해주시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막 가사도 너무 좋고 공감이 많이 되고 뒤로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음악입니다.
1: 예.
0: 자,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에 우린 고유해 듣죠.

0: 네, 우린 고유해 듣고 왔습니다.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 네 명의 젊은 소리꾼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역사가 굉장히 긴 공장이죠?
1: 맞습니다.
0: 공장 돌린 지 얼마나 됐어요?
1: 2002년에 돌리기 시작해가지고요.
0: 우와.
1: 네, 지금 제가 대표가 된 지는 2020년도에 대표가 됐으니까. 와,
2: 오래됐네요.
1: 진짜 오래됐네요.
0: 대표 되신 지도 그럼 6, 7년째?
1: 네, 맞습니다.
2: 7년째네요.
0: 임기가 있나요?
1: 없습니다.
0: 4년에 선거를 막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1: 그렇고, 네, 없습니다.
0: 사실은 서로 하기 힘들어하죠, 대표라는 자리는.
1: 맞아요.
2: 그쵸, 사실 누나가 대표하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봉사를 한다고 할 정도로
0: 예.
2: 예, 꾸준히 이제 해주시는 역할이라 임기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0: 진짜 팀 해보면 카톡 단톡방 같은 거 돌리잖아요.
1: 네.
0: 나는 일을 계속 리더로서 해나가야 되는데 그 일이 안 없어져. 총 단체 이제 뭐 4인 조면 3이 남잖아요. 저 넣는 사람 빼고는
2: 그렇죠.
0: 그
2: 예.
0: 입력하는 사람 빼고 2는 없어져서 다 좋다고 하는데 일이 안 없어져.
1: 네, 맞아요.
0: 그것 때문에 일이 진행 안 돼.
1: 맞아요.
2: 저희 단톡방도 똑같습니다.
0: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1: 너무 공감 가요.
0: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 팀 이름 뜻은 뭔가요?
1: 이제 그 2002년도 당시에 소리꾼들이 이제 연습실에 모여가지고
0: 네.
1: 이 중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대신 목청 높여서 우리가
0: 오.
1: 판소리로 세상에 들려드리자라는
0: 네.
1: 의미로 바닥소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0: 아,
1: 해요.
0: 바닥의 이야기.
1: 예, 네, 그
0: 오,
1: 당시 젊은
0: 바닥에.
1: 소리꾼들이.
0: 아, 그러네요.
1: 네.
0: 대단하다.
1: 맞아요, 진짜. 멋있는 이름 안 하고.
0: 그래서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 음악 들으면 가사들이 정말 되게 감동적이고 공감되고 이런 내용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단순한 뭐 대중가요는 사실 사랑 노래, 이별 노래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1: 네.
0: 게 아니라 마음이 막 웅장해지고 뭉클해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2: 저희는 이제 판소리의 원형이 글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0: 같아요.
2: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또 글은 또 대표님이 또 많이 쓰시거든요. 저는 대표님의 글을 엄청 좋아하는 편인데, 대표님이 글을 잘 쓰신다. 그러니까
1: 앞으로도 써라.
2: 임기는 없다.
0: 임기는 없다. 잘하니까 잘해요. 잘하고 계시고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임기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짚어주시네요.
2: 그렇습니다.
0: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의 작품들 한번 되짚어볼까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2: 대표적으로 이제 닭들의 꿈 날다가 있고요.
0: 예.
2: 제가 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이제 최공녀 강주룡이라는
0: 최공녀 강주룡?
2: 예.
1: 네.
2: 그 이제 독립운동 하시다가 뭐 이제 노동운동 하신 자신이 어릴 적부터 해왔던 판소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판소리 공연. 네, 그래서 주택을 이제 공유주택 같은 거를 빌려가지고
0: 예.
2: 방마다 이렇게 전시해서 공연을 했었어요.
0: 그러면 방마다 그 멤버분들이 이렇게 따로
2: 그렇죠.
0: 다니시는
2: 예,
0: 거예요?
2: 방마다 자기 방에 있는 거죠.
0: 동시에
2: 그래서
0: 공연하는 건데.
2: 20분씩 소리를 이제 나눠서 하는 거예요.
0: 아,
2: 중간에
0: 그럼 관객들이 몸을 움직여요?
1: 맞아요.
2: 홈파티처럼
0: 네.
2: 케이터링도 두고 그래서
0: 우와, 재밌다.
2: 20분 소리하고 5분 뭐 먹고 이제 옮겨서 그쪽에 의자 또 다락 놨고 그래서 자기 방 설명하고
0: 우와.
2: 소리 판소리 또뭐 수군 가면 수군가 춘향 가면
0: 오.
2: 춘향가 쭉 해서 이게 이제 완창 여정 프로젝트잖아요.
0: 예.
2: 그렇게 20분씩 20분씩 연습해서 그 소리꾼들 완창을 이제 하나씩 시켜주고 있습니다.
0: 우와, 이
2: 네.
0: 기획력 좀 보소. 장난 아니다.
2: 네. 뭐 그리고 또뭐 재화벌 같은 음악극도 있었고
0: 예.
2: 그렇습니다.
0: 아하. 지금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반갑습니다. 국립극장 소소음악회에서 봤는데 업무리는 확실히 알고 왔습니다.
2: 네, 그때는 관현악 버전으로 또
1: 맞아요.
2: 네, 그
0: 하셨군요.
2: 고유회를 네, 불렀습니다.
0: 야, 다양한 활동하는 거 멋져요. 또또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2: 네.
0: 그리고 2667님도 아침부터 힘이 나는 노래 들으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고요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좋습니다. 바닥소리 작업들 보면 이제는 바닥소리 장르라는 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소리꾼이 직접 글을 쓴 것을 소리꾼이 소리로 만들고 그것을 부를 때 가장

0: 그 사람의 색깔이 나타나는 판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막 글쓰기 싫다는 친구도 억지로 의자에 앉혀가지고 이제 막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색깔, 그리고 그 색깔들이 모여서 바닥 소리의 색깔이 되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할 것인가부터 같이
0: 맞습니다.
2: 고민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2: 각자 알아서 써와가지고 이렇게 막, 뭐, 이번 네가 해라, 뭐 이런 게 아니네요. 이야, 단단하다.
0: 네.
1: 보통은 모두 같습니다.
2: 아, 그래요?
1: 네. 이제 근데 사실 대표님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말하자면은 운전대는 잡아주시지만 뭐 파트라든지 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거는 회의 단계부터 글을 직접 쓰는 단계까지 모두가 함께 하고 있고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글 쓰기 싫어한다는 단어이 전데요, 사실.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든게 사실 지금 저는 내가 글을 쓰는 게 당연하게 느끼고 있을 정도로 옛날엔 싫어했지만 그 정도로 이제 그 익숙해진 작업이 됐네요.
2: 와,
1: 신기하네요. 네.
2: 그렇군요. 또 밴드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밴드 하다 보면 한 멤버가 주로 뭘 많이 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10년, 20년 지났을 때 되돌아보면 내가 이팀 멤버긴 했는데 내가 별로 안 보이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1: 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비. 요거 들어볼 텐데, 이건 되게 힙한 느낌으로
0: 맞아요.
2: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0: 네.
2: 강나연 씨가 작창한 곡이던데요?
1: 글도 강나연 씨가 쓴
2: 아,
1: 건가요?
2: 쓰고. 와. 그런데 하여튼 묘하게, 이게 그 대중음악 표현으로 작사, 작곡 한 분이 다 다른데, 크게 뭉뚱그려 보면 같은 색깔을 내고 있다는 거.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1: 사실 저희는 좀 정신적으로도 많이 서로에게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탁하고 있달까요? 네. 서로
2: 스크롤을
1: 되게
2: 딱 짜고 있는 느낌
1: 맞아 좀
2: 들어요.
1: 공유하고 진짜 형제처럼 저도 나연이도 누나도 뭐 부영이 형도 그리고 거쳐간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음악에도 많이 투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2: 좋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나는 좀비,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의 소리입니다.

0: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에 나는 좀비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시간 얼마 없어요.
1: 그러니까요.
0: 꼭 해야 되는 이야기. 최근에 정지혜 씨가 솔로 앨범 냈잖아요.
1: 네.
0: 지난 4월에. 와, 어떤 앨범이고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1: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각자 앨범을 지금 고유해도 냈고 나는 좀비도 냈잖아요.
0: 예.
1: 그래서 각자 앨범을 하나씩 내보자 해서 일단 처음으로 제가 냈고 이제 곧 이승민 씨의 앨범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앨범을 처음으로 내게 됐는데 다른 악기들은 쓰지 않고 작창의 맛으로만 소리북이나 뭐 장구 요렇게만 기타 한대뭐 요렇게만 써서 노래를 한번 앨범을 내봤습니다.
0: 저는 듣고, 아, 이래서 작창이 되게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빗속에서 춤을 춰? 이거
1: 네.
0: 듣고 느꼈어요. 한 6분 정도 되는 길이인데,
1: 맞습니다.
0: 웬만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피아노나 기타가 나올 법한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가는데, 막 이렇게 그 소리로만 리듬감, 이런 걸막 표현하시더라고요. 장단감.
1: 네.
0: 예.
1: 그래서
0: 멋졌어요.
1: 그 저희 승민 씨가 거의 프로듀서처럼 저
0: 아.
1: 네, 엄청 많이 거의 정신적 지주도 해주고 실제적으로 이성적으로도 되게 많이 도움을 줬고 그랬습니다.
0: 이게 그래요. 혼자 다 꾸려가려고 하면
1: 안 되겠더라고요.
0: 너무 힘들고 몸이 힘든 것도 있는데
1: 맞아요.
0: 외로워요. 외로워. 이 작품의 깊이를 공유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이 깊이를
1: 네.
0: 같이 느끼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죠.
1: 맞습니다. 맞아요.
0: 그걸 또 승민 씨가 하셨거든요.
1: 네.
2: 저희 다 같이 했죠. 네, 부영 씨도 해줬고 우리 나연 씨도 해줬고.
1: 맞아요.
2: 네.
0: 네. 좋습니다. 자,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음악 들으려면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곡인 정지의 솔로곡, 빗속에서 춤을 춰 들으면서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에 소리꾼 정지의 이승민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드리고 물러가야 될것 같네요.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1: 나가 죽겠어!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0: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성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읽어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 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떼어 두고 죽은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지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가 무형유산을 대표하는 두 전통춤, 승무와 태평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2016 국가 무형유산 승무 태평무 보유자 연합 공개 행사가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국가 무형유산 승무 보유자 최상묵 명인과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 명인이 함께하는 연합 공개 행사

0: 합니다. 전통춤의 맥을 이어가는 보유자뿐 아니라 이수자와 전수생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각 종목의 전승 현장과 예술적 깊이를 함께 보여줄 예정인데요. 특히 양성옥 명인의 강선영류 태평무와 최상묵 명인의 임해방류 승무를 실황 연주와 함께 직접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태평무가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품격 있는 춤이라면 승무는 절제된 몸짓과 깊은 내면의 울림이 돋보이는 우리 전통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데요. 이와 함께 강선영춤 본, 장구춤, 한량무, 그리고 건무와 살풀이춤 등 다채로운 전통춤 무대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해보세요. 청년 예술인들의 열정과 개성이 담긴 무대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열리는 2016 더 임팩트 공연이 6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더 임팩트는 청년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작품과 무대를 소개하는 공연으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두 팀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6월 27일 토요일엔 크로스오버 앙상블 비벤의 단독 공연 흥, 한, 멋이 펼쳐지는데요. 이 비벤은 국악과 클래식, 크로스오버 음악을 바탕으로 전통의 정서와 현대적인 감각을 함께 담아내는 청년 예술인 단체입니다. 이어 28일 일요일엔 거문고 연주자 박나혜의 독주회 6줄의 작은 숲이 이어집니다. 거문고의 6줄에서 펼쳐지는 섬세한 울림과 깊은 음색을 통해 전통악기가 들려주는 또 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청년 예술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무대 2016 더 임팩트와 함께 주말 오후 색다른 음악여행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람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한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수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김이수 아트센터 스페이스1에서 2016 스페이스1 대관지원 6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스페이스원 대관지원 사업은 전통 예술 예술가와 예술 단체들이 자신만의 창작 세계를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실험을 더한 작품들이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6월 24일엔 누보의 비움의 비상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밀도를 주제로 가야금과 아쟁 두 현악기의 음향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무대인데요. 전통 현악기의 새로운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 6월 27일엔 살롱드 파주의 전통의 숨, 오늘의 울림이 펼쳐집니다. 전통 성악과 기악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하는 공연으로 익숙한 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엔 빈빈정 세상 만물 이야기꾼의 악착동자가 이어지는데요. 전통 설화 악착보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판소리와 탈춤, 사물놀이, 신체 표현이 어우러진 복합 연희극입니다. 아,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열리는 공연이지만 음악과 연희, 창작극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담고 있어서 취향에 따라 이렇게 골라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 어떤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스페이스원 대관지원 6월 공연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